일요일인데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사람마다 뭐 눈 뜨는 시간도 각각이고 하는 일도 각각이고 일찌감치 또 출근하신 분도 있겠죠. 일요일이지만 뭐 밤에 야근하고 퇴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앉아 계신 분, 누워 계신 분, 이렇게 다 다른데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 사람의 DJ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게 때로는 참 신기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라디오로 연결되는 시간, 6월 28일 일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오늘 첫 곡, 아바가 음악에 헌정하는, 이 정도 곡을 써야 또 음악의 신이 있다면 기뻐하지 않을까. 벽이 높아서 이 정도 곡 못 쓰면 음악에 감사도 못할 것 같은 Thank you for the music 이었습니다. 음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전제가 내가 크게 노래할 때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한다라는 전제, 나 노래 잘해 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아바의 노래였습니다. 오랜만에 세신을 좀 받아볼까 해서 일어나자마자 목욕탕에 가요. 온탕 냉탕 왔다갔다 두 번 하고 때밀고 식혜 한 잔 마시고 다시 낮잠 자면 완벽한 일요일입니다. 4998님. 저도 어렸을 때 그 온탕 냉탕을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50대가 넘은 청취자분들 그거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심혈관 굉장히 부담된다고. 예, 그러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뭐 자기 컨디션 자기가 아는 거니까 좀 아닌데 싶을 때는 바로 멈추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참 말만 들어도 노곤합니다. 네. 9180님은 다음 주 일주일치 아침 도시락 만들고 계시대요. 야, 참 웬만큼 손이 가는 일이 아닐 텐데 볶음밥, 주먹밥 만들어서 냉동실에 얼려놓고 아침에 해동해서 챙겨가면 엄청 편합니다. 이제는 아침을 먹어야 힘이 나는지라 귀찮아도 꼭 해야 돼요 라고. 맞아요. 저도 참 젊을 때는 진짜 뭐 밥 그 먹어야 돼? 막 한 끼 굶는다고 안 죽는데? 막 이랬는데 그게 젊어서도 한 끼만 이게 안 들어가도 이렇게 어지럽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집에 가까운데. 근데 그런 건 이해 못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진짜 그 밥심이라는 게 뭔지, 그 힘을 좀 많이 빌려 쓴, 앞에 힘을 좀 많이 젊을 때 끌어다 썼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부지런하시네요. 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일요일 오늘 아침 1부 시작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9: 오래된 싱크대.

0: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네,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 예전에는 ELO 그러면은 바로 이 밴드가 떴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에 ELO를 치면 웬 냄비 회사가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Midnight Blue였습니다. 요즘 7살 아들이 줄넘기에 빠져 있는데요. 어제 공원에 같이 가서 2단 뛰기 아시죠? 쌩쌩이. 한 번에 두 번 틱틱 하는 거. 요거 시범을 좀 보였더니 아침부터 무릎이 시큰시큰합니다. 아이고 도가니야. 이거 보세요. 이게 옛날에 됐다고

0: 그때 생각하고 갑자기 그렇게 무리하시면, 아, 저도 최근에, 예, 아주 또 도가니 나갈 뻔했습니다. 2797님, 입시 미술을 하는 딸 연습용 연필 깎으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거의 한 10자루 깎으시는 거죠? 남편과 주말마다 깎다 보니 이제 연필 깎는 기계가 된것 같아요. 속도 좀더 내게 신나는 노래 부탁합니다. 라고 1339님, 예, 입시 미술 경험자로서 꼭한 번에 합격하기를 응원하면서 어스트리라고 기억나시죠? 예, 이 정도 템포 어떠신지요? 칸탈루프입니다.
1: Ladies and gentlemen, as you know, we have something special down here at Birdland this evening, a recording for Blue Note Records.

네, 타워 오브 파워의 Soul with a capital S, 예, 대문자 S로 시작하는 소울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뭐, 예, 들썩들썩. 4327님, 바로 나온 따끈한 식빵은 적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오늘도 아침 8시에 빵을 사와 3개째 뜯어먹고 있습니다 라고. 아, 이거 아무

못 이기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발라도 되고. 예. 저는 그 슬라이스 안된거 소파 먹는 걸 좋아합니다. 참고로. 네. 4327님. 자, 이어서 역시 또 펑크 소울의 대명사 같은 노래죠. 셰릴린의 목소리입니다. Got to be real.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고속도로 아직은 밀리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만 서울 쪽으로 양재부터 반포까지 강남 일대 지체고요. 나머지는 흐름이 좋은데 다만 대구 부산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생림 2터널 2차로에 고장차가 발생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 당진 분기점 그리고 통영 대전고속도로도 대전 방향으로 진주 분기점에 승용차 고장으로 처리 중이니까 전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전국이 맑고 덥다가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특히 중부 내륙지방 돌풍과 벼락 또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되니까 작은 우산 하나 정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름밤은 깊어가고 잠은 오지 않습니다.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듣고 싶은 곡이 떠올랐습니다. 학생 때부터 좋아하던 스팅의 명반 Nothing Like the Sun. 플레이어에 올려놓습니다. 앨범명은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130번의 한 구절에서 따왔습니다. 다채롭고 주옥 같은 곡들이 차례로 귀를 사로잡다가 이제 앨범의 중반에 이르면 가장 기다리던 곡이 시작됩니다. 깨어지기 쉬운 프레자일입니다. 휴가가 기다리는 여름이라고 인생의 고민이 갑자기 해결되고 마음이 저절로 느긋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뜨거운 날씨처럼 온갖 압박이 우리를 가혹하게 몰아친 하루였을 것입니다. 육신과 정신과 일상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지 절감하다 열기가 식은 밤에나 겨우 심신을 추스르게 됩니다. 그럴 때 노래는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잠시의 위안이었다가 깨달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삶을 일으키는 결심이 되기도 합니다. 스팅의 노래 깨어지기 쉬운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에 바친 찬가입니다.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는 것이 위태로운 삶을 버티고 살아내고 나아가 그 안에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시작이라고 믿는 이에게 이 노래는 각별합니다.

일요일 아침 귀를 기울이면 오늘은 최대환 신부님의 에세이 계절과 음표들 중에서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스팅의 프레젤. 진짜 이 앨범 나왔을 때 국내 특히 세션 하는 분들 선배님들한테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잘 났지? 네. 왜냐면 폴리스라는 팀에서 보여준 또 색깔과 너무 다르게 네, 자신의 솔로 앨범 Nothing Like The Sun 진짜 명반이죠. 그나저나 최대한 신부님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계절과 음표들이라는 에세이집을 내셨고 이 글은 8482님이 공유해 주셨거든요. 겨울, 봄, 여름, 가을 순서로 계절과 음악을 연결한 책입니다. 무슨 신부님이 음악 에세이를 썼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천주교 방송에서 DJ도 하셨더라고요. 아, 책 속에서 만난 반가운 이름 스팅. 저는 스팅이 가을 남자라고 생각해왔는데 여름에 들어도 서늘하고 좋네요 라고. 자, 좋은 문장 공유해 주신 8482님께는 유산균 세트 그리고 호박차 세트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누고 싶은 글 뭐 굳이 필사하실 필요 없이 잘 보이도록 사진 찍어서 저희 홈페이지 네, 귀를 기울이면 게시판 클릭하시면 올려주실 수 있거든요. 소개되신 분께는 이렇게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더 칼스의 노래 드라이브 오랜만에 들어요.

성시경의 너에게 0892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민영님, 아침부터 온 가족이 단체방에 모여서 조카 이름 아이디어 회의하고 있어요. 물론 최종 결정자는 언니랑 형부지만 후보 한 3개 정도만 달라고 했거든요. 저도 진지하게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후보로 뭘 낼지 정하는 것마저 쉽지가 않네요. 이게 참 예쁜 이름이 너무 많고 해도 성이 무엇냐에 따라서 이게 또 어감이 쫙 맞아야 되잖아요. 아무튼 온 가족이 고민한 만큼 예쁜 이름 네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만에 동창 모임을 다녀왔는데 그동안 날린 회비 본전 찾겠다고 기름진 중국 음식을 잔뜩 배에 놓고 왔더니 어젯밤부터 속이 니글니글 소화가 안 돼요. 아침 거르고 점심 가볍게 먹어야겠어요. 나이를 잊고 먹은 마이를 잊고 마구 먹은 자의 최후라고. 아니 뭐 소화제 하나 드시면 되죠. 그리고 좀 걷다 오시면 예 역시 또 아 진짜 나이 드는 거 별로다. 어, 냉온탕도 왔다 갔다 못하지. 먹는 것도 그렇게 에이, 힘내자고요. 5954님 어린이집 동료쌤이 데려온 달팽이를 만 3세 아이들과 한 달 동안 정성 들여 보살피고 있는데 이 달팽이가 알을 낳았다고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와, 지 몸뚱아리만큼 났어요. 야 진짜 깨구리알 같이 생겼는데 역시 매일 청소해주고 열심히 먹이고 했더니 사랑과 관심은 좋은 결실을 거두네요. 근데 얘들이 다 부화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부담되기는 하겠다. 예, 잘 키우셨습니다. 네. 만 3세 아이들. 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8: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10: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0666님의 초등학교 6학년 된 따님이 인생 첫 짝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 딸아이 방에서 얼마 전부터 이 노래가 자주 흘러나오네요. 아직 헤어진 것 같진 않은데 많이 애달픈가 봅니다. 무슨 노래일 것 같으세요? 야, 초6이면은 2000년대 훨씬 이후 십몇 년생 돼야 되는데 토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를 듣고 있대요, 이 친구가.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가장 가슴이 저릿저릿했던 때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요즘 친구들 뭐 더 조숙하고 뭐 충분하죠. 저도 아직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럼 뭐 첫사랑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아무튼 그런 이상한 감정 때문에 저릿했던 게 2학년 때거든요. 네. 아유, 그냥 I Love School 막 유행할 때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홍콩으로 이민 갔던 서모양. 자, 초6달 그래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예, 여전히 아름다운지 김연우의 목소리로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의 핫티스트 송은 이게 수요일 날 저칼로리 퀴즈 힌트송으로 드렸었는데 말이죠. 그죠? 노다웃의 Don't Speak를 들려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막 1042님은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너튜브를 찾아서 들어가셨대요. 근데 조회수가 12억 회가 넘더라고요.

0: 역시는 역시입니다. 진짜 노다우스는 이 노래로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네, 이루었으니까 해 보이던지 너무 좋아했고요. 노다우 앨범이랑 그웬 스테파니 솔로 앨범 다사 모아서 엄청 들었었어요. 추억이 당이라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아티스트 송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전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혹시 30개 났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네, 나탈리 임브룰리아의 톤이었습니다. 자, 일요일 오늘 아침 3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2503님,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두발 자전거를 사흘 만에 배우더니, 오, 빠른 거죠. 얘가 재미가 들렸는지 매일 타러 나가잖아요. 40대 중반인 애미 힘든 줄도 모르고. 주말에는 아침부터 나가서 오후 4-5시까지 타는 거 실화냐? 라고 하셨는데. 한참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근데 40대 중반에 초등학교 5학년이면 빠른 편이죠. 뭐, 느리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40대 초반에 또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요즘엔 많이 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면 벌써 10살이 넘었다는 얘기니까. 에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타고 가는 거지, 뭐. 네. 자, 그러면 주말에만 갖는 특별한 순서죠. 자, 오늘은 어떤 분의 플레이리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음악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자, 오늘은 경북 영천에서 서해남님이 보내주신 플레이리스트인데 제목이 진짜 부자는 과일 부자입니다. 저는 유난히 과일을 좋아해서 제철 과일을 꼭 챙겨 먹어요. 얼마 전에 시장에 갔더니 수박, 참외, 복숭아, 자두, 그리고 탐스럽고 달달한 여름 과일이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새콤달콤한 과일이 저를 향해 손짓하는데 어떻게 데려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장바구니에 하나둘 담아 양손 무겁게 들고 집에 와서 냉장고 신선 칸에 넣어두니 이 세상 부자 부러울 거 한 개도 없어요. 야, 그래서 자, 정말 맛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담겨있는 곡 일단 두 곡을 먼저 들려드리는데요. 아이유의 복숭아, 또 자두의 김밥 먼저 들어보시죠.

자, 지금 서해남님이 찐부자는 과일부자라는 제목의 플리에 담긴 아이유 복숭아 자두의 김밥 두 곡 들었고요. 자, 여기서 일단 해남님께는 로스팅 원두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남은 두 곡인데요. 레드벨벳의 빨간 맛, 오렌지 캐러멜의 카탈레나, 요 두 곡도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이미 현재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0: 올랐고요. 충남 홍성 지역도 28도 안팎입니다. 오늘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 대전 광주 32도, 경북 구미 33도까지 올라가겠고요. 한낮에는 이렇게 덥다가 오후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방은 차고 습한 동풍이 불어서 속초의 낮 기온 26도 안팎에 머무는 등 상대적으로 더위가 좀 덜하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정체 오전 10시 이후부터 좀 생기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부터 신갈, 양재부터 반포까지 총 10km 어렵습니다. 박수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요즘 남편과 저는 어학 앱으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학습 기록을 서로와 공유하고 슬쩍 서로의 진도를 확인도 하고 그러죠. 남편이 저보다 앞서 나가는 진도면 제가 그날은 한 번 더 들어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보면 또 왜 남편이 앞서 있죠? 이거 서로 암암리에 경쟁 중인가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요. 꼭 이루고픈 꿈이 있어서예요. 바로 일본에서 6개월 살아보기. 지금은 바쁘게 살지만 나중에는 살아온 날에 대한 보상으로 6개월 정도 일본에 살면서 사부작사부작 걷고 소소하게 사먹고 괄호 열고 밥짓기 절대 안 할 것임 괄호 닫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여유있게 살아보려 해요. 비록 둘 다 머리가 굳어서 그런가 앱을 끄고 나면 바로 까먹고 말지만 뭐 이러 못해도 번역 앱도 잘 되니까 꿈을 포기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아주 두 분이 귀여우십니다. 1호 공부 그 앱 혹시 그 듀엣으로 저기 그건가요? 네. 뭐 잘하면 좋지만 이게 두 분 은퇴할 때쯤이면 말씀대로 번역 앱이 훨씬 더 발달해 있을 테니까 네, 6개월 살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기쁨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두 분 그렇게 앞다투어 공부하다 보면 혹시 압니까? 능력시험에 덜컥 예, 합격하실지도 모르고. 자, 이렇게 6월 28일 일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자, 오늘 문득 너에게 김은영님의 사연에 이어서 예전 에코의 노래죠. 행복한 날을 오늘은 림킴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저도 와이프가 이제 그 앱을 회원을 해서 저는 주로 이제 점심시간 때 한 20분? 이 정도 하는데 예, 저는 뭐 하다 말다 이렇게 하는데 와이프는 참 성격이 다르구나를 느끼는 게 어쨌든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에 딱 할당량은 하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늘었는지는 안 물어봐요. 그러다 이제 큰일 싸움 나니까 그래서 좀 늘었니? 이래 되면은 뭘 보고 싶어서 뭐 이렇게 전개가 되면 곤란하잖아요. 나 같아도 일본어 해봐 그러면 나니? 뭐 이렇게 되니까. 자, 1142님도 요즘에 일본어 능력시험 공부 중이래요. 7월 달에 본다고. 얼마 안 남았네요. 앱으로 공부하다가 단어랑 수거가 안 외워져서 깜지라고 하죠. 종이에 빽빽하게 쓰면서 외우고 있어요. 아, 그걸 깜지라 그래요. 역시 고전적인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하긴 뭐 외울 때 막 그렇게 쓰는 친구들도 있죠. 최규현님은 애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영어 숙제 봐주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네요. 특히 문법.

배운 거인데 기억이 증발됐나 봐요. 당연하죠. 이게 안 쓰면 날아가요. 저도 최근에 느끼는 게 대학에서 강의 안 한 지가 꽤 되잖아요. 확실히 교수도 자기 아무리 전공이라도 수업을 해야 자기 게 어디로 도망을 안 가지. 몇 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수업을 당장 지금 한다면 어떨까 까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특히 뭐 요즘 아이들 또 좀 어렵습니까? 특히 수학이나 영어 배워가면서 봐줘야 되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힘들다 힘들다 하나 봐요. 파이팅입니다. 초3, 초5인 아이들이 어릴 때 바닷가 근처에 살았거든요. 틈만 나면 수영하고 모래노래하고. 그러다 청주로 이사 왔더니 요즘 아이들이 바다 아리를 해요.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하기 전에 한번 다녀와야겠는데 사실 저도 요즘 부서지는 파도와 수평선이 아른거리거든요. 바다를 사랑한 가족이네요. 전현주님, 꼭 진짜 휴가철 전에 한번 다녀오시길 응원하고요. 저처럼 문자나 미니 참여 안 하고 듣기만 하는 청취자가 더 많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쉬는 김에 신청곡 남겨봅니다 하신 3975님, 네, 잘 오셨고요. 신청곡 럼블피쉬 그대 내게 다시 지금 같이 들어요.

네, 이 깔끔한 노래는 누군고 하니 러빙 캘리버와 미아 나일스가 함께한 I'll Get Over You였는데요. 이게 차트하고 별개로 좀 숏폼 콘텐츠에서 인기를 얻는 곡들이 꽤 많죠. 그렇게 딴 세상에서 온 온라인 히트곡이라고 해야 하나?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트 가려고 나왔는데 대학생 딸이 어제 차를 쓰고 엉뚱한 곳에 주차를 해놔서 나온 지 15분 만에 겨우 찾아서 출발하신다는 오혜주님. 앞으로 사진 찍어서 남기라고 하세요. 자, 이학철님이 신청하신 영화 소울 애니메이션이죠. OST에서 존 바티스트의 It's Alright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지친날을 안아줘.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5: 조상섭님, 아들이 내일 해병대 1331기로 입대하신다고 걱정이 많으신데, 자, 그래도 벌써 해병대니까, 네, 그 마음처럼 단단해져서 휴가 나올 때 반갑게 두 분 마주할 수 있기를 응원 드리고요. 자, 상섭님이 신청하신 스테레오포닉스의 Have a Nice Day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두 편안한 일요일 오후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세은입니다. 멤버 중에 누군가 지쳐 보이면 저는 유난스럽게 티내며 달래기보다는 조용히 어깨를 톡톡 두드려주곤 해요. 저 역시 힘들지만 티를 내고 싶진 않아서 혼자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먼저 알아채고 다가와준 멤버들의 다정함에 크게 울컥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거창한 위로의 말은 아닐지라도 토닥토닥 작은 스킨십은 나는 네 마음을 안다는 충분하고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일요일 첫 곡으로 전해드린 마이클 볼튼 When a Man Loves Woman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네, 그녀를 나쁘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건 그냥 나하고는 절교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나는 지키고 싶고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뭐 바보라고 해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죠. 좀 사랑은 원래 좀 유치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노래로 듣기에는 참 좋은데 이렇게 낭만적인 거 말고 현실적으로다가 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면 일단 여자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남녀를 떠나서 서로 싫어하는 행동은 좀 조심하는 게 좋죠. 예, 굳이 서로의 기분을 막 이렇게 찝찝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특히 오늘 같은 일요일은 일요일만큼은 예, 몸과 마음과 뭐 행동이 다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 둥글게 둥글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신미선 씨가 문자를 아주 바쁘게 보내셨네요. 결실의 계절의 문을 열림 벌써 결실의 계절이라는 표현을 쓰셨네. 네, 감자도 캐고 대롱대롱 열린 오이도 몇 개 수확했는데 직접 키운 작물이라서 더 뿌듯하고 꿀맛입니다. 그런데 잡초 세력도 만만치 않네요. 정리하다가 누워서 잠시 휴식 중에 문자 보내신다는 신미선 씨. 아, 결실의 계절 맞네. 감자를 벌써 캐는구나. 세상에. 이게 내가 키운 감자, 내가 키운 작물. 이게 시장에서 그냥 마트에서 돈 주고

0: 주고 사는 것보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값어치 아닙니까? 이거 온 동네 막 나눠주면서 생색 막 내도 되는 거잖아요. 아유, 애쓰셨어요. 그 결실의 그 달콤함을 보신 신미선 씨의 이런 주말에도 행복이 깃들여지길 바라면서,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연과 함께하는 일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휴무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적 기소.
6: 지긋지긋 무조맨.
7: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음악이 존재하기에 이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music.

누군가에게는 아주 귀에 익숙해서 멜로디 흥얼흥얼 거렸을 듯 싶었던 노래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가레스 게이츠의 Any One of Us, 예, 그리고 이무진 작사 작곡 노래, 예, 에피소드, 이 노래. 아, 이 노래는 출산 휴가를 떠난 우리 그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요즘 두시의 데이트 2주 동안 지키고 있는 이무진 씨 노래였어요. 저도 라디오 복도에서 한 두어 번 마주쳤는데 그리고 인사도 나눴는데 아, 뭐 얼마나 밝은지 노래도 잘 만들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한 30대 중반쯤 됐겠거니 싶었는데 웬걸? 이 25살. 아, 참. 라디오 복도에서 25살짜리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아주 풋풋한 청년을 만나는 겁니다. 노력하는 건 기본이고 타고난 게 있나 보다 싶어서 진짜 이무진 씨의 앞으로의 활동 기대되는 그런 멋진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곡 켈리 클락슨의 My Life Would Suck Without You. 예, 너 없는 내 인생은 그냥 엉망진창이야. 뭐 이런 뜻의 노래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방송, 함께하고 있는 코너, 소중하고 귀한 시간만큼 특별한 음악으로 답을 한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흥얼거리는 음률 속에 내 마음에 평화가 온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music. 자, 이번에는 살짝

Calm Down 할 수 있는 노래 두 곡을 전해드립니다. 원곡은 빌리 조엘인데 비욘세가 이 노래를 커버했는데 비욘세다운 아주 멋진 노래로 탈바꿈한 Honesty 그리고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 두 곡입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일요일 아침 시간대라 아직 고속도로는 밀리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후 3시를 전후로 귀경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경부고속도로 충청권은 정체가 일부 시작돼서 서울 쪽으로 옥산부터 독립기념관까지 8km가량 어렵고요. 이후로는 수원과 양재 일대 이렇게 경기 남부와 수도권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양양과 서종 부근 아직은 2-3km가량 짧게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만 동군포부터 부곡 구간 정체입니다. 그리고 안산 부근은 사고 발생해 서안산부터 제속도를 못 내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3차로도 사고 차량 처리 중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자, 일요일 이 시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티스트, 제가 뭐 개인적인 친분도 있지만 참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가운데서 한 분입니다. 뭐 절대적인 개성이 있는 그런 목소리, 삶의 깊이가 담긴 목소리, 언제나 울림을 주는 레전드 디바, 바로 가수 한영애 씨입니다. 한영애, 이름 석자가 주는 벌써 그 분위기가 있죠. 한영애 씨는 그 통기타 그룹인 그 해바라기 그리고 블루스 팀인 신촌 블루스를 거쳐서 솔로 가수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음악 세계를 확장시켜온 그런 아티스트인데요. 뭐 워낙 그 목소리 자체가 지문이기도 하고 또 자신만의 감성 표현력이 아주 뚜렷해서 한영애 씨 노래 듣다 보면 마치 그 주술에 걸린 듯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의 마녀라는 그런 수식어가 참 잘 어울리는 그런 한영애 씨가 아닌가 싶어요.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오늘 한영애 씨와 함께 할 텐데 문을 열어줄 첫 곡은 1999년도 그러니까 20세기 끝자락에 발표된 레게풍의 노래입니다. 따라가면 좋겠네.

따라가고 싶어. 따라가면 좋겠네. 애기들은 울겠는데요. 무섭다고. 진짜 소리에 마녀다운 개성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아닙니까? 한영의 따라가면 좋겠네. 여름에 참 잘 어울리는 레게풍의 궁짝궁짝 하는 그 박자 위를 툭툭 치고 가는 그 한영애 씨의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마치 저 멀리 그 자메이카 바람을 타고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문득 드는 그런 곡입니다. 한영애 씨가 올해로 데뷔 50주년이라죠. 그동안 참 다양한 시도와 도전 멈추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새 앨범 발표를 하고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했는데 2시간 이상 되는 그 공연 시간 동안 한영애 씨의 그 지난 반세기의 그 음악 여정을 쭉 돌아보는 그런 노래들 뿐만이 아니라 공연 후반부쯤에는 한영애 씨가 저도 K-POP 가수 아닌가요? 이렇게 수줍게 말하곤 GD의 무죄 그리고 삐딱하게 이 두 곡을 불러서 관객들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자, 올 하반기에도 또 쭉 예정되어 있는 50주년 전국 콘서트 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분위기 조금 바꿔서 한영애 씨 좀 깊고 드넓은 바다 같은 감성으로 먹먹한 울림을 주는 두 곡을 준비했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를. 그리고 노랫말이 참 좋은 사랑은 그래, 바다처럼. 이렇게 두 곡입니다.

사랑은 그래 바다처럼 깊어가는 거죠 라는 그 노랫말처럼 참 오랜 세월 그 세월의 무게가 좀 덤덤하지만 깊게 느껴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 한영애 씨 목소리는 아주 깊은 바다를 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대 위에서 이 노래 부를 때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떤 아우라를 품어낼까 좀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 돌아가신 김현식 씨가 한영애 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영애 씨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무대에만 올라가면 광기가 나오는 가수다. 예. 그러니까 평상시 말씀하실 때의 모습하고 무대 위의 가수인 한영애 씨의 그 카리스마가 완전히 다른 그런 분이죠. 한영애 씨가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했고 연극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도 마치 연극의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죠.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이번 주 오늘 아티스트는 바로 그런 개성이 강한 한영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 노래를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 올 4월에 나온 신곡입니다. 데뷔 50주년 기념으로 부활의 그 김태원 씨가 특별히 작사 작곡 또 기타 솔로 연주까지 해준 그래서 한영애 씨에게 선물한 곡이기도 하지요. 저희도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전해드렸었고 이미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한영애 씨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 많이 울어주길 바란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함께 들어볼까요? 한영애의 새 노래 Snow Rain입니다.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태아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오늘 한영애 씨의 음악의 세계에 함께 했습니다. 30분 남짓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노래를 들려줄 수가 없어서 참 아쉽기만 한데, 그래서 선곡할 때도 참 많은 고민을 통해서 몇 곡을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만, 오늘도 너무나 아쉽게 듣지 못한 그런 노래들이 너무 많죠. 한영애 씨 표 명곡, 뭐 콧불소라든가 여울목, 또 조율, 작은 동산,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곡만큼은 꼭 듣고 가자. 예, 이 노래는 마치 한영애 씨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곡이죠. 누구 없어. 예,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듯 싶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또 다른 좋은 음악들 싣고 와서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의 누구 없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유 써봐요. 직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우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1002번님의 사연입니다. 신디, 저도 이런 말 듣고 싶네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좋은 말이 안 떠오른다. 치킨 먹고 갈래?

커피는 영혼 없는 위로나 응원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죠. 차라리 커피 한 잔, 밥 한 끼가 더 힘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치킨 사주는 거 맞겠죠? 계산은 확실히 하자. 집어보며 정화의 방법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이 초같이 흘러가는 일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블랙핑크의 고! 예. 아, 고였고요. 그렇죠. 이런 얘기 너무 좋죠.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난다. 치킨 먹을래? 어, 좋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야, 밥이나 먹고 가. 내가 뭐 딱히 뭐 위로해줄 그것도 아니고, 야, 밥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요런 의미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어, 일단은, 오늘 뭐 일요일이니까 또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너 어떻게 잘 지내니 너 행복하니 얘기하다가 아 저는 요즘 조금 힘듭니다. 야 밥이나 먹자 만나자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아 오늘 2부 예 2부부터는 커밍슨 컴백 예 우리 정의의 비타민 어, 요 근래 비타민 많이 부족했어요. 예, 드디어 이분이 오시네요. 우리 최유정 씨와 정호의 만곡 다 15 달려볼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현대.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정해만국 6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로스트 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 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자, 선생님들의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는 시간이죠. 그간에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 사연들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첫 번째 사연은 0806번님. 오래 신던 운동화 밑창이 떨어져서 수선집에 갔는데요. 사장님이 이 정도면 팔팔합니다. 아직 더 걸을 수 있어요 하면서 정성껏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물건도 사람도 오래 함께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와 똑같아요. 저도 모든 물건을 굉장히 또 오래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 제 차도 지금 11년, 예, 11년 됐죠. 예, 인생에 차가 딱 두 대가 있는데 첫 번째 차는 우리 오빠가 타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는 지금까지도 예, 타고 있고 관리를 잘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되게 기분 좋잖아요. 예, 아직 팔팔합니다 하면은 뭔가 위로되는 것 같잖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은요. 1415번님. 지역 축제에 구경 갔다가 닭꼬치에 정신 팔린 사이 모기들에게 물어 뜯겼네요. 허벅지며 종아리며 아주 얼룩덜룩해요. 그래도 축제 음식은 놓칠 수 없어요 라고. 그렇지, 요즘에 지역 축제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도 막 요즘에 진짜 무슨 여기가 홍대인가 하는, 예, 막 마시멜로우 막 토치에다 구워가지고 거기 안에 초코케이크 있고 막 많더라고요. 예. 얼마 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다비이모 님도 양구 지역 축제에 갔는데, 그날 비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비이모, 마늘따의 비비자거든요. 비가 오는 날에, 비가 많은 날에 태어났다 해서 다비인데, 역시나, 예. 곰치를 사왔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 곰치, 아니야, 아니야, 받았지. 예. 거기 또 행사장에 곰치가 있어가지고, 하나 그냥 생으로 하나 뜯어먹고, 예. 곰치가 역시 양구네요. 얘기하고, 정말 겨울잠을 자고 일어난 곰이 바로 이제 취하는 음식, 바로 그게 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전달 다 하고요. 하다 보니까 얻어먹었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이 갑자기 모기 물리면 어떻게 해요? 약 바로 바르는 편인가요? 예, 모기가 없어요. 예, 모기가 없고요. 예. 심지어 모기 패치나 이런 거를 미리 예 바르고 다닌다, 예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두 분께는요 핸드드립 커피 예 가뿐하게 보내드리고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조지의 오래오래, 그리고 수지의 홀리데이.

0: 안녕하세요.
1: 신디가 사랑하는 천재만재 뮤지션 악뮤 이찬혁.
0: 악뮤에서 공주를 맡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아, 인생 그 빡세다.
1: 노노노. 일어나. 인생 힘들 땐 정이 들어야 돼.
0: 아, 그럼요. 악뮤도 사랑하는 라디오.
1: 매일 낮 12시 정오의 희망곡.
0: 그녀의 에너지를 사랑해요.
2: 김신아입니다.
0: 신디의 우렁찬 주문도 마실게요. Turn on the radio. 정이 bless you.
2: 아, 너무 좋다. 예. 아, 사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목소리 들으면. 아, 그래. 예.

계속 잡아내는 차트 인기 급상승 뮤직 In The Mew. 쏟아지는 음악들 사이에서도 불쑥 존재감을 자랑하는 임금 뮤. 오늘은 어떤 노래들이 고개를 내밀었는지 한번 만나봅시다. 첫 번째 곡입니다. 룰라의 3-4입니다. 지난주 주말 제35회 서울가요대상이 열렸습니다. 쟁쟁한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아주 특별한 분들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룰라였습니다. 이상민, 김지현, 체리나씨가 룰라의 명곡 3-4를 부르면서 특별 무대를 꾸몄습니다. 또 이날 새롭게 신설된 레전드상의 첫 주인공도 룰라였습니다. 이 레전드상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큰 영향을 끼친 아티스트에게 수여하는 상인데요. 룰라가 1995년 서울가요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었거든요. 김지현씨가 감격에 겨워서 오래 살고 버티다 보니 이런 날도 온다라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상민씨도 31년 만에 이런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 곡입니다. 바로 셀럽5의 셀럽5 셀럽이 되고 싶어 입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처럼 셀럽이 되고 싶어. 너무 좋은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셀럽5의 멤버이자 2시의 데이트 DJ 안영미씨가 출산을 앞두고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출산을 위해서 잠시 휴가를 떠난 건데요. SNS에 만삭화보와 함께 씩씩하고 건강하게 출산하고 돌아오겠다. 그리고 잠깐 자리를 비우지만 다른 라디오로 가지 말아달라 라는 유쾌한 부탁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만삭의 몸으로도 꾸준히 출근하면서 두 대를 향한 애정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둘째 딱동이는요. 7월 출산 예정이라고 하죠. 건강하게 순산하고 또 라디오와 방송에서 멋지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오늘의 임금뮤! K-POP계의 대선배님 룰라의 레전드상 수상을 축하하면서 룰라의 3-4 그리고 안영미 씨의 둘째 순산을 기원하면서 셀럽5의 셀럽5 이 두 곡 듣고요. 저는 신디와 함께 정호의 희망곡 탑15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유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지금 고속도로 중 가장 밀리는 곳은 강원도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쪽으로 양양 분기점, 또 강촌, 그리고 서종부터 화도까지 총 29km 구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원도는 아직은 수월한데 광교터널부터 북수원까지 시구간의 정체가 시작된 모습입니다. 충청권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옥산부터 독립기념관까지 아직은 정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중부고속도로는 하남쪽 진천터널 부근 승용차 사고 발생해 현재 1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증평 나두목부터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충주 분기점 일대 속도 안내입니다. 박수영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9: 안녕하세요. 오데이 프로젝트입니다.
10: 여러분 걱정 마. 웃어도 돼. 사실 재미가 있거든.
11: 그럼요. 매일매일 흥데이.
12: 베리 베리 페이머스. 유명한 멜디어.
13: 나른함을 다 때리잡는 까리안 DJ.
14: 김신영의 정우의 희망곡. 함께 들어줄 거죠?
9: 청취자들 마음을 take a shot. 매일 낮 12시엔 정이 켜.

0: 듣기만 해도 최신 트렌드가 머리에 쏙쏙,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신 인기 차트 정화의 망고
1: 탑 15.
0: 자, 함께할 분 7051번님의 문자로 소개합니다. 유정씨 솔로 컨셉 포토를 봤는데요, 정의에서 훌쩍이던 모습은 어디 갔나 몰라요. 완전 요정 인형 그 자체, 본업할 땐 완전 천재, 변신의 귀재 유댕유댕 최유정씨 어서오세요.
1: 우후, 안녕하세요, 솔로로 돌아온 최유정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0: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솔로 컨셉 포토가 좀 난리가 났어요.
1: 아이고,
0: 약간 좀 이갈았다.
1: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0: 약간 뭔가 예, 느낌이 약간 그 애니메이션 느낌 있잖아요. 약간 네네네네. 카드캡터 체리 느낌도 있고.
1: 네.
0: 뭐가 좀 있는데. 예.
1: 아, 사실 처음에는 예? 이번에 이제 제가 만든 노래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요.
0: 네.
1: 노래를 만들면서 보니까 뭔가 게임 음악 같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로 하고 싶었어요.
0: 대박이다.
1: 그래서 이제 회사랑 네. 이야기를 하다가
0: 네?
1: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핑크핑크한 생각으로 가진 않았으나, 회사와 의견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다가
0: 네?
1: 탄생한 게
0: 예, 예.
1: 지금 이 컨셉 포토
0: 아, 근데
1: 느낌이에요.
0: 저는 이게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1: 진짜요?
0: 네.
1: 너무
0: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최유정 씨가 원하는 추금이는 약간 CL,
1: 그죠?
0: 강력한.
1: 네.
0: 근데 사실 그 안에 정말 이 코어 안에 귀염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예, 아, 그러네.
1: 아이고.
0: 그 약간 저기 삼지창 같은 거 들고 있어야 게임 캐릭터지.
1: 네네네. 예. 무기도 있고. 그래서 제목도 비장의 무기거든요.
0: 어머.
1: 타이틀곡이. 그래서 이제 예. 네. 아, 무기야 말고 요술봉. 요술봉도 요술봉. 무기긴 하죠.
0: 어, 비장의 무기 삼지창이 괜찮잖아요. 삼지창.
1: 네.
0: 예.
1: 네네.
0: 그러면 아이오아이 멤버들한테 좀 곡이나 이런 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1: 네네, 보여줬는데 네. 다들 너무 귀엽다고 아. 막 박수 쳐주고 무슨 장기자랑 보는 것처럼.
0: 아니 저한테도 챌린지 얘기를 하면서 막 네. 아, 진짜 막
1: 맞아요.
0: 춤을 앞에서 막 추더라고요. 그래서 아,
1: 근데
0: 대박이다.
1: 조만간 공개되겠지만
0: 예.
1: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춤을 추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는 버전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또 나 같은 사람들 또 시키려고.
1: 맞아요. 춤 안 추고 정말,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0: 정말 무섭다 정말.
1: 예.
0: 아, 그럼 언제 몇 시에 공개가 되는지
1: 네.
0: 제목이 뭔지 시원하게 홍보해 주세요.
1: 네. 어, 6월 30일 그 오후 6시에 공개가 네. 될 예정이고요. 앨범 제목은 퍼펙트 타겟입니다. 그리고 두 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타이틀곡 비장의 무기와 또 스틸 큐트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0: 네?
1: 여러분들의 여름을 신명나게 만들어줄 네. 두 곡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 6월 30일 화요일날 6시에 이제
1: 네.
0: 공개가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우리 딱 퇴근 하자마자 그냥 열어요.
1: 네. 네.
0: 여시면 바로 이제 퍼펙트 타겟, 아, 비장의 무기.
1: 네.
0: 예, 정말 우리 최유정 씨가 직접 예 프로듀서를 했죠. 예,
1: 맞습니다.
0: 작곡한 노래. 요거 이제 화요일에 나오고.
1: 네, 네 맞아요.
0: 그 다음 수요일 날, 7월
1: 네.
0: 1일 날
1: 네.
0: 우리 최유정 씨 전격 출연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비장의 무기.
1: 네.
0: 예. 사실 비장의 무기 많죠, 우리 유정 씨한테. 예. 그래서 차트 순위 일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1: 네. 정호의 희망곡 탑 15. 양대 권위 있는 음원 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 그리고 MBC 라디오 온에어 차트 순위 점수 50%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0: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차트 소개하기 전에 차트 바 퀴즈 나가야죠. 문제 주시죠.
1: 6월 20일 산다라 박 씨의 새 싱글 리프리즘이 발매됐습니다. 산다라 박 씨는 이 그룹으로 데뷔하면서 파격적인 야자수 머리 스타일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파이어, 아동케어, 내가 제일 잘나가 등등 명곡 부자인 이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0: 아, 우리 예.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예.

0: 주간식 힌트까지 드렸고요. 문자는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 활짝 열렸습니다. 추첨 통해서 건강유산균 보내드리면서 여러분 정답이 올 때까지 우리 또 최유정 씨의 추천곡 오랜만에 듣네요. 네. 네. 어떤 노래?
1: 저 오늘은 하현상님의 고양이라는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0: 예. 어, 예.
1: 저도 최근에 추천받아서 이제 듣게 됐어요.
0: 하현상의 고양이를?
1: 네. 예. 드라이브를 하면서 예. 잠깐 시간이 나서 이제 이제 바람 쐬러 나갔다 왔는데
0: 예, 예.
1: 그때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0: 그리고 이제 아이유아이의 이제 갑자기 그다음에 네. 어, 최유정의 이제 퍼펙트 타기.
1: 네, 비장의 무기까지.
0: 요거 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그러면 우리 하현상의 고양이 듣고 올게요.

0: 탑
1: 15.
0: 차트 만나보기 전에 정답 알려드려야죠.
1: 네, 산다락 박씨가 멤버인 그룹 파이어, I don't care, 내가 제일 잘 나가 등등 명곡 부자인 팀이죠. 정답은요, 21이었습니다.
0: 21. 이게 이제 또 자동으로
1: 맞습니다.
0: 예,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정답이었고요. 건강 유산균 받으실 분 방송 후 게시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번 주 탑 15 15위 시작합니다.
1: 네, 15위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데이비드 게타, 이제 메건 디 스텔리언의 DNA. 오우.

0: 진짜 난리 났어.
1: 벅차요 벅차. 나 2026 북중미 월드컵 주제가죠.
0: 그렇죠.
1: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부터 네. 여러 월드스타들이 또 함께했는데요.
0: 그렇죠.
1: K-POP 데몬헌터스를 빛낸 가수 겸 작곡가 이재씨도 함께했고요.
0: 이재씨가 이제 이 곡의 작사도
1: 맞아요.
0: 참여를 했는데
1: 네.
0: 저는 사실 무엇보다
1: 네. 네.
0: 이재씨가 참 멋있다고 느껴진 게 사실 월드컵의 그 시작을 알리는 무대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참 예쁜 신발도 신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재씨가 축구장이 망가질까봐 운동화를 신고 예. 맞습니다. 정말 이 패션 센스 그리고 배려심이 좀 네. 넘친다. 예, 또 말씀드리고 아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 혹시 누구누구와 함께 보셨나요? 집에서 보셨나요? 아니면 친구들과 보셨나요? 다음날 하이라이트로 보셨나요?
1: 보지 못했습니다.
0: 왜냐면 지금 아이와이가 사실 뭐 네. 해외 콘서트도 했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1: 네 예. 맞아요 지금
0: 솔로 준비에 정신이 없죠.
1: 제가 4년 만에 이제 컴백을 하게 된 건데 혼자서 예. 그 전에 이제 팀 활동과 연이어서 하니까 와 이런 게 컴백이었지.
0: 그렇지.
1: 예전에 나 이거 어떻게 했지 막 이런 상황이에요.
0: 매콤한 맛이죠. 예
1: 네, 지금
0: 아 그래도
1: 네 죄송합니다.
0: 예. 저랑 같이 예, 보시면은 진짜 이 언니 진심이구나.
1: 저 너무 예. 좋아요. 저 예전에 그 축구 예. 극장 가서 표 끊어서 극장 가서 본 적 있거든요.
0: 와 진짜?
1: 네 도연이랑 같이.
0: 어머나.
1: 그때 진짜 막 소리 지르고 너무 재밌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0: 아, 저는 소리는 지르는데 제 목 상태 보이시죠?
1: 네.
0: 예 예. 멕시코전 때 뭐 예 깍지르다가. 예. 예, 일단 경기를 보면 어쩔 수 없고. 아, 그러면 네. 최애 국가대표 선수 아니면 축구 선수 누굽니까?
1: 그 저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님 너무 응원합니다.
0: 소니. 네. 소니 소니.
1: 그 별명도 너무 멋있어요.
0: 아.
1: 약간
0: 예.
1: 소니 이렇게 하는.
0: 아, 소니. 그리고 해외에선 선. 예, 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내 아들 약간 이런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오,
0: 예,
1: 그만큼
0: 마이 선 이것처럼.
1: 응원한다.
0: 예, 응원하죠. 예, 저는 모든 선수를 응원합니다.
1: 네,
0: 예, 뭐 파이팅. 우리나라 선수들도 응원하고요.
1: 네, 네, 네, 그럼요.
0: 그 월드컵에 나온 모든 선수. 저는 그 카보베르데의 그 40살 골키퍼. 아, 그 선수 응원합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예, 그 선수 예. 화이팅!
1: 화이팅!
0: 예, 말씀드리면서 14위 갑니다. 바로 스테이시의 True Love. 자, 6월 16일에 발매된 스테이시의 신곡이고요. 예, 또 멜로디 자체가 지금 명량. 예, 아 명랑하고 상큼하다. 명량이라고 되었네요. 미안합니다. 명량은 우리 영화인데 예, 상큼하다. 예, 약간 트로피칼. 예.
1: 네.
0: 약간 뭐 이연 음료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 청량하다
1: 맞습니다.
0: 네. 근데 이거 아세요?
1: 뭐요?
0: 컨셉이 테니스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1: 오, 테니스
0: 네, 그러니까 테니스가 0점 있죠.
1: 네.
0: 0점을 러브라고 한대요.
1: 우와 진짜요?
0: 네 그래서 우와. 제목을 해석을 하자면은 이제 2대 0 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나 좋아하는 상대한테 계속 내가 지는 거야. 그냥 계속 서브를 넣고
1: 어떡해.
0: 있는데 받아주지 않은 상황이 이제 툴러 2대 0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1: 너무 좋다.
0: 예. 느낌 있지. 그리고 누구에게나 사실 짝사랑은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죠. 맞아요.
0: 예. 유정 씨의 짝사랑.
1: 저요.
0: 첫 짝사랑.
1: 저는 진짜 첫이면 유치원 때인 것 같고.
0: 아, 그런 거 말고.
1: 그런 거 말고는
0: 예, 그런 거 말고?
1: 고등학교 때
0: 그래.
1: 제가 그 네? 음악 학교를 갔는데
0: 네?
1: 이제 막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0: 네, 네.
1: 근데 마주 내려오시는 선배가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일단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0: 네.
1: 근데 딱 봐도 차림이 선배였어요.
0: 누가
1: 편안한,
0: 봐도. 네. 아, 그렇지 그렇지.
1: 교복 안 입고 뭔지
0: 네,
1: 알죠?
0: 네. 추리닝 입고.
1: 네, 네. 네. 근데 그냥 내려오시면서 그냥 살짝 웃으면서 안녕 이렇게 시니컬하게 그냥 살짝 웃으면서 했는데
0: 네.
1: 그거에 제가 완전
0: 반한 거죠.
1: 반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여기 인디언 보조개가 한쪽만 있으셨거든요.
0: 오.
1: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0: 예.
1: 그때부터 한 1년에서 2년 정도 아니다 1년이다 1년 정도 짝사랑했습니다.
0: 짝사랑했고
1: 그래서 막 소문났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0: 유정이가 누구 선배 좋아한대 이렇게.
1: 네네네네. 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베이스 치는
0: 네.
1: 그 오빠는 드럼과였거든요.
0: 아, 예, 예.

0: 에이스과 언니랑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1: 아이고.
0: 한 2년 정도?
1: 2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네. 좋아하는 거예요.
0: 네네.
1: 예, 예. 그냥 이렇게 만화, 영화 보면서 애니메이션처럼.
0: 맞아요.
1: 예, 약간 그런 거지. 예. 요거 진짜 작사를 한번 풀어내요. 약간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0: 아, 그런. 애틋한 아련한 네. 느낌. 아, 그
1: 처음에 짝사랑하면 당연히 되는 것 같거든요. 뭔가 모르니까 사랑을
0: 맞아,
1: 몰라서.
0: 맞아, 맞아요.
1: 예, 네, 좀 약간 투닥거리는 게 또 있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고 저희 노래는 스테이시 툴럽
0: 듣고 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뱉죠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함께하는 정우의 명곡 탑
1: 15.
0: 자, 다음 곡 어떤 곡이죠, 유정 씨?
1: 네, 13위입니다. 미아오의 띠로리입니다.
0: 띠로리.
2: 아, 너무 신나요. 이거 약간 멋있어.
1: 미아오가 또 데뷔

0: 좀 신비주의 컨셉이었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좀 신비주의였어요.
0: 근데 또 멤버들이 우리는 신비주의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깨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밝혔대요.
1: 다들 편하게 좀 우리에게 다가와 달라. 네. 예능 콘텐츠 다 환영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네. 니아오랑 이제 초대석을 했잖아요.

0: 예원이.
1: 여기 토크가 예 굉장히 예 딱딱 잘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미아오 하면은 아 그냥 되게 퍼포먼스 잘하는 그리고 좀 예쁜
0: 맞아 맞아
1: 그런 느낌이 있죠. 약간 피지컬
0: 맞아요.
1: 그거를 먼저 봤었는데 이번에 띠로리 하면서 진짜 약간 띠로리 이게 약간 우리들을 보면 띠로리 약간 우리를 살짝 더 높게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이브를 들어야 돼. 미아오는 나 라이브 듣고 입덕했잖아요. 저는 이게 라이브를 듣고 입덕해. 그 파이팅이 이제 생겼어.
0: 그렇구나. 예.
1: 파이팅이 생겼습니다. 파이팅이. 예.
0: 파이팅.
1: 어, 유정 씨는 아, 수식어 그냥 천재만재.
0: 천재만재.
1: 네, 예, 그냥 타고난 자.
0: 으이그.
1: 예, 우리 타자. 최타자.
0: 으이그 감사해요.
1: 최타자. 최타자로
0: 최타자?
1: 할게요. 예. 오, 최유정은 좋다. 타고난 자.
0: 오, 최타자 좋다.
1: 예, 예.
0: 입에 짝짝 붙는데. 최타자.
1: 아니면 최정비. 예.
0: 정의 비장의 무기.
1: 그렇죠.
0: 최유정 정의 왕국 비장의 무기.
1: 왜냐면 우리 유정 씨가 일요일을 안 지켜 주니까 왠지 모르게 칙칙하더라고.
0: 진짜요?
1: 어. 예. 임금뮤 이렇게 깨랑깨랑
0: 임금뮤.
1: 그렇지 그렇지. 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소리가 안 나오니까 좀. 예, 우리 비타민.
0: 아이고.
1: 예, 우리 유정이는 하늘에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된다.
0: 네. 네
1: 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미아오의 띠로리 듣고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띠로리.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충고 대신 공감을 해주라. 어느 책에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투고 왔다면 다음 중 어떤 게 공감의 언어일까? 1. 넌 왜 맨날 그리 싸우니? 2. 사이좋게 지내야지 먼저 미안하다고 하렴? 3. 왜 싸웠어? 이유가 뭐였니? 4.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어. 언뜻 4번인가 싶지만 정답은 모두 아니답니다. 아이에게 해줄 첫 번째 말은 바로 괜찮아? 지금 마음이 어때? 라고 그 마음을 물어주기. 이렇게 잘하고 계시죠?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4: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가

0: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 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화의 만국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정화의 만국 탑
1: 15
0: 팔색조. 예, 우리 최타자 최유정. 예. 어, 예. 일단 천재 만재. 예. 말해 뭐합니까? 타고난 자. 예. 최타자 우리 최유정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최타자.
1: 네.
0: 예. 차트 순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시죠.
1: 네. 정호의 희망곡 탑 15. 양대 권위 있는 음원 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 그리고 MBC 라디오 온에어 차트 순위 점수 50%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0: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이 이번 주 12위죠?
1: 맞습니다. 바로 피프티피프티의 Like a Bubble입니다. 피프티피프티가요. 아주 진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0: 와.
1: 아주 전설적인 록밴드죠. 핑크 플로이드의 헌정 프로젝트인데요.
0: 와.
1: 핑크 플로이드 데뷔 60주년을 기념한 예. 프로젝트였고 Wish You're Here를 피프티피프티만의 색깔로 재해석을 예. 했다고 하고요.
0: 아, 이 핑크 플로이드가
1: 네.
0: 아마 기네스 기록이 있어요.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그 핑크 플로이드의 그 앨범 약간 역삼각 그 좀 이렇게 역으로 된 삼각형 해가지고 딱 이 마크가 있거든요. 와, 그 굿즈는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그 앨범은 돈이
1: 진짜?
0: 있어도 지금 못 사요. 예, 그 원반을 못 삽니다.
1: 우와,
0: 예, 제가 또 제가 또 음악 좋아하지 않습니까?
1: 그니까. 또 언니 락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밴드 이런 거.
0: 제가 해외를 갔을 때 빈티지 샵에서 핑크 플로이드의 그 앨범 그거를 이제 또 이제 굿즈로 나온
1: 어머머머.
0: 티셔츠가 있었어요. 그 해에.
1: 샀어요?
0: 아,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1: 어머.
0: 그래가지고 나 못 샀지.
1: 얼마인데요?
0: 비싸.
1: 야, 대충 다니.
0: 생각보다 많이 비싸요.
1: 아.
0: 대충도 안 나와요.
1: 어머, 진짜.
0: 그러니까 그거 사면 내일 모레 걸어 다녀야 되고.
1: 와, 진짜 예. 그 정도로요?
0: 아, 예, 호텔에 있는 그 얼음 먹어가지고 그냥 해야 되고 못 먹어요. 예.
1: 오, 멋있다, 근데 그런 거.
0: 아,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배철수 음악캠프에 또 출연해가지고 이 곡을 불렀어요. 피프티피프티가. 근데 배철수 씨가 우리나라 가수의 목소리로 이 곡을 들으니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1: 진짜.
0: 묘하다.
1: 네.
0: 전 진짜 핑크 플로이드. 예, 진짜 언제 한번 봤으면 좋겠네. 예, 그리고 키나 씨
1: 네.
0: 아버지가 배철수 씨의 엄청난 팬이어가지고 아빠 나 성공했어 라고 자랑을 했다고. 예.
1: 오, 자랑스럽겠다 딸내미.
0: 아,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핑크 플로이드 좀 만나면은
1: 그러니까
0: 앨범 있나 좀 예, 부탁드리면서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잠시.

0: 만화를 짚고 나온 만찢녀 비장의 무기 우리 유정 씨와 정혜희만 곡 탑
1: 15
0: 함께하고 있죠. 다음 순위 11위네요.
1: 네, 최성곤의 네가 좋아입니다. 우리 또 최성곤 캐릭터 좋아. 너무 사랑받고 있잖아요.
0: 난리 났죠.
1: 네가 좋아.
0: 예뻐서 좋아.
1: 언니도 한번 따라해주시면.
0: 아, 저는 이런 걸 잘 못해요.
1: 진짜.
0: 네, 저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안 먹는 삽니다 때마다 네. 닭살이 계속 돌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청순한 거 합장밖에 없었어요.
1: 합장.
0: 보시면 어느 순간 다 뛰어넘어 보세요.
1: 아니 근데
0: 계속 합장을 하고 있어요.
1: 언제부터 합장이 청순이 된 거예요?
0: 제가 먼저 합장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사실 다른 분들도 딱히 뭐 청순할 게 없잖아요. 네 명이서 합장 그룹이 돼가지고.
1: 진짜.
0: 아. 그리고 지금 영화 와일드싱 제작진이 이 캐릭터 컨셉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이 패션을 어떻게 탄생을 시켰을까
1: 네.
0: 궁금했었는데 비하인드를 밝혔어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당대 인기 스타들의 패션을 참고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대요. 예.
1: 아 그리고 원빈 씨가 눈을 살짝 가리는 단발머리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걸 또 참고하셨다고.
0: 야.
1: 그래서 또 가발을 제작하셨대요.
0: 아,
1: 여러 가지 스타일을 연출을 하기 위해서.
0: 진짜 여러분 가발 제작하잖아요. 제작비가 차값이에요.
1: 그죠.
0: 예,
1: 왜냐면
0: 진짜.
1: 또 스타일링을 좀 만져야 되면 예. 인모로 또 다
0: 인모로 해야
1: 되니까.
0: 예, 차값이고.
1: 맞아.
0: 그러니까 예전에 그 보면은 그때는 진짜 멋이었어. 최고였어. 근데 지금 다시 예, 휴대폰을 다시 이제 보거나 예, 옛날에 미니홈피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 왜 그랬지? 하는 패션이 있거든요. 유정 씨는 어때요? 유정 씨 어릴 때.
1: 저요? 저도 완전 패셔니스타였어요.
0: 어.
1: 저희 엄마가 저 꾸미는 걸 좋아하셔서.
0: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1: 네. 그래서 일명 그 똥삼바지?
0: 아,
1: 라고
0: 예,
1: 하잖아요.
0: 베기
1: 팬츠.
0: 예.
1: 그
0: 빅뱅 빅뱅.
1: 네네네. 그거를 예. 막 체인 달고 근데 또 그 팬츠도 그냥 아니고
0: 예.
1: 막 뭐가 묻어 있어요. 엄청
0: 페인팅 막 이런 거 막 워싱하고
1: 어,
0: 막.
1: 맞아 맞아.
0: 엄마 멋쟁이셨네 진짜.
1: 그런 거에 민소매 네. 셔츠에
0: 난리 났다.
1: 빨간 넥타이에
0: 우와
1: 막 찡박힌 그 실버로 이렇게 짝짝짝짝짝
0: 빅뱅의 마지막 인사
1: 네네네네 그런 거 입히고 스냅백을 꼭 대각선 뒤로 돌려서 뭔지 아시죠? 그렇게
0: 아, 네. 웃으면 안 되는데
1: 하고 다녔습니다. 네. 학교를요. 와.
0: 학교를?
1: 학교를요.
0: 와
1: 그리고 한 번은
0: 네?
1: 홀터넥 원피스를
0: 아, 예, 예,
1: 근데
0: 예.
1: 이제 등이 다 파여 있는
0: 아이고.
1: 원피스를 엄마가 예. 입히고 형광색깔 7부 쫄바지 노란 색깔 막
0: 우와
1: 그리고 하이탑 그때 한창
0: 아,
1: 아디땡스의
0: 예, 아디땡스
1: 날개 달린 신발 있잖아요.
0: 그거 신동이 많이 신고
1: 네.
0: 다녔어. 심심타파 때
1: 그걸 입고 학교를 갔더니
0: 와.
1: 이제 가정통신문에다가
0: 선생님
1: 코멘트로 예. 이렇게 적어서 저한테
0: 어머니
1: 보여드려라
0: 예,
1: 해서
0: 그랬지, 그래
1: 그랬지. 봤더니 엄마가 어머니 유정이 옷 너무 예쁜데,
0: 예쁜데
1: 조금만 차분히 입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0: 어쩔 수 없어. 내가 네. 외동이잖아요.
1: 네네네.
0: 외동이고 딸이고 하니까
1: 봐요.
0: 그냥 세상에 예쁜 거는 다 그냥 해주고 싶고.
1: 네.
0: 예.
1: 저도 그냥 입혀주는 대로
0: 아,
1: 갔습니다.
0: 그때는 또 친구들이 와우 하는 친구들도 네네. 있거든요. 예.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이렇게 돼서 유정의 비장의 무기가 되었다. 예.
1: 네.
0: 어떻게든 예. 꾸며봅니다.
1: 네.
0: 6월 30일 6시 오픈.
1: 아, 맞습니다.
0: 말씀드리고요. 이제 10위 갑니다.
1: 오.
0: 르세라핌의 붐팔라.
1: 에이.
0: 붐팔라, 붐팔라, 붐팔라. 이 또 리더 우리 채원 씨죠?
1: 네.
0: 예, 자기애가 넘쳐요. 근데 그럴만한 게 학교.

0: 다닐 때 인기가 엄청 많았대요.
1: 그랬을 것 같아.
0: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교내 익명 사이트가 있었대요.
1: 네네.
0: 그러면 거기에 이제 김채원 남자친구 있나요? 라는 글이 엄청 올라왔대요. 또 졸업식 날 채원 씨랑 사진을 찍겠다면서 달려온 남학생들이 1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 진짜.
0: 예,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
1: 네네네.
0: 그동안 우리 사실 채원 씨가 이 목 부상이 있었잖아요.
1: 맞아요. 아이고.
0: 최근 맞아요. 상태가 많이 회복이 돼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1: 예. 너무너무 다행이다.
0: 아, 뭐 저도 졸업식 때는 사실 예, 한 못해도 한 50명이 줄을 섰죠. 사진 찍는다고.
1: 진짜.
0: 예, 예. 개그맨 될 거라고, 예. 개콘 나올 거라면서. 예.
1: 어머. 유명했구나, 언니, 학교에서.
0: 저는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1: 그러다가. 더 컸네요, 판이.
0: 판이 컸어요.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이제 전학 올 때는, 정말 그 종로에서도 오고, 예, 깜짝 놀랐어요. 보러 왔어요. 보러. 예. 그랬던 아이가 지금 이렇게, 예.
1: 멋지다.
0: 아, 잠깐만. 잠깐만요. 최유정 씨.
1: 오 마이 갓.
0: 중학교 졸업사진.
1: 헤이 작가님.
0: 이때부터 연예인. 잠깐만. 유정 씨랑 저랑 졸업앨범 포즈 똑같은 거 알아요?
1: 아 진짜요? 언니도 이렇게 팔.
0: 저는 남의 했어요? 반 가서 했어요.
1: 아 미치겠다. 어머 미치겠다. 아우 미치겠다.
0: 예예 예. 이게 뭔가.
1: 부위도 했어.
0: 정말 창피합니다.
1: 아 귀여워.
0: 예.
1: 아 귀여워.
0: 인상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요? 저?
1: 네. 지금이 더 동글동글한 느낌? 바로, 눈이, 눈매가.
0: 바로 대답하면 어떡해.
1: 저 또한.
0: 아니에요. 유정 씨는 그냥 진짜 팔색초인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 다른 거 할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나고, 예, 비장의 무기.
1: 왜 이래?
0: 과연 어떤 무기를 준비했을지, 예. 오늘 3월이래요. 6월 30일. 미안해요. 6월 30일 6시 오픈
1: 네,
0: 말씀드리면서 저희 노래는 최성곤의 네가 좋아
1: 그리고 르세라핌의 봄바라 듣고 올게요.

0: 사서 좋아.
1: 날라 두 콜 빨래기로 안 막아내나 에이 막아내나.

0: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정화의 명곡 탑
1: 15.
0: 한 주간 사랑받았던 노래들을 모아모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9위 한번 만나볼게요.
1: 네, 9위입니다. 보이넥스트 도어의 바이러입니다.
0: 보넥도.
1: 우와, 보넥도 첫 정규 앨범이에요. 이번 앨범이.
0: 야, 왠지 정규 냈을 것 같지?
1: 저도 왠지.
0: 예.
1: 근데 또 가수들한테 정규 앨범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큰데.
0: 아, 그래요. 예.
1: 그렇다 보니까 또 멤버들의 자전적인 얘기도 많이 담았대요.
0: 아.
1: 특히 수록곡에 06070에는 우리 재현 씨의 아르바이트 시절 얘기가 담겼다고 하고요.
0: 예.
1: 재현 씨가 연습생을 길게 하다가 20살에 그만두고
0: 어머.
1: 1년 동안 아르바이트만 했었는데
0: 고생 많이 했네.
1: 그때 이제 택배 상하차부터 빔사장, 호프집 서빙, 뭐 석탄 운반 정말 다양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0: 네.
1: 특히 이제 서빙을 하다가 같이 TV에서 연습생 같이 했던 네, 친구들 네. 데뷔 무대를 보고
0: 아...
1: 멍하게 이렇게 보다 잔을 깼대요. 근데 그 마음, 그 잔을 깨게 했던 그 마음을 06070에 담았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서 가사를 보면은 사강이 엄청 사실 그려져요. 20살 해화역 허름한 식당 스쳐본 스크린에 나직은 누군가 그날 내가 깨트린 건 서빙 중이었던 그릇일까 꿈일까 날 등지고 지나갔던 수많은 기회 하나라도 잡았다면 지금쯤 어디에 후회뿐인 생각에 물린 꼬리를 잘라 채찍질하지 그래 다시 직진해.
1: 어머 가사를 너무 잘 써버리신다.
0: 인양반 누구야 인양반.
1: 진짜 대박이다.
0: 예.
1: 근데 또

0: 그 라임이라고 하잖아요.
1: 그러니까
0: 떨어진 그 말을 딱딱 떨어지. 딱 맞춰서 너무 맛있게.
1: 맛있겠다.
0: 맛있게.
1: 예. 아 나도 보냈도 나도 다시 봤네. 예예. 예. 이 양반 또 난리 났네.
0: 근데 또 유명하잖아요. 보냈도 멤버들 너무 잘한다고.
1: 아니 그리고 보냈도랑 같이 제가 예 그 입국을 해가지고.
0: 네네네네네.
1: 깜짝 놀랐어.
0: 어 깜짝 놀랐어.
1: 깜짝 놀랐고 또 아니나 다를까 보냈도 분들이 인사를 다 하셔서 두 번이나 또 깜짝 놀랐고.
0: 아이고 아이고.
1: 예. 예. 어 정말 예 다음 컴백 때는 정혜도 좀 놀랐으면 좋겠어요 보냈도.
0: 그니까요.
1: 예
0: 오셔요.
1: 깜짝 놀랐다 말씀드리고요. 아 파리 갑니다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델사데리라고 하죠. 델사라면 뭐래도 된다.
0: 맞습니다.
1: 엔믹스 지우가 델사데리예요. 그러니까 지우가 아 13살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JYP 오디션을 보고 입사를 했는데.
0: 네.
1: 그날 그냥 프리스타일 댄스를 춘 거예요.
0: 네네네.
1: 너무 긴장을 해서 한 동작만 반복을 했대요. 근데 심사를 보던 직원이 네. 지우 씨의 손동작만 보고 아, 얘 재능 있다. 얘 보통 아니다.
0: 어떤
1: 생각을 해서 합격을 시켰대요. 이게 춤을 출 때 그 똑같이 팔을 딱 뻗는 거랑 자기 맞아. 몸에 크게 붙게. 뻗는 거 있잖아요. 빵 하는 거.
0: 맞아요.
1: 그게 이제 영리함이거든요.
0: 네. 네. 맞죠, 맞죠.
1: 딱 이거 할 때도 계속 팍 피는 사람이 있고 그냥
0: 맞아.
1: 이렇게 피면 맛없잖아요.
0: 맞아, 네. 맞아, 맞아. 그 디테일을 살리는 사람과 네. 그냥 하는 사람의 차이.
1: 근데 6학년인데 그걸 살렸다.
0: 그러니까.
1: 그러면은 사실 그거 하나를 뽑죠.
0: 어, 저도. 네. 맞아, 맞아, 맞아.
1: 아니 사실 우리 댄스 하면은 예, 우리 최타자.
0: 아유.
1: 예, 우리 타고난 자.
0: 예.
1: 예. 혹시 어떤 손 동작을 보면은 아, 이 사람 춤 잘 춘다.
0: 어 약간 음? 그 어떻게 하면 예뻐 보이는지를 알고 추는 것 같은 거
1: 오.
0: 그런 거랑
1: 예?
0: 딱 보면 뭔가 어 맛깔지게 춘다
1: 맛깔지게 춘다
0: 네
1: 어 누구 있을까요 혹시 맛깔지게 춘다
0: 맛깔지게 춘다
1: 네
0: 일단 우리 청아 언니 너무 아. 맛깔지게 추잖아요
1: 청아는 진짜 예 뭐 김미썸 여기서부터 끝났죠. 김미썸 둥.
0: 그죠, 그죠.
1: 거기서 그 끝났지.
0: 강약 조절과
1: 예.
0: 이 앵글을 맛있게 뽑는
1: 아.
0: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예. 근데 요즘 데뷔한 지금 한창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정말
1: 아.
0: 뭐 예를 들면 저는 최근에 정말 춤 잘 춘다 생각한 게 아일릿의
1: 예?
0: 로하.
1: 아 이로하? 로하 이로하. 예, 네. 예, 예.
0: 그분 춤 보면은
1: 네.
0: 진짜 잘 춰요.
1: 어뭐 어떤 느낌이에요?
0: 진짜 춤을 땅땅하게 잘 춘다.
1: 아, 약간 꽉 채운다.
0: 네, 이번 안무가 더더욱 그런 느낌이긴
1: 맞아요,
0: 하지만
1: 맞아요.
0: 이 보면은
1: 딱딱
0: 힘을 주고 있는 게 떨리는 게 보이거든요.
1: 맞아,
0: 진짜
1: 맞아.
0: 자세히 보면은 힘을 엄청 네. 주고 있는 거예요.
1: 각도 맞추려고.
0: 예. 네, 근데 또 늘리는 부분에는 힘이 안 들어가 보이잖아요.
1: 맞아.
0: 그게 진짜 잘 추는 거라고 힘을, 생각해요.
1: 진짜 힘 줬다가 빼는 게 진짜 가장
0: 네, 근데 또 힘을 다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1: 적당히 빼야 돼.
0: 네. 그걸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1: 아, 진짜 한번 저기 심사위원으로 한번 가세요, 이제. 이제 가야 돼, 우리 배우정. 지금 보내야 돼.
0: 불러주십시오. 네.
1: 배은정쌤!
0: 안 돼. 아직 안 돼요. 선생님, 저에게는 평생
1: 이제 선생님이... 가고 싶대요.
0: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겸손. 네, 예. 네,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1: 그만 겸손해요.
0: 아,
1: 제발. 예.
0: 아이고.
1: 너무 잘하는 친구다. 예, 말씀드리면서 저희 보이넥스도의 바이럴 듣고 올게요.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차량들 점점 이동이 시작되면서 도심 쪽으로 정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면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총 28km 정체인데요. 먼저 인제 부근은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해 상남 3터널까지 쭉 여파로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강촌부터 가평휴게소, 또 서종부터 화도 구간 정체인데 이 정체 구간들 통과하는데 각각 3, 40분씩 걸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방향으로 진부, 면온, 새말, 여주와 광교터널 부근 포함해 총 22km 정체고요. 지금 순천 완주고속도로는 완주 쪽 황전 2터널 부근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따따땅따따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9: 오케이! 잘했네.

0: 무대 천재, 컨셉 천재, 타고난 재, 최타차. 우리 최유정 씨와 함께하는 종의 망곡탑
1: 15.
0: 이제 럭키 7입니다.
1: 네, 럭키 7. 예나의 캐치 캐치입니다.
0: 좋다.
1: 우리 신디가 늘 말하잖아요. 예나 씨는 희극인의 사랑을 받는 친구다.
0: 그렇죠.
1: 이 말 한마디면 끝난 거다.
0: 그렇죠.
1: 또 그만큼 센스 좋고 또 성격도 좋다라는 뜻인데, 실제로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있잖아요.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1위였대요.
0: 잘한 친구예요.
1: 네, 연습생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고정픽 1위를 했고, 데뷔하고 나서도 아이즈원 멤버들이 뽑은 가장 남자친구로 삼고 싶은 멤버 1위라고 또 뽑았다고 합니다.
0: 솔직히 말해, 이거는 필요 없는 순이야.
1: 맞아.
0: IUI는 어때요? 이 멤버는 남자였어도 인기가 많았을 거다.
1: 아, 잠깐만 네, 생각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 약간 청아 언니나 도연이?
0: 청아 도연?
1: 아, 잠깐만. 남자였을 때. 네, 약간 그렇게?
0: 청아 도연?
1: 네, 청아 도연?
0: 약간 청도로?
1: 뭐, 세정까지도 보겠어.
0: 아, 세정까지도 보겠다.
1: 네, 사정까지도 보겠다.
0: 아, 세정까지도 보겠다. 그러면 저기, 우리 연정도 있고.
1: 아니, 안 돼요.
0: 아, 왜요? 연정이 왜 안 돼요?
1: 연정이는. 예. 정말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을 것 같아.
0: 아, 약간 남사친 계열.
1: 네네네네. 진짜 예? 재밌을 것 같아, 근데.
0: 그, 우리 채연 씨 있잖아요. 정채연 씨.
1: 채연 언니는.
0: 예?
1: 차연 언니는 여자력이 너무 높아가지고 상상이 안 돼요.
0: 상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영 씨.
1: 나영 언니는
0: 예?
1: 나영 언니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0: 예.
1: 언니 연애하는 거 궁금해 이렇게 물어봐요.
0: 진짜.
1: 언니 연애할 때 어때? 이러면서 막 우르르 가가지고 꼬치꼬치 깨묻고 막. 그럼 언니 나 이러면서 부끄러워하고.
0: 그래도 네. 많이 변했더만 우리 나영 씨도.
1: 맞아요.
0: 진짜 예. 근데 저는 다음에 아이유아이 사실 첫 번째 이제 곡은 이제 갑자기 우리 소미 씨가
1: 네.
0: 또 작곡에 참여를 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이유아이의 노래는 유정 씨가
1: 네. 네,
0: 유정 씨의 곡으로 한번 나와도 될 것 같다. 예.
1: 제 노래로.
0: 예.
1: 기회가 된다면.
0: 네, 좀 부탁드리고요. 언젠가. 예. 아, 전참 씨 봤어요.
1: 아, 보셨습니까?
0: 야, 깨부리.
1: 아이고.
0: 깨부리 화이팅!
1: 네, 화이팅!
0: 그리고 6위 갑니다. 악뮤의 소문의 낙원. 악뮤. 악뮤가 사실 노래로 많은 분들의 이제 위로를 주잖아요.
1: 네.
0: 근데 실제로 봉사,
1: 네.
0: 기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0: 얼마 전에 우리 찬혁 씨는 유난해라는 캠페인에 출연을 했는데
1: 네.
0: 유난해가 UN 난민 기구와 함께해 줄여서 유난해.
1: 유난해.
0: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 행동하자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찬혁 씨도 누군가를 돕고 공감하는 일이 때로는 유난스럽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유난함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
1: 맞아.
0: 믿는다. 그렇죠. 저는 맞아요. 그게 맞아요.
1: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0: 사람들한테 막 기부하세요 이거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할 사람들 하고
1: 맞아요.
0: 예, 예. 그 우리끼리 좋은 영향력을 끼치다 보면 어쩌다가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들어와 하면서
1: 맞아.
0: 같이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맞아요. 예. 맞아요.
0: 그렇죠. 이게 또 알죠? 예, 오타쿠가 세상을 바꾼다. 예. 유난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0: 하지만 세상을 내가 뒤집어 엎는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꿀 것이야. 세상의 중심은 나야.
1: 어머 잠깐만요.
0: 예, 예.
1: 기사가 있어요. 김신영 허세 흑역사 고백.
0: 예.
1: 방송국 엎어버리겠다고.
0: 옛날엔 많이 그랬죠.
1: 예.
0: 이 코미디 싹 다 엎어버릴 거야. 엎지 마세요. 주워 담으려면 한 23년 걸리고.
1: 너무 오래
0: 걸리고요. 자, 5위 갑니다.
1: 네, 나왔습니다.
0: 네.
1: 아일리스의 It's Me 입니다.
0: 근데 이 노래 안무가 많아.
1: 맞아. 되게 바빠요. 네. 빰빰.
0: 엄청 바빠.
1: 딴딴딴딴딴딴딴딴딴
0: 하!
1: 그리고 자, 진짜 힘들어요.
0: 여기에서
1: 미! 맞습니다.
0: 나 이것까지는 내가 맞추잖아. 나 젊게 산다고.
1: 예스 영 라이프.
0: 오케이.
1: 그리고 원희씨가요 자꾸 저를 국민 여동생이라고 하시는데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국민 할게요 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 겸손함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아버지가 조기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어릴 때 원희 씨가 바다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서 난 전생에 인어공주였나 봐 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네? 아버지가 단호하게 바다에는 인어공주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인어공주가 아니라 니모구나 나는 이렇게 스스로 야,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0: 아버지 저랑 똑같네요.
1: 그러니까 예. 언니 재질이시다.
0: 아, 예, 저 예 우리 조카가 네. 예 인어공주 요즘 너무 좋아해요.
1: 예. 그렇구나.
0: 그렇죠, 인어공주. 그렇죠.
1: 네, 어릴 때 한 번씩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인어공주의 에릭 왕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은 절대 안 돼.
1: 결혼은 안 돼 이렇게.
0: 이렇게 주대.

0: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1: 나랑 진짜 달라.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네? 일단 원희 씨가 인어공주였나 봐 전생에 이렇게 하면은 어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왜? 이렇게 물어볼 것 같고 에릭 왕자님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은 어 진짜? 왜 에릭 왕자님의 어떤 게 좋았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궁금하니까.
0: 일단 안 돼.
1: 결혼하지 마 이렇게.
0: 얘는 결혼하지 마. 얘는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1: 이모가 딱 그냥 단호하시다.
0: 맞아요. 인어공주. 나 크니 나 공주야? 공주 아니지. 넌 이하야. 이렇게. 양재동 최고로 웃긴 공주. 우스죠. 우스죠 타고났다.
1: 그거 마음에 든다.
0: 아이 최고지. 예 말씀드리면서 저희 노래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올게요.

0: 채널 정의 만곡 탑
1: 15.
0: 자, 4위입니다.
1: 네, 4위 리셋네 러브 어택. 너무 좋다.
0: 다들 응원하게 된.
1: 맞아요. 네. 노래도 너무 좋고.
0: 맞아요.
1: 아주 상승세가 정말 좋은데요.
0: 그렇지.
1: 회사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바로 컴백 소식을 알렸는데요.
0: 좋잖아요.

0: 7월 8일 리메이크 싱글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무려 카라의 프리티걸을 리메이크로 와 컴백한다고 하고요. 정말 통통 튀고 밝으면서도 또 당당한 바이브가 너무 리센이랑 찰떡이다.
1: 아, 정말 솔직한 그룹이기도 하고 무대를 잘해요.
0: 맞아요.
1: 예, 무대를 잘하고 약간 그 리메이크 앨범을 낸다면 유정 씨 어떤 노래 내고 싶어요?
0: 저는 제가 너무 좋아했던 트웬티원 선배님들 노래로 해보고 싶다.
1: 아, 해보고 싶다.
0: 아. 네, 진짜 너무 재밌겠다. 와,
1: 아, 진짜 아, 저 채린 씨, 예, CL 씨.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0: 아,
1: 예.
0: 진짜. 아,
1: 제가 진짜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예.
0: 에?
1: 제가 CL 씨랑, 예, 제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조만간.
0: 안 돼.
1: 언니! 이렇게. 오빠! 이거 있잖아요. 저한테는.
0: 안 돼요.
1: 언니! 이렇게. 언니! 이렇게 하거든요. 예.
0: 또 눈물 나. 안 돼요. 울 것 같아.
1: 아니 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CL만 얘기했잖아요.
0: 그냥 상상했는데 약간 좀 울컥했어요 지금.
1: 진짜 한번 진짜 요즘에 조금 눈물을 삼키려고 물을 먼저 마시더라고요.
0: 네, 안 돼요 이거.
1: 그러니까 메이크업 네. 오늘 예쁘게 됐거든요. 오늘 안 된다 말씀드리고 3위 갑니다.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에스파가 이번에도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레모네이드. 자, 정규 2집 누적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은 건데요. 무려 8번째 밀리언셀러.
0: 와.
1: 그러니까 또 전 세계 음반 판매량을 집계하는 사이트에도 올라갔어요. 6월 둘째 주 월드 앨범 요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0: 우와.
1: 또 8월에는 말해 뭐합니까? 월드 투어 예정이고요.
0: 이야,
1: 역시 월드 가수 투어. 제목 따라간다고 레모네이드처럼 약간 짜릿하고. 아, 시원하네요, 성적 자체가. 예.
0: 시원하다.
1: 야, 이제. 다음 바로 가야 돼요.
0: 나왔습니다.
1: 네.
0: 바로 2위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1: 아, 가자.

0: 잘한다. 아 좋다. 아 이거 혼자 다 불러도 되겠구만.
1: 저요? 아유
0: 잠깐만.
1: 파트 본인, 맛이 있죠.
0: 아니 본인 파트 놓쳤잖아.
1: 아 맞긴 해요.
0: 남의 파트 다 하고 나서
1: 언니 또 그거까지 어떻게 또 아시고 챙겨주셔.
0: 말해 뭐 깍지부고.
1: 땡큐 땡큐입니다.
0: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죠. 우리 전참시.
1: 네 맞습니다.
0: 예, 우리 아오아 멤버들이 MT를 갔어요.
1: 네.
0: 어 일단 이정이 봤을 때 살짝 지쳐 보였다.
1: 아 그게 이제 제가 왔다 갔다 멤버가 돼버린 거예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쪽에서 주방 담당.
0: 예.
1: 야외 바베큐 담당.
0: 바베큐 담당.
1: 근데 전 집게도 가위도 붙잡지 못했고
0: 음흠.
1: 안에서는 이미 다들 자리를 잡았어요.
0: 자리를 잡았어.
1: 그럼 내가 해야 할 것은 예. 뭐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르기.
0: 아니지 토크지.
1: 아이고
0: 토크해야지 토크.
1: 토크하다가 밥 못 먹으면은 우리 다 예민해져요.
0: 아니 토크를 하면서 계속 아 근데 이거 설거지는 진짜 언니가 잘했어 하면서 톡톡톡 얘기하면은 방송 나와야지.
1: 저는 예. 계속 자자 나 지금 뭐 가져간다. 나 이거 아. 가져갔다 갖다 놨다.
0: 저는 무조건 입으로만. 아, 너 이게 불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피냐? 넌 대박이다 이러면서 야 괜찮지? 와, 나 이게 숯 되게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만지지도 않은. 예.
1: 나중에 언니 같이 가요. MT 가면은.
0: 아, 그렇지.
1: 너무 재밌겠다.
0: 유정 씨 한 4kg 빠집니다.
1: 왜요?
0: 유정아, 이거 좀 가져와.
1: 아, 이거 봐. 나한테 토크하면서 결국에는 맞잖아요. 나 또 그 포지션 가야 되잖아요.
0: 재유정아, 고기 가져와라.
1: 으이그.
0: 거기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서 먹은 닭발 편육.
1: 아, 네네네.
0: 아, 이거 아는구나, 닭발 편육.
1: 네. 아니, 저는.
0: 와, 이거 난리 나는데, 진짜.
1: 네, 몰랐어요.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0: 여기가 이제 또, 제가 아는 쪽은 의정부 시장 쪽이고.
1: 아, 그래요?
0: 예, 여기 구리 거예요?
1: 네, 구리 건데.
0: 아.
1: 저 옛날에 이제 숙소 생활할 때 엄마가 네. 많이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닭발 편육이랑 그 빨갛게
0: 그치.
1: 구워 먹는 막창이 있거든요.

0: 맞아. 에.
1: 그걸 두 개를 이렇게 숙소에 갖다 줘서 아. 막 자는 멤버 입에도 막 넣어버리고 자야 되는데 자고 있는데 막
0: 그거 먹으면 깨잖아요.
1: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이러면서
0: 하나만 먹어봐라.
1: 네, 그래서 그렇지. 결국 다 끄집어 내가지고 먹이고 아. 막 이랬는데.
0: 어, 저는 이제 안영민 씨 어머니 우리 미순 여사가 닭발 편육을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1: 어, 네, 너무 그래가지고 맛있죠.
0: 와, 깜짝 놀랐습니다.
1: 제가 먹는 데에서는 네. 쌈무에다가 부추랑 싸서 머스타드에 찍어 먹었거든요.
0: 여러 가지로 싸 먹네. 네,
1: 그게 아, 맛있어요.
0: 저는 오로지 닭발 편육 하나 쭉 갑니다. 닭발 어. 편육 한 봉은 오리지널로 가고 그 다음에는 좀 구워요. 예, 밖에서는 토치로. 겉에만 쑥 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 또 치즈 있죠. 요즘에 그 요즘 그 치즈 그 나초랑 같이 파는 치즈 있죠. 그걸 짜서 닭발 편육에서 싹 먹어요.
1: 아 진짜 그것도 맛있겠다.
0: 예, 그리고 집에 남은 파마산 치즈 있죠. 피자 시켰다가 남은 거. 네. 그거 위에 싹 뿌려가지고
1: 와
0: 거기다 후추 조금만 뿌려가지고.
1: 나 진짜 안 되겠다. 나, 예. 나 활동 끝나면 언니 집 무조건 갈 거예요.
0: 자, 놀러 나오세요.
1: 쳐들어갈 거예요.
0: 예, 한번 쳐들어오시길 바라겠고. 네. 아, 요 노래 우리 또 우리 식구인데.
1: 네.
0: 예, 내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0: 노소리를 찾아서 멸치잡이 어부들이 노를 저으며 부르는 노소리입니다. 무더위를 피해 찾아가는 낭만의 바다가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 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2: 김신영입니다. 일요일에 들려드린 정호의 희망곡 탑
3: 15.
2: 자, 이번 주 1위 유정 씨 발표해 주시죠.
3: 네, 정호의 희망곡 탑 15. 이번 주 1위는요.
2: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모나
3: 커티스의 레드 레드입니다.

0: 스트리밍 횟수 2억 번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 와, 대박.
0: 이게 발매 45일 만에 세운 기록인데 예.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약 450만 번 정도 재생돼야 가능한 기록이래요. 그리고 7월 18일, 19일 오.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코르티스의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야. 지금 팬클럽 선예매에서요 이미 완판 전석 매진됐다고 합니다.
1: 대박이다.
0: 그만큼 정말 기다린 사람이 많았다라는 예. 거죠.
1: 저는 올해 2월에 제가 좋아했던 가수가 내한해가지고 이곳을 간 적이 있어요.
0: 아레나.
1: 근데 엄청 커요.
0: 엄청 크죠 저기.
1: 예, 진짜 맞아요. 꽉 채우면 이게 전석 매진이라는 게
0: 맞아.
1: 야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예 역시 코르티스다. 예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1곡이죠 코르티스의 레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의의 방구 김신영
0: 최유정이었습니다. See you.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무진입니다. 뜬금없겠지만 여유로운 일요일이니까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실래요? 자, 8만 대장경 한번 읽기 대 대장 내시경 8만 번 하기, 사생활 노출 대 노출 상태로 생활하기, 강아지 대 고양이. 다들 어때요? 강아지 대 고양이가 그래도 제일 쉬운 것 같지 않나요? 대개는 좀 싫은 것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들 사이에서 고르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걸 고민하고 계신가요? 일요일 오후 2시 좋은 것들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 중이시길 바랍니다. 6월 28일 일요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6월 28일 일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에이바맥스의 Sweet But Psycho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저는 출산휴가 떠나신 안영민님을 대신해서 온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가수 이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앞에서 밸런스 게임을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쩐지 뭔가 좀 익숙하다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 대답한 적이 있었던 질문들인데 자, 가볍게 한번 봐볼게요. 8만 대장경 한번 읽기 대 대장내신경 8만 번 하기. 후자는 고문이죠. 저는 전자 8만대장경 한번 읽기를 골랐던 기억이네요. 또 다음 거 사생활 노출 대 노출 상태로 생활하기. 이게 제가 예전에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노출 상태로 생활하기를 골랐는데 아마 집에 암막커튼 다 쳐놓고 집안 한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노출 상태로 전세계를 누벼야 한다 하면 당연히 사생활 노출을 선택하겠죠. 자, 그리고 쉬웠어요. 강아지 대 고양이. 이건 완전히 그냥 저는 고양이 골랐습니다. 아, 어릴 때 이제 딸기라는 이름의 페르시안 고양이를 길렀던 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양이를 평생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일요일 오후에 여러분은 좋은 것들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 중이실 거라고 믿으면서 이 사연을 보낼까 말까, 이 노래를 신청해볼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얼른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제가 열심히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 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다시 30개 났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2: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1: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다들 기억해 주십시오. 이무진입니다. 아일리세의 It's Me 듣고 왔습니다. 야, 이 노래는 요즘 쇼폼 영상으로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저도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 노래 폼이나 멜로디를 자연스럽게 좀 익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2514님께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사연 또 한번 읽어봐야겠죠? 시댁과 2박 3일 가족 여행 중 귀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속도로 위에 있는데 식곤증을 물리쳐줄 아일릿의 이츠미 듣고 싶어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작 쿵짝 이거 들으면 졸음 확 깹니다.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확실히 이런 어떤 계속 훅성을 주고 같은 구간을 반복해주는 노래들이 잠 깨는데 아주 직방인 것 같아요. 아, 좋은 신청곡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야, 시간 진짜 빨라요.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것도 이제 곧입니다. 저도 오늘로써 스페셜 DJ 기간인 2주 중에 절반인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두대 청취자 두댕이분들께서는 저 이무진이랑 좀 친해진 것 같다. 대 아직 멀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 것들을 고르셨을지요? 저는 솔직하게 두댕이분들이랑 조금은 더 친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무래도 주말에는 주중에 일하느라 못 들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족 단위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저 무진이한테 건네는 인사도 좋고 뭐 저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같이 듣고 싶었거나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노래들 편하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일주일이 지나도 이렇게 말을 더듬네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사연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0605님께서 무진님한테는 부끄럽지만 저는 서른이 넘은 모솔, 모태 솔로인데요. 아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최근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손님이고 제가 마음에 드는 분은 단골 가게 사장님인데요. 워우, 이분과 연애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무진님한테 플러팅 꿀팁 전수 가능할까요? 야, 근데 저도 이쪽에 막 능력치가 높은 편은 아닌데 일단은 뭐 당연한 공식이겠지만 그 사람 눈에 띄고 계속 눈에 밟혀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신경 쓰이는 사람이 되는 것부터가 좀 공식적인 물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가는 가게, 단골 가게의 사장님이 목표라면 사람이 목표인 것도 웃기네요. 그 가게를 일단 자주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사장님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정말 과하게 많이 온다. 이 손님한테 벌만큼 다 번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하루 종일 가다가 어느 순간 안 오면 신경 쓰이지 않을까. 거기서 어떤 이성적인 끌림을 쟁취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5277님께서 응암동에서 김포까지 외갓집 가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요. 6살 우리 아들 유동이가 너무 힘들어하네요. 유동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소코도모의 회전목마와 무진씨의 청춘만화 두 곡 같이 부탁드릴게요. 유동아 같이 불러볼까라고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야, 두 곡 다 정말 좋은 곡이죠. 청춘만화 이 노래는 정말 정말 좋은 노래인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또 아시고. 야, 정말 2시의 데이트가 굉장히 질이 올라갑니다. 자, 유동아 같이 불러볼까? 자, 우리 5277님의 아드님 유동이를 위해서 소코도모 피처링 자이언티 원슈타인의 회전목마와 제가 부른 노래 이무진의 청춘만화 바로 띄워드릴게요.

석호도모 피처링 자이언티 원슈타인의 회전목마 그리고 이무진의 청춘만화 대명곡이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두댕이 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903님께서 두 아들 엄마입니다. 저는 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근데 실적은 많아도 면접에서 자꾸 떨어져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 제가 대학교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제가 면접 잘 볼 수 있도록 무디가 응원해 주십시오. 야, 정말 야. 교수님, 저도 최근 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교에 진학 중이었었는데 그때 참 매년 새로운 교수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또 은퇴도 하시고 학교 역사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야 이런 어떤 교수님들의 오고감을 보면서 참 많은 묘함을 느꼈던 것 같은데 또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미래의 아주 멋진 교수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지 얼마나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아직 20대 후반에 심지어 군대도 안 다녀와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두 아들 엄마임에도 꺾이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만 계속 가지고 간다면 뭐 못할 일이 있겠어요. 멋진 교수님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자, 또 주수정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태명이 보라인 아가와 함께 보랏빛이 가득한 고성 라벤더 축제에 가고 있어요.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아기 태명도 보라랍니다. 노래도 선미님의 보랏빛 밤 시청할게요. DJ님 또 좋아하는 색 있으세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근 2, 3년 전에 깨달았는데 아주 아주 어릴 때 제 뉴런이 확실하게 깨기도 전에 제가 무의식적으로 좋아했던 색깔이 주황색 갈색입니다. 양면 색종이를 보면 주황색 갈색이 또 잘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저한테 너무 감사한 질문을 해줬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니? 해서 나 어떤 색깔 좋아하지? 하다가 아주 아주 옛날 저의 아동 시절로 돌아가서 저 자신한테 질문을 했다가 얻어낸 답이 주황색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황색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제 팬클럽 응원복 색깔도 갑자기 주황색이 되더라고요. 좋아요. 보라색을 좋아하신다는 게 정말 아주 아주 어린 시절 무의식과 함께했던 시간을 다시금 꺼내주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수정님의 신청곡 선미의 보랏빛 밤 얼른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서울 하늘에 조금씩 구름이 뒤덮이고 있습니다. 상층의 찬 공기와 지면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 극심한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서쪽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많을 텐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도는 최고 30mm, 그 밖에 내륙 5에서 20mm가량 비가 오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고 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후 2시가 넘으면서 충청권을 비롯해 강원도 서울 양양고속도로 정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인제터널부터 상남산터널, 설악부터 강일 구간 포함해 총 47km 정체입니다. 박수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1268님께서 부탁하신 칼리 레이 잽슨의 Call Me Maybe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칼리 레이 잽슨의 Call Me Baby, Call Me Maybe입니다. 10년 동안 죄송합니다. 정정 죄송합니다. 자, 10년 이상 동안 제 컬러링인 노래인데요. 10년 이상 동안 제목을 못 외우시면 어떡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여서 컬러링으로 설정했다가 제 번호로 전화할 일이 없으니 통 듣질 못하네요. 대신 두 대에서 틀어주세요.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틀어드렸습니다. 야, 이 노래는 정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최강의 세계적인 히트곡이죠. 아마 시대를 대표하는 100곡 선에도 아마 10년, 20년 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야, 그 당시 뭔가 팝음악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던 저도 어쩌다 많이 들었던 걸 기억을 하면은 야, 정말 영향력이 엄청났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8755님께서 에어컨을 틀고 자면 목이 칼칼하고 선풍기를 틀고 자면 시원함이 부족해서 밤마다 뒤척뒤척 잠 설치는 요즘입니다. 무디의 꿀잠 팁이 궁금해요. 모쪼록 잠을 설쳐 피곤한 와중에 들썩들썩 에너지 충전시켜주는 라이즈의 Do Your Dance 신청합니다. 야, 맞아요. 이 정말 특히 여름에 적당한 온도 맞추는 게 참 모든 집안의 어떤 숙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데 하체를 내놓고 자고 상체를 이불로 돌돌 싸서 자고 오른팔을 배 위에 올리고 왼팔을 약간 옛날에 저거 뭐야 옛날은 아니죠 이제 넥스트 레벨 춤 기억하세요? 처럼 아예 이렇게 디귿자로 꺾어서 자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잠 좀 설친 일이 많아서 자고 일어나면 디귿이 좀 흐트러지는 일이 많았는데 그 자세를 유지한 채 아마 지금은 안 그런데 고등학생 때는 그 상태로 하체에만 선풍기 약풍을 틀어놓고 잤습니다. 자, 하체에 열이 맞나 봐요. 네, 작가님들께서도 지금 의아하다는 듯이 하면 됩니다. 아, 옆에 그 소세지 베개가 있었거든요. 소세지 베개 위에 팔을 이렇게 올려두고 에, 보이는 라디오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런 괴상한 자세로 자면 잠을 잘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잠 설치는 거 참 불편하죠. Do Your Dance 들려드리면서 예, 들썩들썩한 하루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0775님께서 13년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이젠 자기개발을 위해 휴직 중이네요. 휴직이란 거 참 좋은 거네요. 네, 오늘은 초등아이랑 만화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아이가 좋아하는 베리베리의 Red 듣고 싶어요. 아, 맞아요. 정말 이게 어떤 자의에 의한 내 꿈이나 내 목표에 의한 휴직은 정말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휴식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휴직입니다. 때때로 타의에 의한 휴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참 아쉬운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그런 분들께서도 뭔가 위로가 될 수 있게 또 자의에

위한 휴직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들썩들썩 힘을 줄 수 있게 베리베리의 레드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8755님께서 에너지 들 수 있는 라이즈의 Do Your Dance, 0755님의 자녀분께서 좋아하신다는 베리베리의 레드까지 바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Let's go! Let's go! They've been asking for this.

라이즈의 Do Your Dance, 베리베리의 Red에 이어서 0121님의 신청곡이죠. 레드벨벳의 빨간 맛까지 듣고 왔습니다. 0121님께서는 사연 또 보내주셨어요. 자, 생업 적고 귀촌했어요. 강렬한 첫 문장이네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지만 생전 안 하던 벌레들과의 씨름도 해보고 하루하루 잘 자라는 논밭을 보며 힐링합니다. 오늘도 파야! 열심히 노동해보렵니다. 노동요로 레드벨벳 빨간맛 신청드려요. 야, 정말 이 뭐라 해야 되죠? 이 뭔가 뭐 휴직하고 잠시 귀촌했다도 아니고 은퇴하고 귀촌했다도 아니고 생업 접고 귀촌했어요는 야, 정말 얼마나 많은 고뇌 시간들이 함께 했을지 야, 감히

항상 또 안 됩니다. 앞으로 행복한 나날들만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 귀촌 생활이 본인에게 정말 큰 행복들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5081님께서 일요일 점심으로 뭐 먹을지 전매추 점심 메뉴 추천 받아요. 피자 대 떡튀순 이 중에 한 가지만요. 야, 이미 후보가 확고하네요. 골라주시면 바로 시킬게요. 노래는 리센의 Runaway 신청해요. 피자 대 떡튀순 이 장르가 좀 다른데요? 점심 메뉴 일요일 점심이니까 여유가 좀 있어도 되잖아요. 제가 지금 평일이었으면 당연히 피자를 추천했을 텐데 일요일 점심이면 이제 각종 사이드 좀 이것저것 해가지고 TV 보면서 약간 미식이죠. 떡튀순 이미 메뉴가 3개네요. 아, 이미 맘먹고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떡튀순 주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자는 급할 때. 자, 5081님께서 보내주신 리센의 Runaway 듣고 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한솔초에 다니는 초3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아빠랑 싸웠는데요. 네? 다시 화해했어요. 뭐야? 전개가 장난 아닙니다. 제가 화를 잘 참았어요. 네, 한로로님의 사랑하게 될 거야 신청합니다. 감사해요. 야, 맞아요. 한로로님의 사랑하게 될 거야. 이 굉장히 단순하게 보면 비슷한 흐름의 노래 같기는 하네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야, 싸우지 마세요. 이게 참 싸우지 마세요. 근데 초3이면 제가 싸우지 말라면서 뭔가 왈가왈부해도 안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싸우지 마십시오. 이게 한 21, 22 되면서 참 후회가 많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27인데 벌써 그러는 거 보면 제가 30, 40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싸우지 마십시오. 아, 화를 잘 참는다 하셨는데 지니씨 부모 앞에서는 항상 화를 잘 참아보십시오. 보통 부모님이 맞더라고요. 아, 일단 저는 그랬어요. 자, 2부 끝곡으로 김진희님이 신청해주신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들려드리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저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에브릴 라빈의 스케이터보이 듣고 왔습니다. 6806님께서 저를 중학생 때로 돌려보내주는 타임머신 같은 곡 스케이터보이 신청합니다. 참고로 2002년 곡이에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와, 야, 이 노래 또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노래인데 2002년 곡이면 제가 3살 때입니다. 제가 조금 느린 편이라 아마 예 이제 단어 몇 개 말할 줄 알 때 정도 될 거예요. 이야 정말 저 음악 많이 아는 편인 것 같네요. 대한민국 가수 이무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평일부터 제 목소리를 들어오신 두댕이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주중에는 일하시느라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또 왜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리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기 걸린 안영민님이 아니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이무진입니다. 가수 이무진입니다. 그 신호등 부른 개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같이 듣고 싶은 노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2시의 데이트 광고주님들 만나 뵙고 오도록 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자, 클론의 도시 탈출 듣고 왔습니다. 8470님께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노래였고요. 사연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무진님. 대구에서 매일매일 상조 음식 배달하는 49세 새 아이 아빠입니다. 매일매일 운전하면서 목소리 잘 듣고 있어요. 운전하면서 기분 전환할 노래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요. 클론의 도시 탈출 한 곡 틀어주세요. 보내주셨어요. 야, 이 노래가 이 방금 PD님께 접수한 내용으로 이를 보면은 이제 옛날에 명동에서 에어컨과 함께 거리에서 막 길보드라고 뭐 제가 모르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디깅 좀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예, 그런 정도의 어떤 많은 또 이제 추억의 노래, 또 몸을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주는 추억의 노래로 인해 8470님의 기분이 좀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컬에 부심 있는 분들 사이에서 노래방 애창곡으로 꼭 언급되는 노래를 신청해주신 두 분의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장세정님께서 할 일이 많은데 너무 덥고 너무 졸려요. 커피를 종일 마시는데 잠은 왜 이렇게 올까요? 이제는 겨울잠보다 더운 여름을 피해서 여름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인정. 하품하느라 눈물만 나요. 정신 차리라고 소찬이 Tears 틀어주세요. 야, 이 가끔 이 초고음을 들어야 하품도 덜 나오고 약간 확 각성되는 느낌이 있죠. 또 0551님께서 무디 저 지금 아빠 차에서 두 대 듣고 있어요. 제 최애 노래인 김보경의 스톰 신청해봐요. 들려주시면 앞으로도 두 대 열심히 챙겨 드릴게요. 야, 좋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장세정님 정신 차리시라고 소찬이의 Tears, 그리고 0551님의 최애곡 김보경의 스톰 같이 듣고 오시도록 할게요. Let's go.

여러분,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저는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멋진 음악들 즐기고 있습니다.

소찬휘의 Tears, 김보경의 Storm에 이어서 유채영의 Shake까지 듣고 왔습니다. 야, 근데 이거 세 곡 다 따라 부르신 누님들께서는 머리에 산소 좀 빨리 주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들으면서 야, 후. 그럼에도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곡들 이렇게 한번 쭉 들어봤는데 더위도 함께 물리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채영님의 쉐이크는 백진화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셨어요.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고양이 화장실 씻으면서 듣고 있어요. 청소는 매일 하지만 전체적으로 씻는 건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푹 자고 일어나서 체력이 완충이 됐는데 몸 좀 움직이니까 급격히 방전이 되고 있어요. 이 저질 체력 어쩌면 좋죠? 유채영의 쉐이크 신청합니다. 야, 이게 근데 몸 좀 움직이셔서 방전되는 것보다 저도 이제 어릴 때 고양이 키울 때 달에 한번 화장실 대청소를 했어요. 고양이 얘가 모래를 아주 끝도 없이 터니까 그 아이 배변이랑 함께 벽이 굉장히 더럽고 묵은 때가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방전되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럼에도 이 쉐이크 들으면서 조금 흔들어 제끼셨으면 괜찮아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3861님께서 오전에 창원에서 행사 한 건 치르고 불이 나게 서울 합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30년 지기 친구들 YG 패밀리 저녁 모임이 기다리고 있네요. YG가 누구냐고요? 창원 양곡중학교의 80년생 동기들 모임이라. 저는 또 이 가요계 선배님이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친구들아 기다려라, 파티에서 같이 죽어보자. 신청곡은 YG 패밀리의 멋쟁이 신사 부탁드려요. 야,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컨셉을. 아이, YG 양곡,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는 아니죠. 뭐, 예, 뭐 본인들은 YG로 부르세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너무 이게 깍듯해졌어요. 30년 된 YG 패밀리 멤버분이시면 이게 제가 무릎 꿇고 대선배에 지금. 자, 3861님께서 부탁하신 곡 듣고 올게요. YG 패밀리의 멋쟁이 신사.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볕도 뜨겁고 더운 날입니다. 현재 서울이 31도, 광주는 33도까지 기온이 올라 있습니다. 강한 볕에 일사병 주의하셔야겠고요.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서울로 가는 길 많이 밀립니다. 서울 양양선 기린 6터널에서 상남터널, 설악에서 화도,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 모두 50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진부와 평창, 횡성, 여주, 이천, 양지 구간으로 정체가 심하고 모두 5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또 호법분기점 진출로의 2차로에는 고장차 서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감곡에서 여주분기점으로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최성곤의 니가 좋아 듣고 왔습니다. 와, 이 노래 요즘 니가 좋아 장난 아니죠? 2046님께서 갱년기인지 아주 까칠해진 남편과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2 아들 중1 딸과 영화 보려고 이동 중인데요. 야, 공기의 흐름이 지금 여기 스튜디오까지 느껴집니다. 이 분위기 뭐죠? 정적만이 흐르네요. 토이스토리 영화 보고 오는 길엔 좀 웃으며 대화 나누고 싶네요. 최성곤의 니가 좋아 들려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야, 정말 이 아 정말 아 어머니 정말 아 어머니 근데 이 또한 지나갑니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고2 아들 역할을 했던 적이 있는지라. 근데 아들 딸 다 시간 지나면은 다시 살가워지고 효도도 많이 하고 남편분도 이제 여성 호르몬 많아지면서 애교 많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어머니 조금만 힘내시고 토이스토리 영화를 보면서 이 좀 스트레스 날리시고 가족과 조금이나마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또 이 음악은 또 다른 영화 OST를 들려달라고 하죠. 정신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또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자녀분과 함께 계시는 두댕이 사연이 하나 더 왔어요. 9510님께서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한 중2 아들 초5 딸 데리고 서천 갯벌 체험 왔는데요. 애들은 자기 발 더러워진다고 벤치에 앉아있고 남편과 저만 신났습니다. 자, 멀리서 중2 아들은 물 들어온다고 빨리 나오라고 난리. 아우 진짜로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이 저도 중2 때 그랬던 것 같아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아마 축구 게임을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가자 하면 싫다 입 대빨 나온 채로 이제 집에 온갖 괴성과 고함이 오고 가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서 따라다니고 가서도 되게 분위기 못 맞췄던 제 기억이 나네요. 야, 2시에 데이트 하면은 제가 알기로 여기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2시에 좀 텐션을 끌어올려야 하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아... 제 질풍노도 시기에 대한 반성을 하는 시간을 저는 지금 일주일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시면은 로또 당첨되실 거예요. 자, 홍성희님께서 무진씨는 발걸음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어, 알죠? 발걸음을 불렸던 에메랄드 캐슬이 여름 노래도 냈었는데 그건 모르시죠? 오, 에메랄드 캐슬의 썸머 판타스틱 요거 들려주세요. 이번에 신곡도 냈다던데 그건 나중에 들어봐야지. 어 맞아요. 발걸음으로 굉장히 유명한. 야, 발걸음은 아는데 썸머 페스티벌은 들으면 알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3415님께서 지금 장인 장모님 포도밭에 와서 하루 종일 동그란 포도알만 솎아내고 있으니 눈이 빙빙 돕니다. 환 공포증 올 듯. 아이유 네모의 꿈 틀어주세요. 야, 환 공포증 올 것 같아서 네모의 꿈 들어주세요. 근데 네모의 꿈도 이 노래 분석해보면은 결국엔 이제 우린 둥근 곳에 산다. 그리고 둥글게 살아야 된다. 야, 이 환 공포증의 연속이네요. 이것도 약간 추억이 있네요. 저희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미자 밭을 하셨었어요. 횡성에서. 그래서 저도 그 환 공포증 조금 공감이 됩니다. 자, 손 막 빨개지면서 열심히 땄던 기억이 있는데 자, 홍성희님께서 부탁하신 에메랄드 캐

에메랄드 캐슬의 썸머 판타스틱, 아이유의 네모의 꿈에 이어서 2451님께서 보내주신 소수빈의 잘되길 바랄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2451님께서는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프린트 가게에 갔는데 나이가 있으신 어머님들이 프린트 기계 작동을 어려워하셔서 알려드리고 왔어요. 무디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소수빈 잘되길 바랄게 들려주세요. 아, 이... 저는 이 뭔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요. 항상 이 소소한 어떤 선행을 베풀고 어디 가서 알아주길 바래서 막 기대하는 눈빛들이 너무 예뻐 보여요. 그 눈빛을 예뻐하는 제 마음 덕분에 저도 어디 가서 말하지 않는 소소한 선행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저는 또 연예계 종사자다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이 하나로 뭉쳐서 언젠가 좋은 미담으로 나오길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알아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너무 공감하고 저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우리 2451님께도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요즘 키오스크 프린트 가게 막 저도 프린트 가게 가서 하면은 이 집에 프린터가 있긴 한데 사기 전에는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더 어려워하시는 모습 보면 참 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제가 갔을 때는 잘 없고 그래서 못 도와드리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저 대신 또 잘 해주셨네요. 자꾸 제 얘기만 하게 되네요. 뭐 결론적으로는 너무 잘하셨습니다. 본인의 선행이 세상을 밝게 비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0: IS 동서.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시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6256님께서 저 오늘 10주년 결혼기념일이에요. 디즈니님 축하받습니다.

먹기에 아주아주 좋은 노래죠. 끝곡으로 6256님의 신청곡 김동률의 출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무진은 다음주에도 계속해서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로 함께할 거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라고요. 또 안영민님의 출산 순산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들으면서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1: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강원 영월에 있는 강변 저류지 공원. 단종의 유배지로 잘 알려진 청령포 옆에 있는 수변 생태공원인데요. 이맘때면 금계국과 들꽃들이 피어나고 청령포와는 또 다른 한적한 분위기라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강변 저류지 공원은 공원 한가운데 자리한 느티나무 언덕이 가장 눈길을 끕니다. 넓은 들판 위에 500년 넘은 느티나무가 우뚝 서 있고 그 아래로는 잎이 붉은 매자나무가 낮게 깔려 있어 초록과 붉은색이 어우러진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언덕에 올라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면 큰 가지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 한참 머물고 싶어지는 곳이라고 하네요. 느티나무 아래 앉아 바람만 쐬고 와도 좋겠네요. 6월 28일 일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월 28일 일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이런 재즈 음악으로 참 일요일에는 이런 재즈 음악이 참 잘 어울려요. 그래서 뭔가 주말 같은 느낌이 나죠. 핑크 마티니의 Let's Be Friends 들으셨습니다. 이영란님이 일찌감치 저녁 반찬 만들어 놓고 완화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일요일에 아주 한가롭게 반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딱 일찍 만들어 놓고 완벽한 하루 들으면서 커피까지 한잔 착 드시면서 좋은 음악 들으면은 방금 저 핑크 마티니 음악 같은 거 착 틀어놓고 있으면 정말 기분이 너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요. 7490 쓰시는 분은 안녕하세요. 출석합니다. 이렇게 또 일요일에도 출석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베이빌론 피처링 청하의 라라라 들으셨습니다. 아, 베이빌론은 참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 정기적으로 베이빌론의 음악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아,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민경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5월, 6월 바쁘게 보내다 드디어 온전한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청소와 빨래를 끝내고 베란다 근처에 누워 눈으로는 지나가는 구름 구경을, 귀로는 라디오를 들어요. 여유롭네요. 아, 그래요. 뭐 바쁘게 지내셨지만 이제 6월의 거의 마지막 일요일이네요. 곧 이제 7월, 1년의 반이 쫙 지났고 이제 또 남은 반을 또 어떻게 잘 지내야 할 텐데, 이렇게 또 여유롭게 시간 될 때 물론 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사라님, 9살 둘째가 이상순 아저씨한테 매일 미니 남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코르티스는 몰라도 상순 아저씨는 안답니다. 오, 어떻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9살 둘째가 참 너무 귀엽네요. 정사라님 이제부터 매일매일 저한테 미니 남기시는 거 맞죠? 제가 이제 확인합니다. 저희가 딱딱 쳐보면은 이름만 딱 치면은 언제 오셨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오셨는지 다 압니다. 우리 제작진이 제가 체크하라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9살 둘째에게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꼭 제가 보냈다고 제가 꼭 사줬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죠? 들국화의 노래입니다. 더 이상 내게.

들국화의 더 이상 내게 이어서 데이먼 시이어의 물속의 6월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아, 들국화의 노래는 참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오래된 노래예요. 근데도 지금 들어도 너무 좋네요. 아, 그리고 요즘에 아주 많이 요즘에 완벽한 하루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데이먼 시이어의 곡 두 곡 너무 좋은 곡 두 곡 들었습니다. 7288 쓰시는 분 외출했다 들어가는 길에 아이가 도서관 가재서 남편과 아이는 도서관으로 보냈어요. 저는 둘을 기다리며 차에서 우아하게 창밖 구경을 하고 있어요. 피곤했는데 짧은 휴식이 너무 달콤합니다. 아, 또 남편분께서 이렇게 딱 좀 쉬라고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으로 들어가셨군요. 그래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좀 차에서 라도 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하루 이렇게 좀 나지막하게 볼륨 작게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좀 이렇게 한숨 누워서 주무셔도 좋고 아주 평화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간 되시면 커피도 한잔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387 쓰시는 분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어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만에 결혼식에 오니 결혼했을 때가 생각나요. 결혼 6년 차지만 여전히 남편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요. 이 마음을 운전 중인 남편에게 전해주고 싶네요. 아, 2387 쓰시는 분 성함이라도 알려줬으면 제가 아 불러드렸을 텐데. 아무튼 남편분한테 내가 썼어 이렇게 내가 보냈어 이렇게 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부럽네요 남편분. 자, The Sundays의 Here's Where the Story Ends 들어드리고 저는 2부 나, 너 그리고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로관,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0: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뜨거운 오후인데요. 밤까지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이 많이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선은 50km 구간 정도가 밀리고 있는데 설인 5터널에서 상남 3터널, 설악에서 강일까지 긴 구간 많이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도 진부와 평창, 횡성휴게소로 밀리고 이후로도 여주와 이천, 양지터널, 북수원, 반월터널까지 55km 구간에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창원 방향으로 문경세제터널 2차로에 사고 처리하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고요. 청주영덕선 청주방향 회인터널 일대도 밀리는데 역시 사고 여파로 6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일요일 이 시간에는 저 순디,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음악만 있으면 된다. 그런 시간이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음악으로 꽉꽉 채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나, 너, 그리고 음악의 첫 곡. 아,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음악이에요. 디사운드의 엔조이 들으셨습니다. 너무 좋죠. 언제 들어도 참 기분 좋고 기분 좋은 흥겨움이 있는 그런 노래. 아주 깔끔한 사운드에 깔끔한 연주. 군더더기 없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이 곡은 1391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순디, 1월에 제 사연을 순디가 처음 읽어주셔서 정말 기뻤는데 그 뒤로 오랜만에 다시 완벽한 하루를 들으니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얼마 전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던 노래를 들었을 때도 비슷한 기분이 들었는데 오늘 그 노래가 생각나서 신청해봅니다. 라고 하면서 디사운드의 엔조이. 아, 너무 지금 들으셨죠? 1391 쓰시는 분. 사연 딱 제가 읽어주셔드리고 안 들으셨군요. 이번에도 그럼 이번에도 제가 이 사연 읽어드렸으니까 또 딴 데 갔다 오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사연도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뭐 목요일날 오셔서 소소한 얘기도 같이 나누고 월요일날 문자 좀 없다 싶을 때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일성글 쓰시는 분 어디 가지 마세요. 0928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쉬는 날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4시간 동안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썼습니다. 행운을 빌어주세요. 미리 면접 복장까지 준비해뒀답니다. 라고 하시면서 원모 찬스에 사랑해라 나를 신청합니다. 구직난 속에서도 저를 사랑합니다.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사랑, 자신을 사랑하면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 정말 사랑해 주면은 아마 좋은 직업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뭐 노력하시면 돼요. 제가 또 원모 찬스에 사랑해라 나를 신청해 주신 곡 들어드리겠습니다.

中。

원 모어 찬스의 사랑해라 나를에 이어서 9173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임상아의 뮤지컬. 야, 이 곡 참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너무 지금 들어도 참 흥겹네요. 오늘 참 이런 흥겨운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9173 쓰시는 분이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50대 중반에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3남매 잘 키워냈으니 마지막 직업이라 생각하고 열정을 불살라보려 합니다. 임상아의 뮤지컬 들려주세요. 제 애창곡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직업에 도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화이팅입니다. 근데 50대 중반이면 아직 창창한 나이에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정을 불살리는 거는 매번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또 어떻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열심히 즐겁게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50대 중반에 또 새로운 직업을 가지셨으니 즐겁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7218 쓰시는 분. 남자친구랑 집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남자친구랑 올해 안으로 결혼할 예정인데 가족식을 하기로 했어요. 주변에 가족식만 한 커플들이 없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데 그래도 서로 잘 논의하며 준비 중입니다. 근데 아직 프로포즈를 못했는데 지금 서프라이즈로 노래를 틀어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치즈의 결혼해주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지금 듣고 계신 거죠? 7218 쓰시는 분. 이름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7218 쓰시는 분, 이 곡 남자친구랑 즐거운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대신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치즈의 노래입니다. 결혼해 주어.

좀 깔아 간단한 마간의 마음과 다 남아 나갔던 가슴아 답답한데 사랑 받아준 사랑 골아픈 나란 남자만 바라본 널 위해 나를 바친다 널 사랑한단 말이 부족한 오늘 밤 네 번째 손가락을 빛내줄 거네

0: 가슴아 답답한 내 사랑 받아줘 사랑 골 아픈 나란 남자만 바라본 널 위해 나를 바친다 널 사랑한다 말이 부족한 오늘 밤 내 멋진 손가락을 빛내주구나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나, 너, 그리고 음악. 배승준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 이 곡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자 일만 만 돌석. 만석은 곡식의 일만 섬 또는 아주 많은 곡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석군은 곡식 만섬가량을 걷어들일 만한 논밭을 가진 큰 부자를 뜻하죠. 천석군도 있습니다. 곡식 천석을 걷어들일 만큼 재산이 있는 부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속담 천석군의 천가지 걱정, 만석군의 만가지 걱정은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도 많음을 뜻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납,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완벽한 하루, 완벽한 하루, 이성순입니다. 완벽한 했던 하루? 아, 정말. 3부, 첫 곡, 이유진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죠. 기네스 펠트로의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 아, 정말 멋있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버벅댔습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진행하고 있고요. 아, 오랜만에, 기네스 펠트로 이 참 배우들 외국 배우들은 노래도 참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참 좋아요. 예전 배우들이 참 그런 배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참 그런 배우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홍콩 배우들이 참 다재다능했어요. 노래도 잘해, 연기도 잘해, 막 너무 분위기도 좋아. 기네스 펠트로도 참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좋네요. 이유진님 덕분에 좋은 거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어디까지 가시나요?
6: 살아서 장까지요.
5: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나, 너, 그리고 음악. 일요일 이 시간에는 저순디, 너 청취자, 그리고 음악으로 꽉꽉 채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과 사연으로 꽉 채우고 있습니다. 참 이 여행 스케치에 방금 들으신 곡은 강현영님이 신청해 주신 여행 스케치의 난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어. 이 곡은 사실 라디오에서 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행 스케치의 곡 하면은 많은 대표적인 곡들을 많이 틀지 이 곡은 정말 저도 오랜만에 듣는 곡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이 곡은 들은 지가 참 오래된 것 같다. 오랜만에 듣는다.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는 이렇게 조금 앨범에서 조금 소외됐지만 정말 좋은 노래들도 많이 틀어드리니까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곡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강현영님이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직장생활 20년 차 워킹맘이에요. 요즘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행 스케치에 난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어 신청합니다. 언젠가 상수님의 기타 반주로 꼭 들어보고 싶은 곡이랍니다. 오, 저의 기타로 들어보고 싶은 곡. 아, 언제 한번 제가 한번 연습이 된다면 저도 들려드리면 좋겠네요. 감사드립니다. 6971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 아빠입니다. 지난 주말에 아이가 드디어 두발 자전거 타기에 성공했습니다. 넘어지고 힘들어도 꿋꿋이 연습해서 얻어낸 성공에 대견하고 기특하네요. 작지만 값진 성공을 이룬 딸에게 전해주세요. 나경아, 두발 자전거 타기 성공한 거 진심으로 축하해. 신청곡은 저희 딸이 좋아하는 고윤정 배우의 버전 달리기 신청합니다. 아, 참,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이라는 곡이 있는데 달리기는 멤버라도 야, 그래도 이 곡이 참 또 딸이 좋아한다고 해서 신청하셨겠죠. 아, 바이크 라이딩. 자, 697을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우리 나경이가 좋아하는 곡, 고윤정 그리고 신시아, 강유성, 한예지가 같이 부른 달리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나경이가 좋아하는 고현정 배우 버전의 달리기 들으셨고요. 그 뒤로 이상수님이 신청해 주신 바이크 라이딩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아주 잘 어울려요. 우리 나경이도 이 곡을 참 자전거 타면서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나, 너 그리고 음악의 마지막 곡입니다. 이 곡은 3226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상순성님, 며칠 동안 회사와 거래처에 멘탈 털렸는데 성님 라디오 편안히 멍때리고 듣고 힐링합니다. 이 6월이 가기 전에 락셋의 June Afternoon 신청해 봅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어요. 이 곡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고속도로 타고 귀가하는 길 만만치가 않은데요. 서울 양양선은 서울 방향으로 기린 5터널에서 상남 3터널, 서종 구간 월문 3터널에서 강일까지 모두 30km 구간에서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45km 구간 정체입니다. 평창과 횡성 휴게소 또 여주 양지 터널, 북수원 반월 터널로 많이 어렵습니다. 중앙선에는 사고입니다. 부산 방향으로 다부터널 1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영향받아 밀리고요. 충청권도 어렵습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로 10km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안성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최지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577년 오늘 6월 28일은 화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루벤스 이름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동화 플란다스의 개를 본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요. 화가를 꿈꾸던 네로가 마지막까지 꼭 보고 싶어 했던 그림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플란다스의 개 플란다스는 네덜란드 지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그래요? 제가 네덜란드에 이제 유학을 했어요. 하지만 뭐 사실 뭐 한국 사람이라도 한국 지명을 다 알 수가 없듯이 네덜란드에 뭐 몇 년, 한 2, 3년 있었다고 네덜란드의 지명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 뭐냐? 찌그란 얘기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플란다스의 개는 플란다스. 플란다스의 개니까 플란다스의 어떤 지역에서 개 그 개를 말하는 거겠죠. 플란다스는 네덜란드의 지명일까요? 플란다스의 개를 기억해 보면은 아주 풍차가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우유 이렇게 플란다스의 개 그렇죠. 파트라슈 이름이 파트라슈죠. 파트라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X로 찍어보겠습니다. 플란다스의 개 플란다스라는 그 지명 제가 네덜란드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지명입니다. 뭐 플란다스의 개가 있었다면은 뭔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도 한데 플란다스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물론 찍는 거지만 X로 찍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플란다스의 개 플란다스는 네덜란드 지명이다. O, X.

상순 퀴즈에서 까로 에메랄드의 Completely. 이 아티스트가 네덜란드의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상순 퀴즈가 네덜란드에 관련된 퀴즈였죠. 플란다스의 개, 플란다스는 네덜란드 지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저희가 얼핏 어디선가 봤던 기억이 플란다스의 개의 배경이 네덜란드가 아니다 라는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X로 저는 찍었지만 풀고 나서 기억을 해보면 아, 내가 맞았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스치면서 제가 어제도 틀리고 계속 요즘 한창 잘 나가다가 또 다시 꺾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맞추면서 조금씩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정답을 알아볼까요? 정답은 바로 X. 아, 저의 기억이 맞았던 것 같네요. 그래요. 벨기에. 플란다스에게 플란다스는 네덜란드 지명이 아닙니다. 플란다스는 벨기에 북부의 플란다스. 네덜란드어로는 플란데론 지방을 가리키는 말로 네덜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애니메이션으로 소개될 당시 풍차 마을이나 네덜란드식 의상 등 네덜란드의 문화적 요소가 배경에 많이 차용되면서 네덜란드로 오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 제가 생각했던 게 맞아요. 벨기에군요. 벨기에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지만 저는 약간 코펜하겐 생각했죠. 덴마크 뭐 이쪽으로 생각해. 어쨌든 북유럽이잖아요. 어쨌든 뭐 맞아요.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다시 올라갑니다. 저 이제 오늘 마침으로써 또 내일 쭉쭉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드릴 때까지 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네덜란드 얘기인데 제가 좀 못 맞추면 조금 민망하죠. 자,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1승! 노래 듣죠. 이선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잔나비의 노래입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에 이어서 소유 피처링 보라의 알로하 신나는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9450 쓰시는 분이 으앙 뭐예요? 노래 왜 이렇게 좋아요? 주말 오후 감성과 찰떡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430 쓰시는 분은 순디 노곤노곤 피곤해요. 들려주시는 노래로 힐링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제 뭐 오늘 몇 곡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좋은 곡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힐링하시기 바래요. 노라 존스의 노래입니다. Those Sweet Words.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6: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오늘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드래곤포니의 손금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올림픽 공원의 사람들 말고 새들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올림픽 공원에 가장 많은 새는 까치라는데 가서 보니 박새와 참새와 집바퀴도 많이 보였습니다. 검은 집바퀴는 노래 잘하는 새로 유명합니다. 공원에 오가는 사람들을 피하지도 않으면서 집바퀴는 마음이 내키면 입을 열어 노래를 들려주곤 합니다. 새들은 울 때로 소리를 냅니다. 새들은 목청껏 소리를 치지 않고 귀도 깊숙한 곳에 있는 울 때로 동시에 두 가지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집바귀는 혼자서도 화음을 낼 수 있는 새. 사람들이 내는 생목의 불협 화음이 듣기 불편할 때는 마음을 비우고 새들 노래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이상하게 감각이 좋아집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쉽게 다가오곤 합니다. 자, 6월 28일 일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정말 새들이 지저귀는 것 같죠? 예. Birdland입니다. The Manhattan Transfer. 원래는 이게 연주곡이거든요. Weather Report라는 팀의 연주곡에다 이제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한 겁니다. 맨하튼 트랜스포는 진짜 백인 보컬 그룹 중에는 거의 최고 실력자들이었는데 이 팀 하우저라는 사람이 이 팀의 중심 인물이었는데 세상 떠나셨고요. 그 지금은 앨런 포를 중심으로 제니 시걸 뭐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앨런 폴 이 양반 예전에 내한 공연했을 때 배철수의 음악 캠프 하면 출연했었죠. 이거 놀랄만한 일은 아닌데 마이크를 막 쳤네 제가. 자, The Manhattan Transfer의 Birdland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0: 나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네, 옷이 비싸. 와, 이 들었습니다. 이거 들은 지 오래된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네요. 네, 1885번. 네. 옷이 비싸라는 팀은 영국에서 결성되긴 했습니다. 런던에서 결성됐는데 멤버들이 뭐 가나라든가 나이지리아라든가 이 서아프리 쪽, 예, 서아프리카 쪽 멤버들하고 또 카리브의 출신도 있고 그래서 독특한 음악을 했죠. 약간 아프리칸 리듬하고 락 음악이 결합된 형태. 네. 옷이 비싸. 와이 들었습니다. 저 홍지성 씨가 청해 주신 음악 스틸리 댄 팩.

I'm still standing. 애니메이션 싱 사운드트랙에서 예. 테론 에저튼이 불렀습니다. 잘 불렀죠? 이거 잘 불러가지고 엘튼 존 전기 영화 로켓맨에도 주연한 거 아니에요. 엘튼 존 노래거든요. I'm still standing. 6588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주말에 애니메이션 싱 아이와 또 재밌게 봐서 신청합니다. 아이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아, 문제는 이게 벌써 다섯 번째 보는 건데. 예. 아유, 멀었어야지. 예. 10번 이상은 봐야죠. 애들은 한 번 꽂히면 계속 봅니다. 아, 그럼요. 애니메이션 싱 사운드트랙에서 I'm Still Standing.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틸리 댄의 패그였고요. 자, 0533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아, 힘들 때마다 듣는 노래예요. 아, 그런가요? 지금 뭐 힘드신 모양이에요. 예. 자, Earth, Wind and Fire. That's the way of the world.

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 밤까지 소나기가 곳곳에 내리겠고요. 고속도로 정체가 좀 줄고는 있지만 서울 방향으로 아직 밀리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선은 인제부터 상남 3터널, 동홍천, 또 월문 3터널에서 강일까지 모두 27km 구간에서 정

0: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는 둔내터널, 횡성휴게소, 여주에서 이천, 양지에서 용인, 또 광교터널까지 주요 구간에서 모두 늘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여주분기점에서는 사고 여파로 밀리고 진남터널 구간에서는 양방향 모두 속도가 떨어집니다. 천안 쪽으로 가는 길 천안논산고속도로는 정안휴게소 또 차량터널 구간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최주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들었습니다. 100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청주에 계시네요. 예.

청주, 야, 청주 가보니 진짜 오래됐는데요. 청주에는 그저 청주 시내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그 길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길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이제. 예. Tears for fears.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자 이번에는 박상진 씨가 총해 주신 Ambrosia, Holding on to Yesterday.

약간 이제 스카 리듬이 어울리긴 해요. 흐느적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노다웃의 Underneath It All. 김지훈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엠브로시아의 Holding On To Yesterday. 3887번으로는 아 예전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이 노래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동안 계속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 노래를요? 예. 자, 아울시티입니다. Fireflies.

0: asleep because my dreams are bursting at the seams.
1: Delicious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익숙한 치킨이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아델 로얄 엘버트 홀 공연 실황입니다. Someone Like You. 차정윤 씨 또 7490번 고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책에 이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투고 왔다면 다음 중 어떤 게 공감의 언어일까? 1. 넌 왜 맨날 그리 싸우니? 2. 사이좋게 지내야지. 먼저 미안하다고 하렴. 3. 왜 싸웠어? 이유가 뭐였니? 4. 괜찮아. 나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어. 언뜻 4번인가 싶지만 정답은 모두 아니답니다. 아이에게 해줄 첫 번째 말은 바로 괜찮아? 지금 마음이 어때? 라고 그 마음을 물어주기. 이렇게 잘하고 계시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4: 061-241-8800.
5: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선데이 스페셜. 매주 일요일 3, 4부 선데이 스페셜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최고의 레코드맨 클라이브 데이비스. 클라이브 데이비스의 멋진 음악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에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제작한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을 오늘 함께합니다. 먼저 제니스 조플린 무브 오버로 출발합니다.

0: 네, 제니스 조플린의 Move Over 들었습니다. 제니스 조플린하고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계약을 한 게 아주 재미납니다. 1967년부터 1973년까지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컬럼비아 레코드의 사장이었거든요. 1967년에 몬테레이 팝 페스티벌에 갔다가 제니스 조플린의 공연을 보고 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대요. 예. 아, 그러면 선구안이 있는 거죠. 예. 이 당시에 뭐 산타나를 비롯해서 브루스 스프링스틴, 시카고, 빌리 조엘, 어스 윈드 앤 파이어,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어스, 에어로 스미스 등 뭐 엄청난 뮤지션들과 계약을 하고 엄청난 성공을 일궈냈습니다. 자, 그러면 예, 광고 뒤에 산타나의 블랙 매직 워먼, 집세 퀸의 메들리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안 전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산타나의 블랙 매직 워먼 그리고 집스 코인. 야, 이 당시에 인연으로 나중에 슈퍼내추럴 앨범을 다시 두 사람이 함께 뜻을 모아서 만들게 되죠. 예. 클라이브 데이비스. 1932년생입니다. 클라이브 데이비스. 미국의 음반사 경영자. A&R. 예. A&R은 아티스트 앤 레퍼토리. 예. 프로듀서이자 또 원래 변호사였거든요. 레코드 산업 역사를 통틀어서 이 애틀란틱 레코드를 설립한 아멧 얼테건이라는 양반과 함께 가장 성공한 레코드맨으로 꼽힙니다. 클라이브 데이비스에 대한 평가는 그 마이클에 등장하죠. 레코드 사업가 월터 예트니 코프. 예. 클라이브 데이비스에 대해서 미친 듯이 성공에 집착했던 인물이다. 예. 하긴 뭐 1970년대에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계약하는 뮤지션마다 뭐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뒤에 나는 팝음악의 새로운 교황이다. 좀 건방진 얘기도 하고 그랬죠. 예. 네 개의 그래미 어워드 수상했고요. 2000년에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비연주자 부문으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뉴욕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하버드 로스쿨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로펌을 운영하고 있다가 28살의 나이에 CBS 레코드의 자회사인 컬럼비아 레코드의 부고문 변호사로 영입됐고 그 다음 해에 고문 변호사가 됐습니다. 1965년에 클라이브 데이비스를 고다드 리버슨이라는 전설적인 레코드맨 또 계신데 이분이 사장인데 클라이브 데이비스를 행정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로 임명을 합니다. 1967년부터 컬럼비아 레코드의 사장을 역임하면서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이 사장 재임 시절에 발매된 음반 중에 아주 큰 성공 거둔 작품이 70년 말에 발표된 린 앤더슨의 로즈 가든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이 회사 내에서 반응이 안 좋았는데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이 곡은 꼭 싱글 발매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 16개국에서 1위에 오릅니다. 자, 그러면 린 앤더슨의 로즈 가든. 예. 이어서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두 곡 듣겠습니다.

네, 빌리 조엘 피아노맨 들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린 앤더슨의 로즈 가든. 모두 예,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제작한 예, 음악들이에요. 자, 또 블러드 스웨덴 티어즈의 멋진 곡도 있습니다. 예. I love you more than you will ever know.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내일도 오늘처럼 한여름 수준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광주가 32도로 무덥겠고 소나기가 곳곳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는 강원권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길 아직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에서 새마을까지 11km 구간, 이후로 여주분기점에서 이천,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속도 못 내고 있고요. 서울 양양선은 서울 방향으로 상남 6터널에서 3터널까지, 동홍천 구간, 또 남양주요금소에서 덕수삼태 구간 아직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분기점, 양재에서 반포 구간 지체고, 천안논산고속도로 차량터널에서 천안 쪽으로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시카고의 현주가 노래 25 or 624 들었습니다. 사실 시카고하고 계약할 때는 조금 망설였다 그래요. 근데

과연 락음악과 관악기들이 어울릴 것인가? 근데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어즈의 성공을 보고 되겠다 싶어서 또 시카고의 큰 성공이 이어졌죠. 1973년에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해고가 됩니다. 이건 뭐 약간 지저분한 돈 문제로 해고가 되어서 1974년에 클라이브 데이비스는 아리스타 레코드를 설립합니다. 아리스타 레코드의 최고 히트 가수는 베리 매닐로우하고 위트니 휴스턴. 야, 위트니 휴스턴은 특히 그 뉴욕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위트니 휴스턴의 공연을 본 후에 바로 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뭐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클라이브 데이비스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히트가 될 그런 어떤 요소들을 찾아내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클라이브 데이비스의 작품들. 베리 매닐로우, Could It Be Magic, 그리고 위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두 곡을 듣겠습니다. 먼저 베리 매닐로우.

0: Whitney Houston,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베리 매닐로우의 Could It Be Magic. 정말 좋은 음반들 많이 만들었죠. 클라이브 데이비스. 이후에도 2008년까지 아리스타 레코드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2008년부터 2026년까지는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로 또 CCO로 재직을 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맨하튼의 자택에서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클라이브 데이비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검색하세요.
1: 일반 식품 광고.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솔루텍
2: 1544-8777.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썬데이 스페셜 세상을 떠난 클라이브 데이비스의 멋진 음악들을 함께했습니다. 최고의 팝음악 역사상 최고의 레코드맨 클라이브 제이 데이비스. 자,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면서 80년대 아리사 프랭클린하고 계약을 해서 좋은 음악들도 많이 했거든요. 클라이브 데이비스가 없었다면 1980년대 아리사 프랭클린의 히트곡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중에 조지 마이클과 함께한 I Knew You Were Waiting For Me.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작입니다. 멤버 중에 누군가 지쳐 보이면 저는 유난스럽게 티내며 달래기보다는 조용히 어깨를 톡톡 두드려주곤 해요. 저 역시 힘들지만 티를 내고 싶진 않아서 혼자 알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먼저 알아채고 다가와준 멤버들의 다정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도시의 일요일이라는 그림책에 있는 한 초등학생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일요일마다 다 같이 모여 지하철을 타고 공원이나 골목을 다니며 사람들을 관찰해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도시에서 아이들은 키스하는 연인을 구경하고 박물관 앞 동상의 자세를 따라하고 성가시하는 어른들에게 질문을 퍼붓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모두 똑같아. 그렇지만 모두 다르기도 해. 그래서 다 아름다워. 그러한 사람들이 보낸 일요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같은 일요일이지만 모두가 다른 일요일을 보냈겠죠. 그래서 다 아름다웠어요.

6월 28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카더가든의 로맨틱 선데이였습니다. 이탈리아 작가가 펴낸 어느 도시의 일요일이라는 그림책 이야기로 오프닝 열었어요. 그림책인데 정말 예쁘네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아이들용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작품집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림체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어떤 일요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직은 몇 시간 남았으니까요. 이제 남은 일요일은 이분이 채워주시죠. 3, 4부 격주 일요일마다 들을 수 있는 그림과 화가 이야기 정우철 도슨트가 해주실 거예요. 그림이 빛나는 밤 이따 9시부터입니다. 오늘도 별밤과 함께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

0: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조지 벤슨의 Stairway to Love 듣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소리 들으면서 쭉 들어주시는 부엉이들이 대장부 목이 다시 안 좋아졌네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뒤틀린 시공간을 생각해 주시면 될 텐데요. 봉 차원이라는 것도 있고 아무튼 제가 아마 지금 실제로 다 나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지금 목소리는 여전히 좀 이런 상태랄까요?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다음 사연 감상해 주시면 되고요. 이혜진님이고요. 미국에 거주해서 항상 별밤을 아침 7시에 들어야 했는데 아이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에 왔어요. 얼마 만에 제때 듣는 별밤인지 감개무량하네요. 아, 제 시간에 라디오 듣는 걸또 감개무량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 주시다니 이거야말로 제가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아침에서 별밤 챙겨주신 그런 것도 너무 감동이고요. 얼마나 머무시나요? 여름 돼서 한국 오는 미국 거주하는 친구들이 저도 좀 있는데, 아, 이 시간쯤이면 반가운 만남들이 꽤 이루어지는군요. 4829님, 대장부엉 처음 사연 남깁니다. 저는 남편과 강원도 평창에 있는 낚시터에 있어요. 라디오 들으면 낚시 중입니다. 비록 많이 잡지는 못했지만 오늘 하루 조금이나마 힐링한 것 같아 좋네요.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별밤에 꽤 많이 포진해 계시는 낚시 부엉이 중에 한 분이십니다. 평창에 또 고요한 낚시터가 있나 봐요. 그리고 1199님께서 저 멀리 남쪽 나라 경남 진해 시골주입니다. 시험이 있어서 남친과 함께 서울에 왔다가 2박 3일 잘 보내고 이제 내려갑니다. 늘 목소리로만 듣던 김이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 행복한 저녁이네요. 갈 길이 멀지만 서울 야경도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나 DJ님도 늘 평안하시길 바래요. 폴킴 피처링 빅나티의 한강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곡은 패스되더라도 고생한 짝꿍 둥둥이에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둥둥이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는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둥둥이님께 고맙다고 전했으니까, 신청곡은 패스해도 되는 거라고 쓰셨죠. 하지만, 신청곡도 함께 듣겠습니다. 폴킴 피처링 빅나티, 한강에서.

폴킴 피처링 빅나티의 한강에서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의 별 보러 갈래 들으셨고요. 3586님, 이나님 늘 퇴근길에 차에서 운전하며 듣던 별밤을 오늘은 세컨하우스에서 남편이랑 바베큐 먹으며 듣고 있어요. 정원의 수국도 흐드러지게 폈네요. 늘 듣던 별밤이 오늘은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요. 오, 세컨하우스라는 말도 너무나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고, 바베큐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막 밖에서 해 드시고 이러는 거, 그런 로망은 있고 정원이 있어도 막상 안 해 드시는 분들 많은데 또 그거를 하고 게다가 수국이 있는 정원이라니요. 너무 근사한 주말 풍경입니다. 김은정님께서는 여기는 경남 창원입니다. 경력단절 20여 년 만에 취업해서 남편이랑 조촐하게 치맥 파티 중입니다. 설레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데 잘할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20년 만이면 그래요. 조금 좀 약간 걱정되기도 하는 그 마음 너무 이해가 되지만 우리 몸이 놀랍게도 특히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억력이 너무 강해서 탈이에요. 막상 또 발 다시 디디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숨 쉬고 걷고 뭐 운전하듯이 자연스럽게 또 그 일상 위로 타오르실 겁니다. 응원해 드리겠고요. 7182님이고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이모가 라디오를 틀어서 사연 보내요. 뽑히면 4,000원 받기로 했는데 뽑아주실 거죠? 저는 어린이집 시절부터 친한 친구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학원에서 자리가 있는데도 제 옆에 앉는 이유는 뭘까요? 그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전에 제 친구를 좋아한 적도 있고 저랑 싸운 친구랑 같은 반이어서 다가가기가 좀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지고지순한 짝사랑이네요. 어린이집 시절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아, 근데 되게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하네요. 학원에서도 항상 옆자리에 앉고. 근데 그 지금은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나중에 조금 더 성숙해졌을 때 다른 종류의 호감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더 길게 짝사랑하라는 얘기는 좀 가혹하지만 그래도 초등학생 때 친한 마음이 지금 더 발전을 시키려면 좀 삐그덕나면서 좋은 우정이 문제가 생길까봐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저도 지금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일단 그 친구가 7182님한테 되게 의존하는 것 같으니까 든든한 존재로 일단 있어보세요. 그것만큼 확실한 근거가 되는 그 호감의 밑바탕이 없거든요.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일리와 투 엘슨의 I'm in love.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내일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광주 32도, 대구도 31도로 역시 무덥겠습니다. 더위 속에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권으로 시간당 2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아직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동홍천에서 동산 2터널 12km 구간에서 어렵고 이후로 서종에서 다시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새말과 광교터널 둔대분기점에서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썸머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고요. 부엉이들 이야기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이현숙님, 언니, 저희 집은 드디어 에어컨 첫 개시했는데요. 냉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부랴부랴 서비스 신청했더니 다음 주 화요일에 가능하다네요. 그래도 한여름에 고장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위안 삼습니다. 덥긴 덥네요. 진짜 이제 슬슬 에어컨이 거의 매일같이 가동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읽으면서 저도 그 생각 똑같이 했어요. 그래, 그래도 지금 빨리 첫 개시했을 때 문제 발견해 놓는 게 낫지. 무더위까지 참고 참다가 틀었는데 고장 나 있으면 그때 와, 어쩔 땐 여름 끝날 때 기사님 오실 수 있고 그런 일도 있거든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609님, 오늘은 식구들이랑 포도 봉투 싸기 작업, 마늘 캐기와 양파 캐기 작업을 했어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더니 부모님이 부지런히 밭을 돌보신 게 느껴졌습니다. 한가득 수확했거든요. 비록 작업하느라 하루가 다 갔지만 뿌듯합니다. 모든 농부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6609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부모님이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고생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 과일을 먹는데 하루의 끝이 이렇게 과일을 먹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뭐 이러면 또 밤에 과일 먹는 게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좋아하지만 제가 먹던 라면이나 과자보다 나을 겁니다. 덕분에 하루 루틴 그래도 행복하게 지켜나가고 있네요. 5338님, 두 아이를 기숙사에 넣어주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기말고사가 코앞이라 예민해서 대화도 제대로 안 구분했는데 마음이 서운하네요.

딸, 시험 잘 봐. 라고 딸이 들을 수 없을 때 다정해져 버린 우리 딸들도 엄마 아빠가 들을 수 없을 때 다정해지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마음 전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진짜 어머님은 다정하셨을 텐데, 그쵸? 뭔가 말 시키기도 쌩하고 그러는데 굳이 피곤하게 하기 싫어가지고 말잘못 거는 그 마음, 다는 못 헤아려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5338님 마음이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헤이즈 피처링 콜드 노래 들을게요.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헤이즈 피처링 콜드의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이어서 로이킴의 홈 듣고 오셨고요. 김묘정님, 주말에도 야근 중인데 선곡이 너무 좋아서 메시지를 안 쓸 수 없네요. 같이 야근 중인 팀원 지선에게 전해주세요. 팀장이 미안하다. 꼭 수주해서 포상휴가 받자. 화이팅! 이라고. 그래도 이런 얘기 해줄 줄 아는 팀장님 귀합니다. 묘정님, 지선님께 이 마음 전해드릴 테니까 묘정님도 화이팅입니다. 8579님께서 저는 올해 대학에 편입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중3, 큰 아이는 고3, 저는 대학교 3학년. 저는 시험이 끝났는데 아이는 아직이라 작은 아이와 스터디 카페에 왔습니다. 아이들한테 공부 안 하니? 말할 때는 몰랐는데 50이 가까워지는 나이에 공부하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역시 상황이 바뀌어야 이해하게 되나 봐요. 살림의 일에 학교에 정신없이 한 학기가 지났는데

성적은 좋지 않지만 끝내놓고 나니 나름 뿌듯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겸손한 말씀하시기는요. 당연히 50이 가까워져서 하는 공부는 마음만큼은 열정이 넘치지만 어릴 때 10대 같은 그 이제 신체적으로는 그때만큼 받쳐줄 수가 없으니까 힘든 게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계시는 게 솔직히 조금 더 대단한 거긴 합니다. 훨씬 더 뿌듯하셔도 좋고요. 김동률 노래 듣겠습니다. 점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정미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6555님께서 주말 1, 2부에서 별밤 부엉이들 사연을 읽고 공감해주는 대장부엉 목소리는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잔잔하고 묵직하니 듣기 좋습니다. 오늘 목소리 이슈가 좀 있지만 그래도 감사드리고요. 2부 마무리하면서 DJ 아키 피처링 리타 K의 세컨 퍼스트 데이트 듣고 3부에서 정우철 도슨트님 모셔올게요.

0: 전신종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그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정우철 도슨트의
1: 그림이 빛나는 밤.
0: 정우철 도슨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철입니다.
0: 네, 그 도슨트님은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역시도 미술을 사랑하시죠? 이제는 일이 돼서 사랑까지는 안 하나?
1: 그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사랑해서 했는데 네. 이게 약간 일로 되니까 순간 내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0: 그리고 권태기가 느껴질 때도 있고.
1: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그림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런 내가 좋아하는 화가를 덕질하는 게 아닐까.
0: 아, 네, 누구죠? 누구? 주로? 최애들.
1: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마르크 샤갈도 있고.
0: 샤갈.
1: 그리고 모네도 있고. 그리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제 빈센트 반 고흐도 있고. 여러 작가들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게 그 좋아하는 작가들을 자꾸 파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또 비슷한 내용들을 좀 갇히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부러 좀 다른 분야를 공부할 때도 있어요.
0: 아무튼 뭔가 이 덕질과 비슷하군요. 한 화가를 좋아하게 되면 다 지금 약간 하나의 사조 안에서 좀 이게 좀 파생되는 것 같고 다음 화가를 좋아하시더라도
1: 네.
0: 미술 말고 다른 거는 덕질이라고 불리우는 행위
1: 덕질
0: 해본 적 있어요?
1: 전 의외로 초등학생 때부터 피규어를 모읍니다.
0: 뭐야 피규어요?
1: 피규어를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 피규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0: 어렸을 때?
1: 네, 그래서 초등학생
0: 비싼데,
1: 때부터
0: 영화 피규어.
1: 맞아요. 그때 그래서 용돈 한두 푼 모아가지고 추석이나 설에 받은 돈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씩 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멋있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일 많이 샀던 게 이제 뭐 스파이더맨이나 그런 만화 영화 피규어 많이 사요.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영화 중에서는 막 터미네이터 로봇들. 근데 나이 드니까 갑자기 귀여운 걸 사요. 그래서 귀여운 것 중에 최근에 샀던 게 이제 뭐 이게 브랜드지만 한때 또 유행했던
0: 먼 부부.
1: 네, 맞아요. 그 먼 부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또 이제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약간 귀여운 걸 수집하는데 좀 빠져 있어요.
0: 먼 부부 귀여우세요? 난 아직 다행인지 불행인지 먼 부부에 대한 귀여움을 못 느꼈어.
1: 그게 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에 한번 갔다가 거기 지인이 여기 정말 귀여운 시리즈가 있다 가보니까 그 중에서도 그 귀여운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또 편의점 시리즈에 꽂혀가지고 거기 이제 편의점 음식들로 변신해 있는
0: 그거 좀 괜찮겠는데?
1: 그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으고 있죠.
0: 그거는 좀 궁금합니다.
1: 네.
0: 아 그래요. 도슨트님에게서도 확실히 덕후의 피가 흐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그림 얘기 들려주실지 오늘 준비하신 주제는 뭔가요?
1: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좀 독특합니다. 히로시마 미술관 특집입니다.
0: 그래요.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첫 번째 작품 만나볼게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사라지는 꿈.

0: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사라지는 꿈 듣고 왔습니다. 지금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NS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소개할 그림들이 게시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얘기 들으면서 그림을 같이 보면 더 생생하게 와닿을 테니까 함께 봐주시고요. 자, 히로시마 미술관 특집을 주제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작품 얘기 들려주세요.
1: 자, 일단은 제가 사진도 좀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히로시마에서 어제 왔어요.
0: 오!
1: 어제 와가지고 이 미술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 히로시마 미술관을 많이들 언급을 안 하는데 개인적으로 와 여기 제가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곳인데 그 생각을 한 5년 했거든요. 드디어 갔어요. 가서 아니다 다를까 역시나 그 수많은

0: 작품 중에서 사람이 제일 많은 작품이 빈센트 반 고흐였어요.
1: 아, 그럼 당연하죠.
0: 네, 빈센트 반 고흐의 도비니의 정원. 이런 작품이 너무 좋았어요.
1: 도빈이? 뭐 김도빈 씨 뭐 이런 뭐 정도빈 이런 분인가요?
0: 실제로 사람 이름입니다.
1: 어, 도빈.
0: 도빈이라는 사람 이름이 화가였어요.
1: 아, 도빈이군요. 네.
0: 도빈이의 아, 정원.
1: 도빈이, 아. 유철이 이런 분.
0: 아 도빈이.
1: 예예예. 예, 예.
0: 도빈이의 정원입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아 역시나 고흐 인기를 다시 실감했다. 그리고 이 히로시마 미술관에 가면 티켓에 고흐 이 작품이 박혀 있어요.
1: 우와.
0: 메인 작품이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보기 전에 히로시마 미술관을 조금은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히로시마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1: 맞아요.
0: 막 이렇게 막 즐겁고 그러진 않잖아요. 사실
1: 비극이 이제. 떠오르고
0: 맞아요. 그 원자폭탄을 맞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여기 제일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사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폭돔이라고 해서 그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무너지지 않은 돔식의 건물이 있어요.
1: 어.
0: 그래서 그걸 찍고 이 히로시마 미술관인 게 약간 좀 제 입장에서는 정석 코스다라고 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만 들었지 딱 들어갔는데 컬렉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컬렉션이 어떻게 여기 있지?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원폭돔을 보러 가는데 이 히로시마 미술관을 많이 가진 않아요.
1: 어.
0: 되게 조용한 곳이었는데 저도 주말에 가는데 되게 널널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컬렉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다 다뤘던 모네, 르누아르, 고흐, 피카소, 마티스, 샤갈이 다 있어요. 원작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널널하고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지?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히로시마 은행이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만든 미술관이거든요. 그 당시에 히로시마 미술관 은행장이었던 이토 이사오 씨가 알고 보니까 1945년에 그 원폭 투하 직후에 히로시마의 처참한 광경을 다 목격한 거예요. 근데 와 그래도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라고 느낀 게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 처절한 아픔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이 다 무너진 도시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라고 했더니 미술관이었대요. 그리고 자신의 평생을 걸고서 이 미술관을 시작을 한 거죠. 만든 건데 그래서 이 미술관의 테마가 애정과 안식을 위하여예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보면은 미술관이 이 높지 않고 굉장히 낮아요.
1: 네.
0: 낮은데 처음에는 의아했던 게 원형으로 생겼더라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원폭돔이 유명하잖아요.
1: 네.
0: 그 원폭돔을 연상시키도록 설계한 원형돔 구조로 돼 있어요. 미술관이.
1: 아.
0: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미술관 앞에 수로가 흘러요. 근데 미술관에는 원래 수로를 잘 안 만들거든요. 습기 이런 것 때문에.
1: 아, 맞네요. 네.
0: 근데 뭐 수로나 연못을 피하는 게 정석인데 그걸 굳이 만들어놨더라고요. 또 알고 보니까 원폭 피해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 속에서 다 물을 찾았대요. 그래서 그걸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수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역에 맞춰져 있는 특화되어 있는 미술관이죠. 그리고 특이한 게 미술관 앞마당에 그 마로니의 나무 한 그루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 찾아보니까 1980년에 피카소 아들 클로드 피카소가 그 나무도 기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딱 중간에 티켓에 새겨져 있는 고흐의 도빈이 정원이 있어요.
1: 네.
0: 네. 일단 예뻐요.
1: 예쁘네요. 평화로워요.
0: 평화로워요. 아, 정말 평화롭고 잘 보시면 저 뒤쪽에 사람이 한 명 또 걸어가고 있어요. 좌측 잘 보시면은
1: 아, 있네. 저기 사람이 있네. 네,
0: 걸어가고 있고
1: 모자 쓰고
0: 막, 맞아요. 이렇게 식물이 쫙 펴 있고 꽃도 펴 있고 굉장히 평화롭고 아름답다.
1: 네.
0: 그리고 고흐의 그 붓터치
1: 맞아.
0: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특유의 임파스토 붓터치 그래서 임페스토가 그 물감을 굉장히 두껍게 쌓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스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앞에서 저기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막 약간 곱슬이.
0: 아 맞아요.
1: 꼬불꼬불.
0: 네, 고흐 특유의 붓터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와 되게 예쁘고 아름답다. 그래서 미술관의 상징일만 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언제 그려졌는지를 알게 되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이 작품이 고흐가 죽기 2주 전에 그린 작품인 거예요.
1: 아 진짜요?
0: 네, 2주 전에. 그럼 이거 알고 보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1: 완전요.
0: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에 이제 정신병원에 고갱을 만나고 이제 귀를 자르잖아요.
1: 네.
0: 귀를 자른 이후에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고흐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발로 갔어요.
1: 네.
0: 자기는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거다.

0: 자기 발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받은 이후에 마음의 안정이 좋아요. 그리고 이 파리 북쪽의 작은 마을이었던 오베르시루아즈 마을로 이사 갔거든요. 여기가 그 전에 고갱이랑 지냈던 아를보다는 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아를도 약간 시골 마을인데 거기보다 더 작고 완전 시골 마을에다가 고을을 아는 사람도 적었던 여기서 이제 동생 태우가 우리 형이 좀 안정을 취할 거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집을 잡아준 거예요. 근데 그 오베르시루아즈에서 70일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요. 아.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 70일을 보낸 곳이 이 오베르시루아즈인데 그 오베르시루아즈에 70일 있는 동안 정말 놀라운 사람인 게 유화만 72점이 나와요.
1: 아니.
0: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 스피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고흐는 사실은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그림을 계속 미친 듯이 그리고 있었던 거야.
1: 뭐 좀만 찍은 작품들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정말 다 이런 풍의 그림들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 점 이상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적게 잡아 72점이지 유아만 74점, 75점까지 잡기도 해요. 근데 그 70몇 점 중에서 하나가 이 작품인 거예요. 이 시기에 그려진 작품들 중에 유명한 게 뭐 까마귀 나는 밀밭, 오베르의 교회도 있고 그중에 하나가 도비니 정원. 자, 도비니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샤를 프랑스와 도비니라고 19세기 프랑스 바르비종 화가예요. 근데 이 바르비종 화가가 이 고흐는 평생 바르비종 화가들을 되게 존경했어요.
1: 바르비종 화가라. 네,
0: 이게 뭐냐면 바르비종 파가 있어요. 바르비종 파를 되게 생소하시는데 생각보다 쉬운 말입니다. 바르비종이 마을 이름이에요.
1: 아, 이름이군요. 아,
0: 농촌 마을 이름이에요. 근데 고흐가 화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밀레 때문이거든요. 밀레 만종 이삭줌 여인들 이런 걸 보고서. 근데 그 밀레가 바르비종 파가인 거예요. 도비니도 바르비종 파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농민들을 그렸냐, 밀레도 그렇고 파리에서는 파리지앵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파리지앵들은 파티 좋아하고 이렇게 주말에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화가들인데 사람들인데 파리지앵들은 이 바르비종 화가들이 볼 때는 이 바르비종에 살고 있는 농부들, 농민들이 그 당시만 해도 내가 택한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부모님이 농민이면 나도 농민인데 맞아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고되고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역할이기 때문에 충실히 해나가는 저 사람들이 가장 숭고해 보였대요. 그래서 그 바르비종 파화가들을 또 그 마인드를 존경했던 게 고흐고 그래서 고흐는 이 도비니를 평생 존경했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만 해도 도비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내가 이 도비니의 정원을 가꾸고 있었거든요. 네. 집에서. 그래서 그 부인에게 부탁을 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고흐가 여기 이곳을 그리면서 가장 많이 안정을 찾은 곳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기 2주 전에 그린 작품인데
1: 네.
0: 이 고흐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정신이 계속 불안정한 게 아니라 안정이 됐었어요. 됐을 때 이 정원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휴식을 취했던 곳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거예요.
1: 너무 위로가 되네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흐가 죽기 며칠 전에 동생 태우한테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 적혀 있냐면 도비니의 정원은 내가 정성을 다해 완성한 캔버스 중에 하나다. 근데 이 편지가 1890년 7월 24일에 보내줬거든요. 근데 고흐가 세상을 떠난 게 7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완성하고 편지를 보내고 이제 5일 뒤에 세상을 떠난 거죠.
1: 그 이게 뭐 유작이라고 봐도 될까요?
0: 유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유작은 아니고
1: 또 있어요. 그럼
0: 뒤에 몇 점 더 그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그렸다고
1: 와,
0: 보시면 돼요.
1: 그게 가능하다니.
0: 네, 그리고 그 유작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까마귀 나는 밀밭을 유작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막 까마귀 막 나는 거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그것도 유작이 아니에요.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렸다.
1: 아.
0: 그래서 이 그림이 이 미술관의 상징이 됐고 마음의 안정을 주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그림을 수집했던 것 같아요. 히로시마 미술관 측에서. 근데 이 그림에 재밌는 사연이 있어요. 그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지금 이 화면에 좌측 하단을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풀이잖아요.
1: 풀이 있죠.
0: 근데 네. 알고 보니까 원래 거기에 검은 고양이가 있었대요.
1: 오.
0: 고양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 도비니의 정원은 아까 고흐가 안정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1: 네.
0: 이게 한 세 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세 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습작들 빼면 이제 한 두세 점 정도가 더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두 점이

0: 이 작품이랑 스위스 바젤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구도가 똑같아요.
1: 네.
0: 똑같은데 바젤 미술관에 있는 건 검은 고양이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여기는 없어요. 사실 이게 특이하잖아요. 나중에 히로시마 미술관이 이걸 검사를 해봤대요.
1: 네.
0: X선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히로시마 버전에도 고양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1: 헐.
0: 근데 그게 지워진 거예요.
1: 어떻게 해요?
0: 그래서 나중에 누가 물감을 덮은 흔적이 발견돼요.
1: 누가라는 거는 고가한 게 아닌 거예요?
0: 고가한 게 아니래요.
1: 뭐 누가 그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0: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보면 약간 색조가 달라요. 그 왼쪽 좌측 하단에.
1: 네.
0: 그럼 누가 지웠냐. 가장 유력한 설이 조금 어이가 없는 게 고흐 사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빵 뜨기 전에
1: 네.
0: 그죠? 그림을 판매하려고 했던 화상이
1: 네.
0: 이게 고양이를 지웠다는 얘기가 제일 유력하거든요.
1: 아.
0: 근데 첫 번째 이유가 어쨌든 판매와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검은 고양이가 불길하다는 미신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가 고양이가 너무 서툴게 그려져서
1: 아.
0: 안 살 거다. 아니면 작품의
1: 그래.
0: 가치가 떨어질 거다.
1: 자기가 뭔데?
0: 네. 라고 해서 그 화상이 지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1: 아.
0: 똑같은 구도에 똑같은 그림인데 한 점에 고양이가 있고 한 점에 고양이가 없어요.
1: 훨씬 더 비싸게 팔렸을 텐데 훗날.
0: 그렇죠.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 이 미술관에 상징이 있거든요.
1: 네.
0: 상징이고 굿즈가 있어요. 근데 그 굿즈가 검은 고양이예요.
1: 근데 그걸 안 그려도 그걸 지워버리다니 누구야.
0: 그래서 사라진 고양이를 잊지 말자라는 미술관의 그 제치가 있어서 딱 보시면 잘 보시면요. 미술관 이렇게 문에도 있고 숨겨진 검은 고양이가 다 있어요.
1: 이럴 수가.
0: 그래서 그 사라진 고양이를 찾아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은 문마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검은 고양이 상징이 된 게 이 그림 때문이다.
1: 아, 하여간 뭐 굉장히 눈치 없는 누군가의 만행으로 생긴 일화이지만 그로 인해 미술관은 어떤 테마로서 탄생을 네. 한 거네요. 히로시마에 여행을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진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이미지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미술관 때문에 굉장히 또 매력적인 지역으로 제 기억 속에 남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고흐가 생애 마지막까지 존경한 화가 도비니를 떠올리며 그린 작품 도비니의 정원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올게요. 제이슨 무라즈의 Life is Wonderful. It takes a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4부 시작했습니다. 정우철 도슨트와 그림이 빛나는 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히로시마 미술관 특집이에요. 두 번째 작품 소개해 주세요.
2: 네, 두 번째 작품은 앙리 마티스의 라 프랑스입니다.
1: 딱 마티스 느낌이 나기도 하고 멀리서 보면 좀 날개를 펼친 구당벌레 같기도 해요.
2: 색조합이 좀 그렇죠. 네. 되게 신선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미술관 얘기 또 잠깐 하자면 이 미술관에 딱 들어가면은 이 방이 한 4개인가 5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1번 방부터 쭉 돌면은 서양 미술의 가장 이제 고전 그림부터 현대까지 쫙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대 미술관이 그 옆에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어지는 미술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확실히 현대로 갈수록 이런 그림이 된다. 그리고 그 미술관에 가면 구성이 되게 좋았던 게 그 마티스 이 그림 옆에 바로 피카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구분이 딱 돼요. 그러니까 마티스는 색채, 피카소는 형태. 그래서 저는 이 큐레이션이 되게 좋았던 게 마티스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이 화려한 색채를 딱 놓고 그 옆에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피카소와 마티스가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같은 시기에 있었거든요. 네. 같은 시기에 있었고 마티스가 나이 더 많았어요. 이제 라이벌이자 친구처럼 지냈는데 이 두 사람이 특이하게도 마티스는 형태에 관심이 없었어요. 마티스 그림은 선보단 색이고 피카소는 색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태에 빠져 있을 때 이 한 명 마티스는 예술에 있어서 색채를 해방시켰고 피카소는 형태를 해방시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갈래길로 갔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공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미술관에 가면 바로 그 라이벌이었던 두 화가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0: 이제 피카소 마티스의 그 20세기 거장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전 처음에 제목이 오, 좀 그림과 매치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이 서 있는데 제목이 라 프랑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그래서 왜 프랑스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특정 누군가가 아니에요, 지금 여성이. 이 여성이 살아 실제 누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존했던, 잘 보면 아까 약간 좀 무당벌레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옷색을 잘 보면 색조합이 여성의 옷을 보세요. 파란색이 있고 네. 흰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프랑스 국기색이었던 거야.
1: 근데 까만색도 있으니까 한국 국기도 되는데. 라코리아.
0: 아, 그런가요?
1: 오필슨 코리아.
0: 아, 뭐 그렇게 붙이려면 붙일 수 있겠지만. 네네. 그래서 이 여성은 사실은 프랑스를 상징하는 여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 여신 같은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 나라 자체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이제 제목이 라 프랑스가 되는 거죠. 이게 이 그림이 그려진 연도를 보시면 1939년이에요. 즉 언제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해. 그러니까 그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던 해. 그럼 이제 처음에는 예쁘고 색채 보다가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1939년에 유럽 전체가 완전 공포로 뒤덮였잖아요.
1: 네.
0: 그때 만티스는 남프랑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독일이 프랑스를 위협하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때 마티스는 아, 안 되겠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야겠다. 라고 해서 그때 작업에 들어간 게 이 라프랑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당하게 등장하고 있는 여성이 프랑스 국기 색깔의 옷을 입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꼿꼿하게 또 되게 당당하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티스 입장에서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라는 그 신념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1: 위풍당당해 보이긴 해요.
0: 맞아요. 그래서 마티스가 이 그림으로 말하고자 했던 건 딱 이거예요. 프랑스는 쓰러지지 않는다. 예술도 자유도 박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저항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1: 네.
0: 사실 진짜 이 마티스 그림 보면은 그 거기 있는 관람객들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이제 후기를 좀 보면은 마티스의 그림은 진짜 나도 하겠다.
1: 솔직히 저도 그런 그쵸? 제일 무식한 리뷰가 그런 건 줄 아는데 이 마티스 특히 이 그림만큼은 그 양쪽이 이렇게 그냥 뚝 이렇게 왜 데칼코마니 이렇게
0: 아 이렇게
1: 찍은 것처럼 돼 있기도 하고 약간 그림 아주 잘 그리는 초등학교 저학년 느낌도 나는. 근데 그게 어떤 원시적 미겠죠?
0: 그죠. 네. 이것도 오해하는 게, 근데 그 얘기를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의 초기작으로 가야 돼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피카소 작품도 옆에 있다 그랬잖아요. 피카소 작품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하겠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지 걸려 있는데
1: 다 옆에 초기작을 붙여줘야 돼.
0: 네, 근데 정말 특이한 게 이 마티스도 막상 초기작을 보면 비어있지가 않아요. 마티스 젊었을 때는 막 가득 채워놓고 막 온갖 무늬에다가 막 떠놓고 막 정말 잘 그렸거든요. 근데 이 거장들의 공통점이 항상 비우기로 간다. 비우는 그렇죠. 거. 이제 단순화로 간다.
1: 음악도 그렇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연주자들도 화려한 우리가 듣기에는 속주와 빼곡하게 차여져 있는 음표 이런 걸 연주할 수 있는 게 거장 같지만 뒤로 갈수록 거의 한 번 치고 마는 느낌.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0: 예술이 다 비슷한가 봐요.
1: 비슷한 것 같아요.
0: 마티스 나중에는 선하로 탁 그리는 그 기법을 계속 마스터했거든요.
1: 그 정도 약간 근데 조금은 그래도 좀 경솔한 표현이지만 좀 약간 날로 드시려는 근데 마티스라고 쌓이만 하면 좀
0: 그죠.
1: 가치가 생겨버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0: 근데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마티스가 사진으로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한 번에 완성했을 것 같잖아요. 특이한 게 이걸 한번 그린 다음에 물감으로 칠한 다음에 다시 물감을 싹 긁어내고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반복했대요. 완벽한 선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같은 선을 계속 지우고 반복하면서 3주에 걸쳐서 수십 번을 수정했대요. 이 그림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부드럽고 가장 완벽한 그 라인을.
1: 그래 보이긴 해요.
0: 그죠.
1: 그 대칭성도 그렇고.
0: 맞아요. 그래서 되게 간결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선 하나하나에 거의 3주가 걸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도 저는 그림이라는 게

0: 확실히 이제 어쨌든 인터넷으로 보면 이게 아무리 고화질이라고 해도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물감 맞아요. 그 질감도 네. 그렇고 네. 맞아요. 이것도 원작에서 가까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긁어낸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게 더 보이면서 그 아우라가 생기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아, 이 사람이 되게 고민을 했구나.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그 공포 속에서 그 프랑스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3주간 이걸 계속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나면 되게 감동의 그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나치의 등장과 함께 그려졌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 나치의 독일, 나치 독일의 위협 속에서 탄생한 이 그림이 지금 원자폭탄의 도시 그 맞았던 히로시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전쟁에 살아남았고 또 히로시마는 원폭의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 미술관의 테마가 아까 얘기했듯이 애정과 안식을 위하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굳이 왜 여기다 갖다 놨을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 왜 히로시마에 있을까를 이해하고 가시면 훨씬 더 풍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순히 여인의 초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과 폭력,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문화는 남는다.
1: 그렇죠.
0: 라는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이 미술관이 묘한 게 있어요. 굉장히 조용해요. 굉장히 조용하고 대부분이 일본인이에요. 특이하게.
1: 아,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0: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데 뭐가 있냐면 아까 히로시마의 분위기를 담은 미술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의 안 떠들어요.
1: 조용하다.
0: 너무 조용하고.
1: 일단 인구 밀도도 그러니까 그 관광객 밀도도 낮고.
0: 맞아요. 낮고 굉장히 조용해서 제가 최근에 갔던 미술관 중에서 가장 고요한 곳이 아닐까. 근데 그곳에서 이번에 봤던 마티스의 그림과 고흐의 다 그 작품을 보잖아요. 그럼 마음이 되게 고요해지고 조용해지고 심플해져요.
1: 너무 좋은데요.
0: 응,
1: 그래서 뭐 거기 여기랑 뭐 연결돼 계세요?
0: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1: 너무 영업을 잘하시네.
0: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갔던 미술관 중에 제일 좋았어요. 이런 곳이 있을 수 있구나. 근데 이게 의미를 알고 가니까 그 섹션의 메인 작품마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었다는 마음이 딱 전해지는 그림이 이 작품인 거예요. 색채로.
1: 예전에 도슨트님이 소개해 주셨던 진짜 많은 울림이 있었던 얘기 중에 전쟁을 겪으면서 그 얘기를 담아냈었던 여성 예술가 있었잖아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그분 그림도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0: 아, 그 화가 이름이 뭐였지?
1: 도슨트님 아셔야죠.
0: 아,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갑자기 떠오르질 않아요. 뭔지 알는데.
1: 그러면은 노래 듣는 동안에 생각해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전쟁의 위협에도 절대 쓰러지지 않겠다는 선언이 담긴 작품입니다. 마티스의 라 프랑스에 관한 얘기였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서태지의 라이브 와이어.

0: 서태지의 라이브와이어 들었습니다. 어, 도슨트님 네. 기억나셨다고요?
1: 다행히 기억이 났어요. 아. 아, 또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또 독일 나치와 싸웠던 네. 케테콜비츠.
0: 케테콜비츠.
1: 아, 그 작가와 정신이 되게 맞는 미술관인 작가.
0: 그 얘기 좀 해서 도슨트님이 히로시마 미술관에서 그 그림 좀 거기 좀 갖다 놔달라고.
1: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갔을 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컬렉션을 다 내놓는 게 아니라 네. 한 90점 정도씩 계속 교체한대요. 아. 그래서 아마 수장고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래요. 앞으로 한번 또 관심 있는 미술관 리스트에 올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미술관 특집이었고요. 그 후에 도빈이의 정원 마티스의 라프랑스 얘기 나눴습니다. 부엉이들이 또 궁금한 그림이나 화가가 있으면 사연 어디로 보낼까요?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혹은 별밤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도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고요. 우리는 2주 뒤에 만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도슨트님 보내드리고 U2의 Love is bigger than anything in its way 듣고 저는 다시 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니 뭐.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28일 일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1190님이군요. 죄송해요. 올해 첫 복숭아를 먹으며 별밤 들었어요. 엄청 맛있다기보다는 올 들어 처음 먹는다는 사실이 설렜던 것 같아요. 새삼 그 해의 첫 기억을 이렇게 남기는 게 참 행복한 거구나 싶어요. 아, 이제 제가 과일 먹을 시간이 되니까 또 맛있는 과일 사연이군요. 저 복숭아 너무 사랑하고요. 어지간한 과일들은 요새 사철 먹을 수 있는 게 꽤 많은데 복숭아만큼은 아직도 여름에만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반갑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싹쓰리의 그 여름을 틀어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세은입니다. 멤버 중에 누군가 지쳐 보이면 저는 유난스럽게 티내며 달래기보다는 조용히 어깨를 톡톡 두드려주곤 해요. 저 역시 힘들지만 티를 내고 싶진 않아서 혼자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먼저 알아채고 다가와준 멤버들의 다정함에 크게 울컥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거창한 위로의 말은 아닐지라도 토닥토닥 작은 스킨십은 나는 네 마음을 안다는 충분하고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0: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한 고영배 오늘 방송 3줄 요약 1. 산다라박이 들려주는 댄스 가수가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을 때 겪는 직업병 2. 대표 소식자 산다라박 굶어 죽지 않는 이유는 김숙 언니? 3. 성장케 라디오 스포왕 토, 일, 주 이틀 편성 확정 DJ 고영배는 더 큰 꿈을 꾼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안녕하세요. 스포한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산다라박의 손톱 들었습니다. 자, 오늘 1, 2부. 아, 스포왕의 그 보이는 라디오 행보. 오늘도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엄청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오늘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MBC 라디오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로 들어오시면 바로 이분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아, 241회차 드디어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스타가 나왔어요. 스타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 뭐랄까 저처럼 오래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저희들의 스타이기도 하고 또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온 국민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 스타라는 수식어에다가 올여름에 하나 앞에 더 붙여서 돌아오셨습니다. 락스타가 돼서 돌아오셨거든요. 산다라박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산다라박입니다. 반갑습니다.
0: 이야, 너무 신기해요. 저는 뵐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1: 그렇게 오래 봤는데도요.
0: 네. 사실은 오래 뵈면서도 그때마다 계속 신기하고 있었고 아, 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신기한 맥스였을 때 샵에서 뵀을 때 샵에서 뵀을 때 어,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1: 그때 김밥 먹으면서 뵀던 것 같은데
0: 그러고 이제 또 따로 이렇게 실제로 이야기 나누게 되면서 신기함이 네.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분인데 일단은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직접 인사를 네. 좀 해주세요.
1: 네, 요즘에 이제 앨범 준비로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아니다. 며칠 전이지. 최근에 선공개 싱글을 먼저 발매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미니 앨범 작업을 계속하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네, 굉장히 바쁩니다.
0: 아, 이번에 나온 노래 그게 또 싱글이긴 하지만 두 곡인데 그 네. 두 곡이 선공개군요.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이걸 선공개로 곧 앨범이 나오는군요.
1: 네, 그래서 이번 선공개 곡들은 제가 이제 미니 앨범에서 보여드릴 음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티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네, 슬쩍 던져봤죠.
0: 아, 그러면 앨범은 언제쯤에 들을 수 있어요?
1: 지금은 10월 정도 예상 중인데요. 저희가 그래도 작업하다 보면 뭐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정도 예상 중이에요.
0: 그러면 아직 진행 중이군요, 이 앨범이.
1: 네, 맞아요.
0: 시간이 그래서, 좀 있네요, 그래도.
1: 그러니까 이게 이 싱글이 전부가 아니라 싱글로 시작을 한 거고요. 아. 미니 앨범 그리고 정규 앨범까지 가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에. 조금... 예, 길게 보고 있어서 저도 체력 관리 잘해야 되고. 이야, 네.
0: 대단하다. 사실은 이제 자주 봤다고 말씀해 주신 그게 네. MBC 복면가왕에서
1: 네, 네, 맞아요.
0: 이제 터줏대 간부로 계시고 네. 제가 어느 날부터 좀 자주 거기에 이제 네. 팬으로 찾아가게 돼서 네, 네, 네. 그때 이렇게 계속 뵀었는데 그때 제가 항상 느낀 게 아, 진짜 취향이 되게 확실하시고 되게 음악을 진짜 많이 사랑하시고 열정이 있으시구나라는 걸 저는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1: 네, 공통적으로 제가 듣는 얘기가 열정인데 그러니까 이 복면가왕이 네. 녹화가 길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한번 이제 패널로 왔다 가시면 절레절레 하세요. 아, 힘들어. 어떻게 하니? 너 힘들겠다. 근데 저는 복면가왕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뮤지션 선후배님들이랑 음악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무대를 보고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0: 그러니까 네. 그 느껴져요. 네네. 그래서 뭔가 제가 항상 산다라박님의 오른쪽 뒤쪽에서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저는 산다라박님의 이 오른쪽 뒤통수를 정말 많이 봤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오른쪽 옆모습이라. 네. 근데 그렇게 바라봤을 때 항상 아 되게 취향이 확실하고 거기에 달려가는 열정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신곡이 나온 것 그 말씀하신 선공개 역할도 하는 네. 리프리즘이라는
1: 네.
0: 두 곡이 있으니 앨범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네. 선공개 싱글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요걸 네. 들으면서 아 이분이 지금 이 취향으로 달려가고 계시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1: 네, 네, 네.
0: 좀 뭔가 쉽게 말하면 락 밴드.
1: 네, 밴드 음악. 네.
0: 이거에 아주 강렬하게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1: 네, 네, 맞아요.
0: 좀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이번에 이 리프리즘이라는 뜻이 프리즘이 이제 색깔이 탁 지나가면 다른 컬러가 보이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 제 핸드폰 요거처럼 요렇게 요렇게.
0: 아오.
1: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필리핀 활동부터 치면 데뷔 22년 차예요.
0: 아우, 선배님.
1: 그러니까 다들 저를 많이 아시고. 오. 산다라박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0: 있죠.
1: 저 어떻게 보면 아, 복면가왕이 절실하군요. 편견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산다라박은 좀 귀엽고 상큼하고 그런 음악을 하고 그런 무대를 한다로 알고 계실 텐데 제 안에 있는 다른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리프리즘 앨범을 통해서 다른 빛으로 비추어 보고 싶다. 내 자신을. 네, 그런 의미가 담긴 앨범이에요.
0: 아, 다른 빛으로 비춰보고 싶다.
1: 그러니까 40대 들어서서 하기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뭐 항상 새로 시작을 합니다. 항상 도전을 하고요.
0: 지금까지 알고 계신 그 하나의 빛이 리프리즘을 통과해서 다른 빛을 보여드리겠다.
1: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렌지색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오렌지색의 보색인 파란색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0: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느껴져요. 그 에너지와 의지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데 밴드 음악 준비하면서 손톱 우리가 노래를 아까 첫 곡으로 들은 손톱이라는 곡도 있는데 손톱을 짧게 깎았다? 실제로 깎았다는 말씀이세요?
1: 실제로 깎았어요.
0: 이게
1: 제가 21 막 데뷔 초에 사실 연습생 때부터 제가 일본 음악을 좋아했고 기타를 들고 다니면서 홍대 여신이 될 거야 막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21 활동 때 항상 화려한 네일 아트를 했었어요.
0: 그렇지.
1: 근데 기타 치려면 손톱을 짧게 깎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 기타를 줘야 되니까.
1: 선생님이. 그래서 스케줄이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손톱을 깎으면서 좀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네일 아트 안 하면 왠지 민낯으로 방송하는 느낌이고 그런 게 있었어요. 워낙 또 21 컨셉이 화려했기 때문에.
0: 그렇지.
1: 그래서 저한테 굉장한 용기였고 뭔가 새로운 시도였는데 그때 그 감정을 제가 잘 메모장에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곡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0: 손톱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짝사랑에 빗대기도 해서
0: 그렇구나.
1: 네. 두렵고 불안하고 새로운 것 어색한데 실수하지 않을까 하지만 해보고 싶어 뭐 이런 느낌을 왜냐하면 밴드 음악을 예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하는 거니까 뭔가 예전에 그 짝사랑을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만들어봤어요.
0: 그러면 이게 순서가 밴드 음악을 정말 내 솔로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기타 치는데 불편하니 손톱을 자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가사가 나온 거군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해요.
0: 그러네.
1: 그러면서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다시 깎았어요. 근데 또 기타는 역시나 포기했습니다.
0: 어렵죠? 예상할 수가 없네.
1: 기타가 성격이 안 맞아요. 이게 너무 아프고 막 짜증나고 이런데 제가 생각보다 드럼이랑 잘 맞아요. 이렇게 막 세게 때려 뽀개는 걸 너무 좋아해서 또 리듬감도 좋은 편이어서 드럼에 정착을 했고 기타는 그래도 포기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조금씩이라도 저 연습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0: 그 잘랐어?

0: 자르고 나서 스케줄에 긴게 필요할 때는 그러면 붙이는 걸로 대땡 디바 뭐 이런 걸로.
1: 네, 그냥 그, 예, 요즘은 그 양면 테이프로 그냥 붙일 수도 있고, 요즘은
0: 아
1: 그냥 안 하고 다녀요, 이렇게.
0: 진짜?
1: 네.
0: 그러네. 지금도 아
1: 지금도
0: 왼손은 아예
1: 그냥,
0: 짧은 손톱이시네.
1: 네.
0: 아 이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1: 네.
0: 실제로 앨범에 그 작사 작곡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 네, 이제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난 앨범에도 참여를 하긴 했는데, 거의 두곡 정도 참여를 했고, 그 외에는 제가 이제 곡 의뢰할 때 선우정아 씨한테 얘기했죠.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때도 밴드 음악을 제가 의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곡 내용도 이런 이런 내용 이렇게 쫙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은 곡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참여를 한 거죠, 제가 직접 스스로 뛰어들어서. 네.
0: 야, 이게 뭐라고 할까? 뭐 요즘에 변화를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나이가 무슨 뭐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는 해도
1: 네.
0: 커리어가 너무 화려하고 진짜 이미 이룬 게 엄청나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약간 새롭게 시작하듯이 하시네요.
1: 네,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서도 큰 성공을 했었고, 2NE1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다들, 작가님들도 생각해보시면, 산다라박이 솔로 가수로서, 뭐 히트곡까지는 아니더라도, 목소리가 어떻지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면가왕을 나갔을 때도, 가면 쓰고 나갔는데, 그 친한 봉선 언니도 저를 못 알아봤어요.
0: 표정이 보인다 보여.
1: 네, 그래갖고 노래하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왜 모르지? 모른 척 하는 건가? 구라 오빠도 모르고 다 모르시는 거예요. 그때 딱한분 윤상 선배님만 이건 산다란데?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0: 그만큼 내 목소리 자체를 알려야겠다.
1: 예, 그래서 내 목소리를 알려야겠다. 제가 왕곡을 부른 적도 많지 않았었고요. 다들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0: 그런 부분에 어떤 아쉬움을 느끼고 욕심을 가지시게
1: 네,
0: 되셨군요.
1: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팠죠. 음악에 배가 고팠고요.
0: 대단하네. 그 타이틀곡
1: 네.
0: 이 이번 리프리즘의 두곡 중에 아까 한 곡이 손톱이었고
1: 네.
0: 타이틀곡은 페스티벌.
1: 네.
0: 그 엄정화 씨 원곡이 그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번 리메이크를 하셨던 곡을 다시 한번
1: 네.
0: 하신
1: 3년
0: 거더라고요.
1: 전에 이제 제첫 솔로 앨범 타이틀곡으로 페스티벌을 샘플링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리메이크라기보다는 아예 새로 부셔서 다시 만든 거예요. 네,
0: 그렇더라고요.
1: 왜냐면 이게 좀 밴드 음악으로 바꿔보자.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좀 세고 락킹하잖아요. 근데 원래 원곡에 있던 파트들 중에 죽어도 안 붙는 부분이 꽤 있는 거예요. 원곡이 워낙 좀 귀엽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아예 빼고 송폼도 바꾸고 또 아예 없던 멜로디랑 가사를 붙여서 새로 조립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0: 저는 처음에 그 노래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1: 네.
0: 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을 봤는데도
1: 네네네.
0: 그 원곡 그건 줄 몰랐어요.
1: 네.
0: 모른 채 쭉, 오! 이렇게 쎄! 하다가 갑자기 후렴이 그 노래인 거예요.
1: 네.
0: 그런 느낌으로
1: 네,
0: 나왔더라고요.
1: 그래서 너무 재밌는 작업이기도 했고요. 그냥 했던 곡을 왜또 냈냐고 팬분들이 조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0: 진짜.
1: 이번 앨범은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하는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페스티벌로 시작을 해야 이 앨범,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먼저 선공개를 한 거예요.
0: 이게
1: 네.
0: 선공개로서 더 의미를 갖는.
1: 네네. 그냥
0: 어찌
1: 이게
0: 보면,
1: 3분짜리 티저를
0: 그렇지.
1: 던진 거죠.
0: 아, 리프리즘이라는 그거에도 잘 맞고
1: 네네.
0: 나의
1: 맞아요.
0: 이야기의 첫 시작에도 맞는 곡이라서 어떻게 보면 리메이크가 된 거네요.
1: 네.
0: 뭔가 이 고민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1: 많죠.
0: 좋아하는 밴드 사운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내 목소리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2NE1 때와의 차별점도 있어야 될 거고
1: 네.
0: 어떻게 좀 생각하셨어요?
1: 너무 고민이 많았고요. 일단 완곡을 잘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 그룹 할 때는 후렴구를 부를 때도 있고 브릿지를 할 때도 있고 나하고 맞는 파트를 골라서 할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는 그걸 다 소화해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도 노래 연습하다가 와 이거 춤 연습보다 힘드네라고 느꼈어요. 이게 정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이제 춤을 추지 않고 노래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어색했죠. 댄스 가수 출신들은 다 비슷한 느낌.

0: 이
1: 신기하네.
0: 네, 들더라고요. 발라드를 부를 때나 심지어 락인데 신나게 해야 되는데 안무는 없고 내가 이걸 이 관객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지?
1: 그걸 그렇게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아, 네. 제가 이렇게 오바해서 뛰다가 다리에 경련이 난 거예요.
1: 아이고. 이따가 그 얘기 좀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네, 네. 무척 공연 어땠는지. 네. 야. 바로 그 노래 한번 좀 듣고 와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라박의 페스티벌.

0: 산다라박의 페스티벌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제목처럼
1: 네.
0: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같은 페스티벌에 출연을
1: 네.
0: 해가지고
1: 맞아요.
0: 네. 네네네. 사실은 원래대로면 같은 무대 앞뒤여가지고
1: 앞뒤였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했었는데
0: 저도 아. 정말 기대하고 네.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바뀌면서 네. 무대가 달라지고 시간대가 달라져가지고
1: 그래서 찢어져 버렸죠.
0: 네, 제가 네. 못 봐서 너무 아쉬운데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1: 아, 네네.
0: 그 뭐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네. 그 열정과 뭔가 이번에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1: 네.
0: 의지가
1: 네네네.
0: 짧게만 봐도 느껴져. 아. 그리 소리를 안 듣고 봐도 그게 전혀 아, 보여. 어떠셨어요? 저 페스티벌 혼자서 네. 하셨잖아요.
1: 너무 긴장했어요. 제가 무대할 때 전혀 긴장을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긴장을 해서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0: 진짜?
1: 네. 그래서 평소에 원래 같았으면 음악방송에서 첫 무대를 했을 텐데 이번에는 케이팝스러운 행보가 아닌
0: 그렇군요.
1: 좀 밴드스러운 느낌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서 페스티벌에서 첫 공개를 했는데 일단 장르의 변화도 있고 안무도 없고 곡은 너무 신나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 자제를 못했어요.

0: 그래가지고 너무 뛰면서 막 난리 헤드뱅잉 하면서 노래도 하려니까 와 끝나고 쓰러졌잖아요.
1: 그니까 네. 아니, 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너무 다리가 아팠어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경련이 와가지고
0: 네 양쪽 발 다 경련이 와서 응급 구조팀이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한 시간 동안 거기서 누워 있다 왔어요.
1: 아이고 세상에.
0: 이게 마그네슘 부족인데 아이고. 제가 사실 21 콘서트 끝나고 가끔 이런 그 증상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두 시간 내내 뛰는데 이번에 40분 뛰고
1: 그러니까.
0: 네 이런 거 보면 진짜 아니 근데 무대에 서면 신이 나서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1: 근데 어쨌거나 40분 정도의 네. 샌리인데도 2시간치만큼 뛰신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게.
0: 그렇죠. 근데 중간에 뭐 발라드 곡이 많았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시작부터 제가 기존 곡들이 있잖아요. 에. 댄스곡으로 네 곡을 달리고 신곡을 하고 뒤에 또 21 메들리로 달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또 페스티벌에는 시계가 있더라고요. 40분부터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내려가는데
1: 줄어들어.
0: 그걸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1: 뭔가 숨 돌리지도 않고 다음 곡 다음 곡 바로 가셨구나.
0: 네네. 근데 이게 너무 숨이 차니까 제가 평소에 사실 트윈이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멘트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죽겠어가지고 그 뭐 신곡 소개도 있었지만
1: 죽겠어
0: 멘트를 좀 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시계를 봤는데 어느덧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남은 곡은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갈게요 이렇게 해서 바로 노래를 하다 보니 거의 뭐 여기 턱 끝까지 숨이 차오르고
1: 이게 그분이야 끝판왕이신데 사실 그걸로 지금 어찌 보면 평생을 계속 숨찬 공연을 하셨는데도 숨차서 힘들어서 멘트를 했구나.
0: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룹을 할 때는 다른 멤버 노래 부를 때
1: 내가 숨을 돌리니까
0: 춤을 추면서도 숨을 이렇게 막 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잠깐 이제 뭐 기타 리프 나오고 할 때 쉬어야 되는데 신나니까 또 헤드뱅잉 하고 뛰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
1: 그리고 정말, 네. 아마도 짐작하기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바 차라리 정해진 안무면 내가 이걸 하면서 숨을 돌리는 요령이 있는데
0: 네네 맞아요.
1: 기타 솔로를 할 때 안정해진 프리스타일 무브에 오히려 숨차.
0: 엄청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잘 배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요령이 없다 보니 기타 하고 하실 때 잠깐 있으면 되는데 또 좋은 차가 이게 이게 직업병인가 댄스 가수의 이 그 직업병이죠. 네.
1: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네. 저도 밴드를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매년 콘서트를 하니까 네네. 별의별 도전들을 다 하잖아요. 그 저처럼 밴드인데 거꾸로 이제 공연 네네. 때 어쩌다 한번 댄스를 하시는 분들 평소에 아무리 락킹한 노래 달리아워도 그냥 문제 없던 분들이
0: 네네.
1: 그 이벤트로 댄스곡 하나 하고 나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게 불가사의 어떻게 안무를 하면서 노래가 되지? 거꾸로라서 익숙하지 않아서
0: 아니 도대체 왜 어떤 요령이 다른 걸까요?
1: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가?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도.
0: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겠지만 지금은 진짜 몸으로 떼어야 되네요.
1: 네. 근데 아마도 그 산다라방님이 이번 어떤 새로운 음악과 이 무대에 보여주고자 하는 그 나 자신의 기대.
0: 네.
1: 이게 왜냐면 그게 기대가 없으면 안 떨린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내가 준비한 게 많았을 때 그래서 숨이 차지 않았을까?
0: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항상 K-POP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물 맞는 페스티벌을 가다가 처음으로 약간 뭐 완전 락킹한 뭐 락 페스티벌은 아니었지만 약간 피크닉도 하고 밴드분들 발라더분들 많이 나오시는 페스티벌을 처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관객분들이실 거란 말이죠.
1: 그치,
0: 그래서
1: 그치.
0: 좀 나를 낙인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바를 한 거죠.
1: 정말 그 아마 지금 그 공연을 보신 분들은 그랬구나 하실 거고 못 보신 분들은 되게 궁금하실 텐데 앞으로도 뭔가 이런 컨셉으로 페스티벌 무대나 그동안 안 보여주셨던 무대 계속 사실 계획인 거죠?
0: 네. 이제는 좀 라이브 밴드와 함께 할 수 있는 공연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페스티벌들이 좀 꽤 잡혀 있습니다.
1: 와! 락패에 대한 어떤 그 마음과 이런 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0: 그분들을
1: 엄청
0: 내가
1: 네.
0: 한번 이끌어 몰이라.
1: 네네.
0: 아,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1: 엄청 네 가고 싶고 왜냐면 락페를 제가 관객으로 많이 갔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최근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아 이분들은 진짜 즐기러 왔구나. 진짜 음악을 듣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막 깃발 휘날리고 슬램하고 이걸 보니까 어, 내 음악에 나와도 슬램을 해주실까라는 기대감과 뭔가 아, 그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치트키가 있잖아요. 또 21 메들리 하면 안 뜰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이번에 네. 아마 올여름에 한번 진짜 미친 그림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락패가 아닌 관객도 미치게 하는 노래들인데
1: 네네.
0: 아 락패 그분이 놀 준비가 된 사람들이 네. 그 노래를 현장에서 만난다?
1: 그래서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0: 뭔가 나올 것 같네. 난리가 날 것 같네. 아, 페스티벌도 준비가 돼 있다는 네. 스포까지 해주시면서 네. 이쯤에서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스포왕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3: 와! 전설의 톤이 나왔다.
2: 고민하다가 그냥 이걸로 했어요. 시그니처니까.
4: 스포왕 고영배 오늘은 산다라방 네.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 이번에는 지난 기사를 찾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2NE1의 산다라방. 일탈해본 적 없지만 지금 해보고 싶은 건 있어.
2: 뭐죠?
4: 이게요. 네. 16년 전 기사네요.
2: 완전 신인 때네요. 네,
4: 신인 때. 이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2: 네, 그때면 딱 지금처럼 오바하면서 열심히 하던 신인 시절이니까 뭐라고 또 오바스럽게 얘기를 했을까요?
4: 이때 그 놀이공원 롯데월드.
2: 아, 지금도 가고 싶어요.
4: 싶다.
2: 사람이 변하지 않죠. 아,
4: 그 일탈을 안 해봤지만 네. 뭔가 지금 바쁜 이 신인 활동을 하고 네네네. 있는데 놀이동산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봐요.
2: 네.
4: 아, 지금도 좋아하세요?
2: 네, 저는 뭐 클럽 이런 데보다는 놀이공원 좋아해요.
4: 왜 그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는 걸 좋아하시는 거 아니면 그냥 그런 데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 좋아하세요?
2: 동화 같은 분위기와 뭐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요. 좀 밝고 네, 행복한 느낌.
4: 막 가면 줄 서서 센 거 타세요?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세요?
2: 센 것도 타요. 저는 귀신의 집 빼고는 거의 다 해요. 네, 롤러코스터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 귀신을 무서워해요.
4: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귀신의 집에?
2: 아, 끌려서는 몇 번 갔죠. 친구들. 정말.
4: 저도 너무 싫은데 네. 그리고 저는 항상 그거에 그걸 왜 갈까 사람들이. 근데 줄 서더라고. 좋아해.
2: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데 실제 귀신이 있다고요. 가끔. 조심하셔야 돼요.
4: 그러면 네. 아르바이트 분도 계시고 네. 리얼 귀신도 있다.
2: 그렇죠. 네, 그런 썰이 많잖아요.
4: 그러면 여전히 일탈 안 하는 성격이세요?
2: 네, 맞습니다. 네. 모범생 컴플렉스.
4: 실제로?
2: 실제로 예. 네. J 타입이기도 하고 네. 또 제가 K 장녀다 보니까 뭔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잘못하면 안 되고. 네.
4: 그럼 웬만하면 집에 계시고.
2: 네. 집순이에요.
4: 그러면 네. 뭔가 집에 있고 일탈 안 해도 아침부터 이렇게 쫙쫙쫙 일정 빠듯하게 움직이는 성향이 있고 네. 되게 루즈한 성향이 있잖아요. 그건 어떠세요?
2: 근데 원래는 되게 빠듯하게 움직였어요. 운동하고 뭐 보컬 레슨 갔다가 뭐 일본어 레슨 갔다가 안무 레슨 갔다가 악기 레슨 갔다가 이거를 아무도 안 시켜도 했었는데 이제는 힘드니까 그렇게까지 못하고요. 조금 늦잠은 좀 자는 편이에요.
4: 스스로 네. 원래 그렇게 하시는 스타일이었구나.
2: 네네.
4: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뭔가 스케줄이 아니더라도 네. 시간이 비었을 때 팍 빼곡하게 내가 뭔가를 인풋을 해야 속이 좀 편해지는 스타일.

0: 그래야 다음에 뭐 무대를 할 때 또 새로운 거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시간이 아까웠던 것 같아요.
1: 진짜 모범 컴플렉스가 아니라 진짜 모범생인데. 네. 데뷔 때 신인 때부터 연습할 때도 좀 그런 성격이셨어요?
0: 네, 그랬던 것 같고 저희는 멤버들이 다 연습벌레였어요. 그래서 연습생 때 뭐 크리스마스 새해 뭐 이럴 때 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예 나 혼자 나가서 더 연습해야지. 그러고 나가면 냈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헐 이러고 그냥 같이 닭갈비 먹으러 가고. 그래서 항상 같이 보냈죠. 그런
1: 오예 나가서 날들. 더 연습해야지 할 정도.
0: 네, 그 정도로 다들 연습을 많이 하고 열정이 넘치니까 무대에 대한 열정이 정말 사실 이 연차에 쉽지 않거든요. 네. 전원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가.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근데 그게 어떤 일이든 내가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계속 쌓이고 반복되면
0: 네.
1: 그게 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0: 네, 네, 그렇죠. 네.
1: 그랬던 시절은 없으셨어요? 계속 같았어요? 아니면 더 올라갔어요?
0: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수 활동을 하다가 MC도 하고 예능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항상 계속 신인.
1: 아, 다른 도전을 거죠. 자꾸 하니까.
0: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분야만 쭉 한 게 아니라 이제 2NE1 잠깐 쉴 때는 예능을 뒤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풍으로 새롭게 시작을 해서 입담이 생길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고 또 익숙해질만 하니까 뮤지컬에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어딜 가든 저는 신인처럼 새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 뭔가 그 매너리즘이 올 틈이 없었군요.
0: 예, 예, 그렇죠.
1: 그리고 시간이 뜨면 계속
0: 레슨하고, 네.
1: 레슨하고 바쁘게 사셨네 계속.
0: 엄청 바빠요. 네.
1: 오, 좋습니다. 이 일을 제외하고 요즘에 내가 좀 새로 해보고 싶다.
0: 지금은 근데 이 음악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앨범. 드럼을 뮤직비디오에서 열심히 쳤거든요. 1초 나오던데요. 아니 잘은 쳤는데 퍼포먼스 레벨이 아니었던 거죠. 표정이 너무 집중해서 입이 막 이렇게 쳐가지고 네 많이 쓸 수가 없었다고.
1: 그게 이번 페스티벌.
0: 네 맞아요. 보면 그냥 쓱 지나가요.
1: 제가 방금 진행자로서 살짝 지금 위기였어요.
0: 어 왜요?
1: 뮤비를 봤는데.
0: 네.
1: 드럼이 나온다고 네. 했는데 아니,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0: 정확히 칩니다. 네, 1초 지나가요. 1, 2초.
1: 제가 네. 넣었었나 위기였습니다. 내가 딴 딴 걸 뭘 못 봤나. 아 그랬군요. 네. 짧게 나왔군요.
0: 네, 네.
1: 다행입니다.
0: 예.
1: 두 번째 기사입니다.
0: 네.
1: 두 번째 기사. 산다라바 할머니 돼도 컬러풀 의상에 청바지 입고 싶어.
0: 오, 멋졌네요. 네.
1: 오, 요거는 조금 뒤에 15년도에
0: 네.
1: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0: 오, 네, 네, 네.
1: 그 워낙 화려한 패션과
0: 네.
1: 특히 이제 산다라바 하면 사람들이 대중들이 많이 기억하는 거는 이제 뭐 헤어스타일.
0: 네.
1: 그것도 뭐 정말 뭐랄까.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었잖아요. 정말 아이코닉한 것들인데
0: 네, 맞아요.
1: 그런 걸 하시던 시절에 할머니 돼서도 화려한 의상을 입고 싶다.
0: 네.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1: 근데 지금 생각이 좀 바뀌셨어요?
0: 네. 이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나이가 들고 좀 많은 경험을 할수록 당연히 취향도 변하고 성격도 조금씩 변하잖아요. 저는 성격이 훨씬 더 활발하게 좋게 변하고 있지만 이제는 좀 그런 게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옷을 이것도 사복이거든요. 요즘은 네. 조금 다운된 톤을 많이 입어요.
1: 그러니까.
0: 네.
1: 지금 오늘 옷은 약간 진짜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입어도 너무 예쁠 만한
0: 네.
1: 그런.
0: 그래도 뭐 이런 나비를 달고 다니긴 하지만.
1: 나비가 네. 달려있는 옷은 있어. 근데 좀 네. 커요. 일반적인 옷보다 나비가 좀 네. 큽니다.
0: 그럼 포인트는 필요한데 그래도 네. 예전만큼 그렇게 화려한 의상은 요즘은 조금 선호하진 않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행이 돌고 돌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또 그런 화려한 게 유행이었었고 요즘은 또 바뀌었으니까요.
1: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0: 네.
1: 사실 그 아이돌분들이나 음악방송 무대나 다들 다 힘주고 나오는
0: 네, 화려한 컬러의 패턴에
1: 네, 네. 그런 고심에도 그 전장에서
0: 네.
1: 그냥 2NE1 하면 거기를 다 압도하는 아니 저렇게까지?
0: 네.
1: 근데 그때 기억해보시면 저희가 보는 거랑 좀 비슷하죠. 약간 본인이 생각해도 네. 압도했죠. 헤어나 스타일링.
0: 그렇죠.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의상도 네. 사실 저희는 그냥 입은 적이 없어요. 무조건 찡을 받거나 어깨 뽕을 넣거나 네. 누구보다 화려하게 무섭게 무서우려는 의도는 아니었었는데 다들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좀 앞서 나가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1: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쨌건.

0: 다 모여 있는 곳이니까 네. 무언가 하나 강렬하다는 것을 무기는 무기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일단 무조건 눈이 갔을 것 같아. 투애니언이 네, 등장하면
1: 항상 음악에 맞춰서 의상을 만드는데 저희가 네. 음악이 워낙 셌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0: 지금의 그 아이돌 후배분들 로 따져도 네. 없어요. 네. 그 정도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네. 그 머리 그 이상은 아직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그 머리는 듭니다.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0: 그 패션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왔다 보니까 네. 쇼핑 직접 하시는 것도 좋아하세요?
1: 저는 쇼핑만 합니다. 외출하면 무조건 쇼핑이에요. 어.
0: 아 그러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하세요?
1: 네, 저는 오프라인을 좋아해요. 아. 네, 컴맹이기도 하고 온라인은
0: 컴맹 오랜만에
1: 네, 그 맛이 없어요. 직접 가서 보고 만져보고 바로 사서 오는 게 좋지. 그 네. 배송을 기다리는 그 시간도 너무 힘들고
0: 그걸 못 참는구나.
1: 네, 저는 오프라인 좋아합니다.
0: 그럼 옷 말고 네. 다른 것들 있잖아요.
1: 네, 네, 네.
0: 뭐 가구가 됐건 뭐 다른 용품들도 살 때 네. 그것도 다 오프라인?
1: 근데 주로 오프라인을 하고요. 제가 네. 최근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가끔 뭘 주문을 해요. 네. 근데 뭘 항상 제가 시키면 이만큼 와요.
0: 네. 아, 그러니까 수량 뭐가 잘못 입력하고.
1: 예. 네. 집 앞에 갔는데 막 탄산수가 열 박스가 쌓여 있는 거예요.
0: 어? 네.
1: 아, 근데 그런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제가 수량을 잘못 눌렀거나 누르고. 그냥 하나씩인가? 그래서 뭐 포도맛 하나, 자두맛 하나 이렇게 했는데 박스씩, 한 박스씩이었고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뭐.
0: 이게 요새는 네. 그게 아이고 금액을 보면 알잖아. 금액을 확인할 수도 없이 확인만 해도 바로 결제되니까 요새는
1: 그렇기도 하고 그냥 오 이건 되게 비싸네 그러고 결제를 했어요. 최근에도 폴라로이드 필름을 네. 한 네 통을 샀는데 두 개씩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였던 거죠.
0: 두 배가 오지.
1: 한국에서 사면 맞아. 더 비싸네 이러고 샀는데 이만큼 와가지고.
0: 요즘에 온라인에서는 조금만 사면 배송비가 비싸고 막 이러니까 묶음으로 많이 팔다 보니까 아, 잘 네. 봐야 돼요 수량이랑.
1: 아 정말 힘드네요.
0: 좋습니다. 이쯤에서 산다라박 씨의 추천곡을 하나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아, 라르캉 시엘의 드라이버 사이를 골라주셨어요.
1: 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페스티벌 같은 경우 네. 되게 그 신나는 밴드 사운드 위에서 달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곡을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딱 이 곡이 네. 아 너무 무대에서 공연하기도 신나고 관객분들도 너무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0: 아 이번 앨범 작업에 실제로 영감을 받은 거예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오 한번 팬분들도 들어보시면은 아 그랬구나 할 수 있겠네요.
1: 네, 네, 네.
0: 들어보시죠. 라르크 앵시엘의 드라이버스 하이.

0: 라르크 앙시엘의 드라이버스 하이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이제 진지 드신 이야기랑 진지한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먼저 진지 드신 이야기.
1: 아, 예. 하,
0: 요즘에 이제 또 이 얘기 너무 많이 하셨을 텐데.
1: 네?
0: 소식좌로 너무 유명하셔서.
1: 아, 네네. 근데 네. 너무 지금 행복해요. 소식좌라는 말이 탄생한 후에 많이 이해를 받고 있어서.
0: 아.
1: 그전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가? 제 음식이 맛이 없나요? 식당에서도 막 서비스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저한테는 제일 긴급 상황이에요. 어떡하지? 이거 못 먹는데 서비스면 먹긴 해야 되는데 했는데 요즘은 이제 사장님들도 많이 못 드시죠? 이러면서 이만큼만 주시거나 네 그런 걸 이해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0: 그 샵에서 뵀었다고 했잖아요.
1: 네.
0: 선생님한테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
1: 네.
0: 여쭤봤어요. 사실
1: 네.
0: 정말 그렇게 소식하시냐.
1: 네.
0: 그 옛날부터
1: 네.
0: 정말 조금 드셨다고.
1: 근데 저도 네. 소식좌라는 말이 없으니까 모르고 그냥 혼자 걱정을 했어요. 어디 나가서 외식하기도 선배님이 밥을 사주시는데
0: 불편한 자리에서
1: 너무 못 먹으니까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너무 왜 안 먹지? 내가 사준 음식이 너무 맛이 없었나?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0: 근데 지금 오히려 편해졌다.
1: 너무 편하죠.
0: 이제 어디를 가도 내가 좋은 먹는 걸 아니까.
1: 네네네.
0: 그러면 저는 이게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 숙취해소제 먹으면 배불러서 술.
1: 네. 왜냐면 제가 술이 약하니까 숙취해소제를 꼭 먹는데 약국 가면 그 세 개씩 팔잖아요. 한 박스, 한 세트로.
0: 그
1: 액체도 있고 뭐 알약도 있고. 아 너무 배불러. 그걸 딱 먹고 나면 밥도 못 먹겠어요.
0: 든든하구나.
1: 그래서 주로 숙취해소제만 먹고 술을 못 마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0: 아이고. 그래도 그러면 조금 먹잖아요.
1: 네.
0: 그래도 끼니 때 되면 배가 조금 고파져요.
1: 배는 고픈데요. 일단 한 입 먹으면 목구멍이 탁 막혀요.
0: 어머.
1: 근데 제가 기분에 또 되게 민감해가지고 기분 좋거나 편하면 좀 먹는데 스케줄 중이거나 걱정이 있거나 뭐 이러면은 입맛이 아예 없어지고요.
0: 뭔가 먹는 즐거움, 미식 이런 것도 없으세요? 그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조금 먹더라도.
1: 너무 있어요. 저는 나름 미식가거든요.
0: 에이.
1: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떡튀순, 치킨, 라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0: 다 칼로리가 센 것들인데.
1: 네, 근데 많이 안 먹어서 제가 살이 안 쪘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첫 무대 앞두고는 그런 것도.

0: 안 넘어가더라고요.
1: 안 돼.
0: 아,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그래 이건 되겠지. 그리고 떡튀순을 시켰는데 한 입 먹고 아, 맛이 없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이건 될 거야.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라면을 끓였는데 한 입 먹고 맛이 없어. 그때 정말 슬펐죠.
1: 아, 그러면 뭔가 술을 드실 때도
0: 네.
1: 주량도 그냥 양 자체가 적은 거죠?
0: 네네 맞아요.
1: 취하는 거랑 상관없이?
0: 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대학로에서 뮤지컬 할 때 이제 배우분들이 말술이잖아요. 그때 조금 이제 술을 배우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또 안 마셔요. 왜냐면 이렇게 주량도 모르고 마셨다가 그 다음날 이제 병원 가서 링거 맞고 빨간 토를 하고 레드와인을 마셨나 봐요. 그래서 약간 그 이후로는 진짜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하지 말자라고. 네.
1: 그냥 안 먹고 안 마시는 걸로.
0: 네. 이 세상엔 안 되는 것도 있다.
1: 라면, 떡튀순 이런 거 좋아하시고.
0: 네. 초딩 입맛이에요.
1: 많이 안 들어가고.
0: 네.
1: 어쩔 수 없구나.
0: 네.
1: 그러면 막 그 디저트나 이런 것도 관심 없으시겠네요.
0: 뭐 단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너무 기분이 안 좋거나 너무 속상할 때는 가끔 초콜릿이 땡기고요.
1: 그러면 배달 음식 어플 많이 안 쓰시고.
0: 그거는 많이 써요. 근데 요즘은 혼자 있을 때는 어차피 시켜도 맛이 없어요. 혼자 먹으면. 그래서 항상 뭐 굶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김숙 언니를 찾아 나서죠.
1: 뭐를?
0: 김숙 언니요.
1: 김숙 언니 뭐예요?
0: 숙 김숙. 아. 대식가를 찾아야 해요.
1: 아니, 나, 저는 뭘 보세요? 그, 너무 갑자기.
0: 네, 아유, 너무 갑자기. 네.
1: 김숙
0: 갑자기
1: 언니.
0: 김숙. 네, 숙 언니는 또 음식을 너무 맛있게 잘 드시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1: 그렇지.
0: 저도 덩달아 잘 먹고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네 연락을 드려놨습니다.
1: 아, 내가 뭔가 집에서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다 할 때는
0: 예,
1: 김숙 언니를.
0: 숙 언니 찾아야 돼요.
1: 에이, 네. 아, 김숙 언니.
0: 네, 그래서 언니가 너 요즘 너무 말랐어. 기대해. 이러면서 이제 또 밥을 먹을 것 같아요. 조만간.
1: 그러면 이제 김숙 언니가
0: 네.
1: 엄마처럼
0: 네네.
1: 먹게 만드는구나.
0: 그렇죠. 그리고 항상 같이 하는 분이 박소연 언니.
1: 아.
0: 예. 그냥 소연 언니는 앉아만 계세요. 커피 몇 모금 마시고. 예.
1: 아, 앉아만 계시는구나.
0: 예, 예.
1: 대단하다. 역대급으로 그 입맛이 안 도는 코너가 되었어요. 원래 최음식 얘기가 쏟아지는데
0: 네.
1: 아 이게 입맛이 안 도네요. 그냥 계속
0: 지금 입맛이 없는 시즌이에요, 제가.
1: 어쩔 수 없이
0: 네.
1: 진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0: 네.
1: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고
0: 네.
1: 필리핀 때부터 2NE1 그리고 지금 솔로 활동까지
0: 네, 네.
1: 하시면서 뭔가 내려놓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소중해진 거, 더 담고 싶은 거
0: 네.
1: 있을 것 같거든요.
0: 너무너무 있어요. 에. 제가 사실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게 있는데 제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뭐 노래라든지 그래서 좀 가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못했죠. 내가 더 잘했을 때 더 늘었을 때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난 거고요.
1: 그렇게 잘하시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0: 그냥 항상 저희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항상 사실 2NE1 때 워낙 이제 음원 냈다 하며 1위를 하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내가 혼자 무언가를 했을 때
0: 네.
1: 2NE1의 어떤 나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그거에
0: 네.
1: 대한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0: 그렇죠. 그리고 예전만큼 사랑을 못 받으면 어쩌지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한데 이제 그런 거를 언젠가부터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언제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뮤직비디오에서도 부족하지만 드럼을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문제점이 이거구나. 표정 신경 써야겠네. 이걸 알고 발전을 할 수 있잖아요. 해봐야 아는데 그동안 안 했기 때문에 발전을 오히려 못했던 거죠. 실전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1: 제가 좀 주제 넘을 수 있지만
0: 네.
1: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0: 네.
1: 대부분의 밴드가 데뷔를 다 그렇게 하거든요.
0: 오!
1: 아이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인디
0: 네.
1: 밴드들은
0: 네, 네, 네.
1: 데뷔를 하고 시작해요.
0: 아~
1: 그러니까 준비 누가 모아서 준비시켜준 게 아니니까
0: 네, 네, 네, 네.
1: 공연을 시작하면 그게 데뷔인 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보고 나서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0: 오, 네, 네, 네.
1: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음악과 지금 하신 말씀이 딱 맞지 않나
0: 그렇구나.
1: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너무 신기하네요.
1: 네.
0: 저도 이제 첫 무대

0: 물론 부족한 점 많았겠지만 하면서 더 발전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었거든요.
1: 아, 어떻게 보면 내려놓은 부분일 수도 있고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더 담아내고 싶은 부분이 되는 얘기네요.
0: 맞아요. 네.
1: 내려놓고 해서 더 발전된 모습을 내 네. 솔로 무대에서 보여주겠다.
0: 네.
1: 아, 기대되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솔로 앨범을 내고 음악 활동 하실 계획인 거죠?
0: 네, 지금 이제 나올 미니 앨범 제1악 앨범 이후에는 원래 하던 또 댄스 팝도 할 거고요. 왜냐하면 또 지금까지 해오던 거고 팬분들이 또 기다리시거든요. 네. 춤추는 제 모습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앨범도 네 준비 중이고요.
1: 하, 좋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0: 네.
1: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이야기 분담.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스파공원배 오늘은 산다라박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3: 네.
2: 이미 많은 스포를 좀 해주시긴 했지만,
3: 네.
2: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3: 제 바람으로는 어디 바닷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제 네 미래가 보이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2: 바닷가에 살고 싶으세요?
3: 네, 이제 툴툴 털고 제가 22년간 열심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는 조금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다에서.
2: 네. 바닷가에서 이렇게 호젓하게 좀 편안하게 산다는 게
3: 네.
2: 어떻게 보면 지금 삶과 정반대잖아요.
3: 네.
2: 그렇다면 나는 원래 그렇게 사는 게 나한테 맞는데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예요? 아니면 솔직히 그렇게 사는 거 어떨지 모르겠다예요?
3: 제가 고향이 부산이고 또 필리핀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항상 바다가 있었어요.
2: 아, 그러셨구나.
3: 네, 저는 그래서 바다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휴양지도 좋아하고 그래서 조금 가서 힐링을 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요즘 절실하죠.
2: 바닷가에서
3: 네.
2: 편안한 삶을 사는 미래까지
3: 네.
2: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3: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또 이렇게 밴드 선배님에게 많은 공부도 네, 많은 조언도 듣고
2: 아유,
3: 배운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2: 저야말로 진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3: 네.
2: 이렇게 대선배님도 계속 레슨을 받고 계속 도전을 하시는 모습이 진짜 진심으로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마지막으로 우리 스포왕 청취자분들과 팬분들께 직접 카메라 보고 인사를 좀
3: 네,
2: 부탁드립니다.
3: 스포왕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다랄링 블랙잭들 오늘 즐거웠고 앞으로도 제가 또 좋은 음악과 무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꼭. 이런 거 밴드스럽지 않나요?
2: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혀 요즘은 밴드들도 더해요.
3: 네. 네.
2: 네. 너무 감사드리고 2부 끝곡도 산다라박 씨 추천곡으로 들을 건데 이 노래 들어야죠. 2NE1의
3: 네.
2: 어글리.
3: 네.
2: 이 노래 들으면서 산다라박 씨는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제가 하나 주셨다면 같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아 고용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아우 좋다. 그래도 이렇게 주말 밤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콧바람 쐬는 것도 좋단 말이지. 힐링은 뭐 별거 있나? 이렇게 편하게 쉬는 게 힐링이지. 누가 혼자 이런 말을 해요? 힐링이 별거 있나? 어, 야, 아 효진이구나 효진아.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이야? 귀가 시간이 이렇게 늦어? 어? 남자친구 만나고 왔어? 아니 뭐야? 으! 남친이랑 휴식하는 방법이 안 맞아서 힘들다고? 아 남친은 너랑 있어도 집에서 편하게 쉬는 걸 좋아하고 너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그러면 데이트하기가 좀 쉽지 않겠네. 잠깐만 효진이 여보야? 왜 우리 집이랑 똑같지? 똑같네. 나도 그러는데 나도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야 그렇구만. 일단 효진아 일로 와봐. 너는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아이스크림 두 개 줄게. 두 개 줄 테니까 밖에서 놀면서 같이 먹고. 아 이게 참 그게 성향이라서 이거는 뭐랄까 서로에 대한 마음이나 어떤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성격 같은 거라서 참 뭐라고 하기가 애매하네. 이걸 잘 한번 좀 상의를 해야겠는데. 예를 들면 지난주에 집에서 쉬었으면 이번 주엔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상의해봐. 알겠지? 운전 조심하고 잘가. 야 융이네 융. 너 승무원이라고 했지? 야 멋있다. 아, 뭐? 아니 뭐야? 부모님이 곧 일본 여행을 가시는데 네가 근무하는 비행편에 같이 타고 가신다고? 부모님이 너의 일터에 오는 게 부끄러운데 잘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 세상에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리는 없고 아마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니면은 그 직원 할인 이런 거 되지 않나?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야 부모님 완전 그 미어캣 모드로 계속 너만 쳐다보고 계시겠다. 아니려나? 오히려 방해 안 되게 이렇게 없는 듯 계시려나? 입장 바꿔서 만약에 내가 융이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슥 보고 안 보는 척 히끔힐끔 볼 듯

세상에 뭐가 부끄러워. 너무 좋지. 자랑스럽고 부모님도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다. 라봐, 만두 줄 테니까 일 끝내고 먹어. 알겠지? 아무튼 비행 잘하고 좋은 추억 잘 만들고 안녕. 야, 김백수, 취업 준비하고 있댔지? 요즘에 어때? 어? 최근에 면접에 떨어졌다고. 세상에, 부모님이 이제 잔소리도 안 하시는데 그게 더 눈치가 보여. 아유, 그럴 수 있지. 아, 나는 백수 시절 없었냐고? 야, 백수야, 뮤지션은 곧 백수와 같아. 지금이야. 글쎄, 소속사에 속해 있으면 백수가 아닌 걸까? 소속사에 속해 있어도 선택적으로 백수를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준비하고 또 뭐랄까, 데뷔하고 나서도 막 이렇게 빌드업하는 기간에는 진짜 장난 아니었지. 백수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분들보다 시간이 더 많고 더 불안하고 그런 시간 많았지. 아, 우리 백수는 이리 와봐. 편의점 상품권 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너의 자리, 너의 있어야 할 곳은 분명히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응원할 테니까 힘내. 화이팅!

스포항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GOD의 스탠드업이었습니다. 아, 오늘 편의점에 오신 분들 먼저 첫 번째 분, 그 남자친구랑 쉬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신 분, 그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여자친구분은 좀 활동적으로 나가서 좀 뭘 해야지 에너지가 나는 분이고, 우리 사연 주신 분의 남자친구분은 좀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한다. 아, 이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집이랑 똑같아서 놀랐는데, 저도 막, 근데 이렇게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고 나가면 막 너무 싫어, 집에 가고 싶어, 그러게 내가 나오지 말자고 했잖아, 뭐 또 이러진 않아요. 아, 몰라, 사람이 다 같을 순 없겠지만 저는 그래놓고 막상 나가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나가기까지가 그 결정과 그 준비 과정 여기까지가 힘들어요. 그럴 바엔 집에서 편안하게 옷도 안 갈아입고 기세 좋은 날엔 세수도 안 하고 TV 재밌는 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네? 요즘에는 방송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본 거 얼마나 많아. 너튜브에 막 OTT에 라디오 틀어놓고 그냥 뒹굴뒹굴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제가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무조건 나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딸들도 알아요, 제가 그걸 좋아하는지. 그래서 아빠 또 뒹굴뒹굴 하자고 하려고 하지. 그게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 아빠는 맨날 집에 있자고 해, 이러기도 하고. 근데 재밌는 건 첫째 딸, 둘째 딸 둘 다 밥은 집에서 먹는 걸 애들도 좋아해요. 밖에서 먹는 걸 그렇게 또 안 좋아해. 우리 어릴 때는 외식이 무조건 짱이었잖아요. 근데 외식은 그냥 되게 나이 많은 저처럼 밖에서 먹는 거 몰라, 난 집에서 먹는 게 더 좋은데 뭐 이래요. 근데 노는 건 무조건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격 같은 거라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 두 번째 분은 승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근무하는 그 비행편에 부모님이 승객으로 탑승하게 됐다. 그 만약에 딱 타셨는데 제가 제일 민망한 거, 제가 민망한 게 아니라 서로 좀 민망한 느낌인 거, 그 비상구석에 앉으면, 앉아보셨어요? 그 비상구석에 앉으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그 승무원분도 앉아야 되니까 마주보고 앉아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그 거기 앉으면 민망할 일이 없잖아. 집에서도 마주보고 앉아있을 텐데 뭐. 거기서 이제 서로 근데 이렇게 막 아는 척하면 안 되나? 다른 분들이 보기에 막 엄마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안 되려. 엄마 아니 그게 아니고 벨트 매 아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궁금하네. 그런 규정이 있지 않을까요? 막 가족이라고 막 아는 척하고 친구라고 야 앉아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저리가 일하는 거 안 보여 꺼져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음료수 싫어 막 이렇게 안 되겠죠 아마? 아, 궁금하네. 근데 어쨌거나 우리 사연 주신 분이 부모님께 일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그쵸, 민망할 수도 있고 자랑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도 저희 어머니가 방송 녹화에도 옛날에 오신 적 있어요. 제 기억에는 스케치북 시절에 그 음악 프로그램 거기 녹화에 예전에 오신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공연장에 콘서트 때는 종종 찾아오시고 공연 보는 거 좋아하세요. 근데 항상 어머니 특 끝나고 뭐라 함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눈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몸에 힘을 좀 주라고. 넌 너무 걔가 기운이 없다고. 움직일 때 좀 팍팍 움직이라고. 그리고 너는 춤을 더 많이 췄으면 좋겠다고. 신나는 노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뭐라함. 또 마지막 분이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 저한테 이렇게 백수 생활, 그러니까 이제 그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처럼 준비 기간 약간 이런 걸 물어보신 게 아닐까 싶은데 당연히 엄청 길었고 이제 근데 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절이 되게 낭만이 많이 있었던 시절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작업실에 그 돈도 아낄 겸 운동도 할 겸 자전거 타고 근데 거의 아무리 빠르게 페달을 밟아도 팍 가도 30분 안에 절대 못 오는 거리였거든요. 거의 막 40분, 50분. 천천히 가면 진짜 50분도 걸리는 정도의 그런 거리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확 가가지고 자전거 세워두고 막 밤새도록 콜라 마셔가며 막 그 작업하다가 새벽에 이제 뭐 한 12시, 1시, 2시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면 한강에 막 벌레가 막 입에 막 들어와. 이렇게 때는 알이 있는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막 벌레가 안경 팍 붙어가지고 집에 가면 막 안경 아래 벌레 붙어있는 거예요. 막 그랬던 기억.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소란 첫 번째 EP에 이렇게 행복해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그때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퇴근할 때 그 감성을 담아서 만든 노래도 있거든요. 에, 아무튼 저와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편의점 간식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이어서 인터넷 SNS 등 여기저기에서 스포왕을 검색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는 서치형 공유비 시간인데요. 닉네임 도담님이 라디오 개편된다고 얘기하길래 검색해봤더니 우와 스포왕 이틀로 늘어났다. 스포왕 제작진과 영배님 축하 축하 축. 크, 야 이거를 저희보다 빠르게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빠르게 그 기사가 나고 또 기사를 이미 많이 봐주셨더라고요. 저희가 이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개편을 맞아가지고 7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죠. 스포왕이 토요일과 일요일 주 이틀 MBC FM4U와 여러분의 주말밤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이야 야호. 그 전에 전무후무한 라디오 방송이죠. 그 성장형 성장캐 라디오 1시간으로 시작해서 2시간이 되었다가 하루를 더 추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그 보습학원 라디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월수금반 화목토반 라디오 이러다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이 기세면 되겠어요. 아이 이거 내가 월수금하면 화목토 하는 사람 미리 섭외해놔야겠어. 야 어쨌거나 하루가 더 늘어나게 돼서 저도 아주 기쁘고 주말 동안 함께 하게 됐다는 게 아주 또 더 특별한 느낌인데요. 일요일 밤에 늘 하던 것을 토요일에 합니다. 토요일은 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고 싶은 뮤지션들 초대해서 만나볼 거고요. 일요일은 새로운 게 이제 생겨난 거죠. 스포왕 차트. 스포왕 차트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건데요. 저도 지금 이름 처음 들었거든요. 야, 선생님들 생각 많이 하고 지은 거 맞죠? 아니, 내가 차트를 할 거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스포왕 차트? 이거 그냥 커피 마시면서 한 5분 고민한 제목인데 이거 느낌이 어쨌거나 스포왕 차트라는 이름으로 쉽게 말해서 음원 차트에 있는 좋은 노래들 뭐야 그럼 스포도 안 해? 차트에 있는 좋은 노래들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사랑받고 있는 노래들을 좀 함께 듣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토요일은 북적북적 얘기 나누고 일요일은 편하게

음악 듣고 이렇게 갈 테니까 다음 주부터 또 주말 동안 함께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주말이 이제 우리가 먹었으니까 위켄드 노래를 듣자 이거죠. 야 이게 이렇게 되네. 위켄드의 노래입니다. Out of Time.

위켄드의 Out of Time 듣고 왔습니다. 아, 다음 주부터 토, 일 스포왕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현희님, 스포왕은 실내 온도가 몇 도 되면 에어컨 틀어요? 저 저번에 31도에도 에어컨 안 틀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진짜? 현희! 어, 현희! 현희님, 대단한데? 31도까지 참았다고? 너무 더워고 싶어! 이거 모르세요? 허니, 김장훈 선배님의 허니. 네, 이분이 현이셔서 제가 현이 부르는 거. 아, 몰라 이거? 현이! 어, 현이! 너무 보고 싶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기가 갑자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아, 이게 원래 저 어렸을 때 진짜, 아, 이거 진짜 제가 괜히 꺼들어거리는 게 아니고, 저 진짜 예전부터 김장훈 선배님 모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트렌디, 많은 분이 하셔서 제 특수성이 좀 사라져서 그게 좀 아쉬워요. 진짜 옛날부터, 나 진짜 초기 멤버야. 김장훈 성대모사. 초창기 성대모사 했었는데, 아, 이게 데뷔하고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하셔가지고 저만의 것이 아니게 돼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이! 에어컨을 저는 좀 됐어요. 그 제가 이사한 작업실이 채광이 좋거든요. 채광이 좋다는 것,

오우, 온실이야, 온실. 그래서 아주 초여름부터 사실 틀고 있었어요. 몇 도에 틀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진작부터 틀었기 때문에. 30일도 대단한데. 4508님. 처음부터 남자친구와 생일을 보냈는데 가족들, 친구들과 보내는 거랑은 또 다르게 너무 좋았어요. 남친이랑 생일 보냈다고 자랑하려고 문자 보냈구나. 좋겠다. 근데 저는 이제 또 아빠잖아요. 서운해요. 가족들 먼저 생각해라. 가족들도 좀 챙겨줘. 이제부터 남친이랑만 보내려고 하죠. 가족들이랑도 다음에 꼭 보내주세요. 내 생각해서라도 좀 나중에 딱 생일 됐을 때 아! 맞다. 스포왕이 가족들도 한번 생각하랬지? 꼭 한번 그래주세요. 아시겠죠? 5966번님. 월급 받으면 백화점 화장품 코너 가서 립스틱 몇 개 지르려고요. 저는 립스틱 사면 스트레스 풀리더라고요. 희한하죠? 그래. 그 제가 면세점에 가면 이런 거 저런 거 괜히 뭐 사고 싶잖아요. 그럴 때 아내 선물로 립스틱을 몇 번 도전해봤거든요. 와 진짜 어렵더만. 그게 그거 막 내 감으로 골라서 선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그냥 딱 집어주든지 해야 되는 거더만. 그래서 그 고르는 맛 있을 것 같아요. 희한하다기보단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스트레스 푸시길 바라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아, 이 노래 나올 때가 됐구만. 여름아 부탁해 인디고.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3: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여름 노래 들으니까 저도 여름 노래 갑자기 또 듣고 싶어져가지고 이 노래 골랐습니다.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오래오래 기억하고 좋아하는 댄스곡은 약간의 슬픔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소녀시대의 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가 슬퍼? 이렇게 공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약간의 그 아련함 같은 슬픔 있지 않아요? 삐비리빙 이러면 딱 처음에 그 SES의 I'm Your Girl 그것도 약간 슬퍼요. 아 이거 또 나만의 포인트 아닌가 모르겠어. 뭔 소리임 이럴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 근데 이 냉면도 좀 그래요. 약간 슬퍼. 차가워 너무나 이렇게 이러면서 싹 그 슬픔 약간의 묻어있는 슬픔 때문에 더 아련하게 기억이 나는 그런 느낌의 댄스곡 한번 들어보시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냉면 듣고 올게요.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4894님입니다.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요. 소개팅 남한테 연락 한번 해보려고요. 아, 사실 저 며칠 전에 소개팅 했는데 애프터 신청을 못 받았어요. 유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잘생겨서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락해보고 싶어요. 물론 거절당할 것 같지만. 아, 이분이 글을 되게 후킹하게 쓰시네. 앞에 딱 저 할 거예요. 소개팅 남한테 연락할 거예요. 그리고 잘 됐나 했는데 알고 보니 애프터를 못 받았는데 마음에 들어서 연락한다는, 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4894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요. 천년의 이상형 앞에선 브레이크도 없이 직진! 지금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소개팅 남에게 애프터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을 위한 플리였습니다. 리센의 러브 어택, 하츠 투 하츠의 루드, 뉴진스의 슈퍼 내추럴 이렇게 세 곡 들으셨어요. 사연 주신 4894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애프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와. 근데 내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해보려고 한다. 근데 이 정도 연락이 없었으면 내가 해도 답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요거를 잘 몰라가지고.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안 왔어요, 연락이. 근데 내가 먼저 연락을 한다면 그래도 그걸 기점으로 잘 될 확률도 있다? 있다? 없다? 아, 이게 갈리네. 아, 저는 없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봐요. 이게 아예 연락이 없었으면 요즘 소개팅 추세, 제가 느끼는 어떤 트렌드로는 그게 신호라고 봐. 그 아니다라는 어떤 무언의 제스처. 이게 연락을 주고 받아도 몇 마디 그냥 예의상 그 이렇게 소멸해가는 연락이고 확산되는 연락이 있잖아요. 근데 연락을 주고받더라도 소멸해가는 과정으로 내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연락조차 없다면 이 정도면 거절의 신호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연락을 해보지 마세요는 아니지만 저한테 묻는다면 그렇긴 하지만 이제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남자분이 진짜 거절의 마음이었다가도 연락을 해보니 우리 사연 주신 분의 매력이 막 터져가지고 잘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두 개 다 들어요. 거절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해봤을 때 의외로 뭔가가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저의 소개팅 썰을 들려드려야 하는데 제가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소개팅을 태어나서. 그래서 맨날 그 얘기만 해가지고 여러분이 지겹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같경 했고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노래방까지 가가지고 매력 어필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제가 강을 건너버렸어요. 아직 친구랑, 저를 주선해준 친구랑 사실은 같이 있었는데 헤어진 척하고 연락을 해봐라 어땠냐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됐는데 제가 옆에서 그래서 조마조마 두근두근 어땠대? 별로였다라는 말을 별로였다는 말을 옆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이지만 바로는 아니었어요. 꽤 시간이 흐른 뒤 저를 소개해준 그 친구랑 그날 저를 소개받으러 나온 그분이랑 둘이 만났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보다 주선자가 더 마음에 들었. 소개팅 사연 한 두 달 정도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도 말하기 지겨우니까.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만 보내, 소개팅 사연. 이 얘기하면 나도 맨날 이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다음 주에 뭐 하실 건지 스포왕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이렇게 선곡도 해드리고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윤종신 그리고 조지가 함께한 우리 이제 연인인가요?

윤종신 그리고 조지가 함께한 우리 이제 연인인가요? 듣고 오셨습니다. 세미님이 2026년이 200일도 안 남았다고? 우와 나 지금 진짜 그랬는데 1년이 365일이잖아요. 많이 남은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200일 그 누구 사귀었다 뭐 200일 됐다 하면 되게 짧은 것 같기도 한데 1년으로 치면 절반이 넘는 날이군요.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좀 있으면 캐롤 듣고 해피 뉴 이어 하겠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러게요. 진짜 이제 7월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와 어떡하면 좋아. 이야 7월 근데 한여름의 기준은 8월이잖아요. 8월이 제일 덥잖아요. 그죠? 아직 봄이네. 대충 좋게 생각해. 1094번님. 주전부리 좋아하세요? 저는 너무 좋아해서 집에 과자가 쌓여있는데 이 시간에 자꾸 먹어서 큰일 났어요. 저도 좋아하는 편인데 막 그렇다고 막 쌓아놓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약간 변곡점이 생긴 게 마트도 배달되기 시작하면서 제로콜라 같은 거 아니면 커피 같은 거 물 같은 거 작업실에 이렇게 주문을 할 때 그 배달 최소 금액 아니면 무료 배달 금액이 좀 모자라니까 자꾸 과자를 좀 더 사게 돼. 그럼 사잖아요? 그러면 쌓여 있잖아. 그러면 그렇게까지 간절하지 않은데 자꾸 먹어요. 감자 과자나 뭐 뻥 튀기 과자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좀 줄여야 되는데 자꾸 먹어요. 제로 콜라도 너무 많이 먹고. 하, 좀 1094님 사연 주신 게 저랑 같이 조금만 줄이죠. 건강할 수 있는 선까지만. 자 이렇게 오늘도 스포한 공연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말에 찾아온다는 좋은 소식 오늘 전해드렸으니까 또 다음 주는 잊지 말고 토요일에 초대석과 함께 만나보시죠. 어이구 또 개편한다고 또 엄청난 분이 나오시네. 끝곡으로 다음 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승윤의 폭죽타임 혼자 있고 싶구나.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0: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워 스페셜. 바즈 루어만 감독이 연출한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인 콘서트.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전 라스베이거스 공연 영상이 7월 1일에 개봉을 하죠. 사운드 트랙도 너무 좋아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그 음반 전곡 듣기를 해보겠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엘비스 프레슬리 사운드 트랙.

0: 캔자스의 광산, 그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59시간 분량의 미공개 영상, 대부분은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하던 시절의 영상들이었고요. 별도로 또 발굴해낸 오디오 테이프들과 함께 그 영상을 싱크로를 맞춰서 그 당시의 콘서트를 되살렸어요. 라스베이거스의 공연들은 뭐 그냥 전설처럼만 전해져 오고 띄엄띄엄 몇몇 장면만 남아 있고, 영화 엘비스에서 이제 오스틴 버틀러가 그 순간들을 재현하긴 했지만 우리가 직접 엘비스 프레슬리의 공연을 제대로 본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작품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라스베이거스 그 공연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리마스터링도 제대로 해서 사운드 너무 좋고 영상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냥 영상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바주로만 감독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전 음성을 마치 그 나레이션처럼 장면 곳곳에 또 적절하게 그 사용하고 있어서, 한편에 되게 멋진 공연 영상이면서 셀프 인물 다큐멘터리 같은, 네, 그런 느낌까지 들어있는 영화예요. 상영관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러 찾아가서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바주러만 감독 덕분에 엘비스 프레슬리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좀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그냥 예전에 좀 유명하셨던 분?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뭐 유명했던 아이콘 정도로 생각했지, 이렇게 그때의 그 열기를 그대로 제가 간접 체험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 내가 그 시절에 살았어도 저렇게 열광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영화 엘비스에서도 하고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에서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이콘으로 남겨두지 않고 현재의 아이돌로 소환한, 다시 되살린 바주로만 감독의 팬심이 완성해낸 두 편, 영화 엘비스에 이어서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를 반가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매직아워 스페셜. 오늘 그 남아있는 사운드 트랙 분량이 한 30분 정도 분량이라 다 들려드리고 나면 조금 시간이 남죠. 그때는 영화 엘비스 사운드 트랙 디럭스 에디션에 실려있는 또 색다른 뭐 메쉬업 아니면 또 색다른 리믹스 버전들 몇개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엘비스 프레슬리와 함께 주말 밤을 보내볼까요?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봐.

엘비스 프레슬리의 A Big Hunk of Love 에픽 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인 콘서트 사운드 트랙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바주러만 감독이 영화 엘비스를 만들 때 오래된 그 영상 자료들을 찾아냈죠.

0: 착착착 엉덩이에 착 착착착 착착착 안착 팬티착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1: 따

0: 에어셀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영화 엘비스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나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공연에서 언체인드 멜로디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그 실제 영상이 에필로그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의 느낌이 약간 좀 되살아나는 트랙이었어요. Bridge of Troubled Water.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인 콘서트에 또이 노래를 열창하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실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 사운드 트랙에는 제이미슨 쇼라는 이름이 자주 보일 거예요.

이 영화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에 음악 그 프로듀싱을 총괄한 사람이에요. 사운드 트랙에도 이분이 새롭게 매만진 새로운 리믹스 버전의 엘비스 프레슬리 곡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한 곡, 인더게토, 영화 엘비스 사운드 트랙에도 있는데 그때와는 또 조금 다른 느낌의 리믹스입니다. 인더게토, 제이미슨 쇼 리믹스로 시작해서 Walk a Mile in My Shoes,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상징하는 곡이죠. Suspicious Minds 라이브 버전까지 세곡 이어 듣겠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제이미슨 쇼 리믹스 버전으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In the Ghetto, 그리고 Walk a Mile in My Shoes, 그리고 Suspicious Minds까지. 이 Suspicious Minds 공연하는 게 사실 클라이맥스죠. 핵심입니다. 라스베이거스 공연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이 제일 절정이에요. 이 사운드 트랙은 대부분 영화의 그 순서대로, 영화의 흐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후반부에 와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다섯 개의 트랙으로 영화가 마무리되는 거죠. Bring the Curtain Down, Epic Outro, 그리고 Can't Help Falling in Love, Epic 버전, 그리고 아메리칸 데이비드. 이거는 보노가 쓴 시 있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바치는 시 아메리칸 데이비드를 엘리엇 휠러의 버전으로 또 트랙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역시 제이미슨 쇼 리믹스로 체인지 오브 리얼리티라는 곡이 이어질 거예요. 엣지 오브 리얼리티라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이 있죠. 그걸 조금 더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체인지 오브 리얼리티, Do You Miss Me. 이 Do You Miss Me는 론섬 투나에서 나오는 그 가사를 하나 샘플링해서 영화의 이 트랙에 쓰고 있어요. 노래 너무 좋아요. 체인지 오브 리얼리티, Do You Miss Me.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Suspicious Minds를 피나우 리믹스 버전으로 또 새롭게 해석한 Don't Fly Away. 이어질 겁니다. 자, 이제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인 콘서트가 서서히 막을 내리는 순간 사운드 트랙에 담겨있는 이 마지막 다섯 개의 트랙으로 그 느낌을 귀로 한번 느껴보시죠. So hush.

매직아웃 스페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 7월 첫째 날 7월 1일에 극장 개봉하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 전곡 듣기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다섯 개의 트랙이었죠. Bring the Curtain Down, 그리고 Can't Help Falling in Love, 그리고 Bono, 그리고 Elliot Wheeler. 이 Elliot Wheeler는 제이미슨 쇼와 함께 바주로만 감독과 계속 같이 작업하는 음악 프로듀서예요. 바주로만 감독이 워낙에 음악을 많이 쓰고 잘 쓰잖아요. 그 핵심 스태프가 바로 제이미슨 쇼 그리고 엘리엇 휠러거든요. 그 엘리엇 휠러의 음악과 보노의 씨가 함께한 아메리칸 데이비드가 세 번째 트랙이었고요. 이어서 Change of Reality, 엘비스 프레슬리의 Edge of Reality의 리믹스 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Don't Fly Away, P-Now 리믹스 버전, 엘비스 프레슬리의 Suspicious Minds를 새롭게 리믹스한 음원까지 듣고 왔습니다. 엘비스 그 영화 사운드 트랙도 그렇고요. 이 에픽 사운드 트랙도 그렇고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실제로 부른 노래를 리마스터링해서 또 다양한 라이브 음원을 제공하는 것도 훌륭한 점이었지만 동시에 지금 느낌으로 엘비스 프레슬리를 재해석한 새로운 음원들이 많은 것도 재밌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즈로만 감독이 워낙에 그런 작업을 잘하잖아요. 위대한 개츠비에서도 올드팝을 지금의 어떤 일렉트로닉 뮤직으로 새롭게 리믹스해서 사운드 트랙에 많이 썼고요. 물랑루즈도 기존에 있던 유명한 팝, 락 이런 음악들을 그 뮤지컬에 맞게 그 시대의 노래처럼 이렇게 또 편곡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런 편곡, 커버, 뭐 리믹스, 매쉬업 이런 작업들을 선호하는 감독이다 보니 엘비스 프레슬리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새롭게 가공한 음원들을 많이 사운드 트랙에 넣었어요. 그게 아마 지금의 관객들에게 엘비스 프레슬리가 옛날 사람이라고 아니거든 이라고 강하게 어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 엘비스 영화의 그 디럭스 에디션 버전이 나중에 사운드 트랙이 따로 이제 발매가 되었는데 그 앨범에 또 재밌는 리믹스들이 더 들어있거든요. 먼저 Summer Kisses in My Body, 이게 Summer Kisses라는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와 I Got a Feeling in My Body를 매시업한 버전, 이 버전으로 시작해서 바로 그 I Got a Feeling in My Body를 또 스튜어트 프라이스가 함께 또 리믹스한 버전을 두 번째로 이어드리고, 세 번째가 재밌는데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톡식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비바 라스베가스를 제이미슨 쇼가 리믹스를 했습니다. 요거 재밌습니다. 요게 세 번째 트랙. 그리고 네 번째는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에브리바디와 엘비스 프레슬리의 보사노바 베이브를 또 매시업하고 또 리믹스했어요. 백스트리트 보사노바라는 곡. 요거 재밌거든요. 자, 엘비스 프레슬리가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의 후배 뮤지션을 만나면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우리의 상상이 이렇게 실현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개의 트랙 이어 듣겠습니다.

0: You're a good audience,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very much.
1: 만약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어서 후배 뮤지션과 콜라보를 했다면 어땠을까에 대한 상상이었죠. 백스트리트 보사노바, 그 전에는 톡식 라스베가스, 그 전에는 I got a feeling in my body, 그 전에는 Summer Kisses in my body, 네 개의 트랙이었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 에픽 엘비스 프레슬리 콘서트 사운드 트랙 전곡 듣기, 그리고 영화 엘비스 디럭스 에디션의 재밌는 리믹스 몇 곡 이렇게 쭉 들어봤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와 함께한 주말 마음에 드셨나요? 마지막 곡은요, 화이트 스트라이프스의 잭 화이트와 엘비스 프레슬리가 만약에 콜라보를 했다면 이 느낌이었겠죠? 파워 오브 마이 러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

0: 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점잖아지겠지 혼자 내렸던 그 모든 결론이 마치 먼지처럼

껍데기 미쳐리버리 비춰지기 원하지가 난잘 부적없는지 더큰과 시옥이 불러오는 경쟁 심안에서 헤엄쳐 저거 부딪혀온 본질이 뭔지도 기억도 잘라나도 중요해져버린 컴피티션 TV 화면상에 비춰져 많아지고 개수보다 중요한 거 팔로워가 몇 K고 또 몇 M인지 혹은 SNS에서 눌려지는 무의미한 엄지가 제 경쟁이

거짓말은 나를 덮쳐 난 이제 무서워 거짓말을 한 자신이 나도 나를 설득하고 있어 껍데기는 갈밍만 않고 나 자신이 순수해지기를 바라고 있어 나 자신이 순수해지기를 바라고 있어 이젠 지워버리기를 노력한 밤 지새우고 있지 불안 떨며 꿈을 잃어버릴까봐 벌벌 떨 날들의 나의 노력들을 무시하며 자버릴까봐

모를 수밖에 부딪혀보기 전까진 철이 없었던 게 득이 될지 몰랐지 시작은 반지하 좀 올라오니 아스팔트 바닥 위였던 걸 나는 기억하지 날 둘러쌌던 어른들은 나에게 그저 모든 게 한때일 뿐이라고 말했지 그들이 잠을 잘 때 내가 깨어있던 시간을 허송 세월이라고

목소리가 닿길 바래. Yeah. 누구나 떨리지 처음엔 맞닥뜨린 적 없기에 확신을 못해.

가락질 받죠 나도 희망차고 싶죠 숨을 건네주고 싶죠 그래요 그때도 카메라 뒤로 본 적 있나요 그때도 남을 위해 감정을 숨긴 적 있나요 그때도 카메라 뒤로 본 적 있나요

사랑 몇 번 가득하면 그 사람이 너보다 아래가 되니까 부럽다 하는 애인과 밥 먹을 때 옆 테이블 귓속말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부럽다 온갖 욕을 해도 랜선 밖에서 널 마주쳐도 난 아무것도 모를 테니까 부럽다 연습할도 내 꼴랐던데 난 것도 모르고 웃으면서만 살 테니까 이것도 배부른 놈 복통 호소할 자격 없대 나의 고통 티내는 건 애야 어린 티 좀 내지 마라 난 너보다 더 했다 말하는 그대는 참된 어른이신지 아니면 간섭이 취미인 부류 속에 속하는지 이런 생각하는 것도 있지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my family is very little.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3: 하이엠 솔루텍
1: 1544-8777.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스에서 또 지하철에서 연예 뉴스 검색하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새로운 정보가 담긴 유용한 기사들도 많지만 제목만 보고 클릭했다가 아 속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참 많잖아요. 속을 걸 알면서도 계속 클릭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뇌는 아는 것과 알고 싶은 것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낚시성 기사가 그 공백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혹시 오늘 아침에도 그 공백을 메우느라 자극적인 기사들 열심히 클릭하셨나요? 지금부터는 그런 자극에서 잠시 멀어져서 마음의 공백, 음악적 공백 같이 채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29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시스타의 Shake It이었어요. 아, 이런 기사들 정말 많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클릭을 안 하게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 어쩔 수 없이 우린 다 낚는 거죠. 이게 그 기사 언론사에서도 조회수나 클릭수 때문에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처음에는 허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화까지 나더라고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을까요?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기사들 뿐만 아니고 SNS에서 왜 영상 짧게 1분짜리로 쇼츠들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영상들에서도 이런 낚시성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아, 점점점 더 수법들이 교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보민님께서요. 요즘 복숭아 수확철이라 바빠서 일찍 나왔더니 이 방송을 듣게 되네요. 반가워요. 우리 앞으로 계속 만나요. 여기는 남원이랍니다. 아, 여름 복숭아 너무 좋죠. 아, 근데 이제 한낮에는 일하기 정말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특히 농사 지으시는 분들, 뙤약볕 아래에서 있어야 하는 분들, 하우스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 항상 물 많이 챙겨 드시고요. 잠깐 또 한창 더울 때는 피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찍 나오셨다니 참 잘하셨어요.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월요일은 반짝 뉴스 있는 날이죠. 강다한 아나운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유용한 뉴스들 속속 골라서 가져올 예정이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5천만 붉은 악마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저 소년제와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시작되니까
0: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위!

0: 이렇게 안전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오정민님, 안녕하세요 영디. 저 30대 초반에 드디어 정규직 직장을 얻었어요. 잘 적응하고 싶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출근합니다. 잘 할 수 있다고, 문제없다고 제 자신에게 외쳐봅니다. 아유, 정민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 요즘 그렇게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소중한 정규직 직장인 만큼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정말 잘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심 잃지 마시고요. 오늘 출근 잘하고 오세요. 2991번님, 3분 거리에 사는 손녀를 돌보기 위해 매일 이 시간에 달려갑니다. 영디가 저희 손녀에게 밥 잘 먹으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유, 손녀랑 가까이 사시네요. 그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아기가 밥을 잘 안 먹으나요? 아우, 어릴 때 밥 안 먹으면은 저희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애기야, 할머니 할아버지 속 썩이지 말고 밥 맛있게 많이 먹으렴. 0107번님, 저는 농촌에 사는 농촌 며느리입니다.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라오스에서 오신 노동자인데 영디가 방송하는 시간이 딱 제가 그분들과 함께 일터로 출발하는 시간이랍니다.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같이 출퇴근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 너무 좋죠. 출퇴근이 또 가끔 심심할 때가 있거든요. 도란도란 수다 떠시면서 또 그렇게 아침 일할 준비하면서 잘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한낮이 너무 더우니까요. 물 많이 드시고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3257번님, 지금 진주에서 창원으로 물류배송 관련 일을 하러 갑니다. 조심히 일하고 다치지 않는 게 제 목표네요. 신청곡 가능할까요? 마마무의 포플라워스 신청합니다. 아, 물류배송이면 운송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아침에 해가 일찍 뜨고 또 저녁에도 늦게 지니까 덜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그럼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마마무의 포플라워즈입니다.

마마무의 포플라워스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최숙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요즘 해가 일찍 떠서 새아침이 하는 시간에도 대낮처럼 밝아서 좋네요. 근데 여름에 일하려니 피로가 겹친 건지 다리는 돌덩이처럼 무겁네요. 이런 제 심정을 담은 곡 하현우의 돌덩이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여름이 또 이런 불편함이 있죠.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져서 좋기는 한데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이 드실 것 같아요. 다행히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서 좀 시원한 하긴 하던데 그래도 피로가 겹치셨다니 하루쯤은 푹 쉬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오정민님, 2991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김혜정님, 야 영디 진짜 오랜만이에요. 거의 6개월 만에 온 것 같은데요.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영디랑 같이 했는데 장기 입원으로 듣질 못했네요. 지금은 건강이 좋고요. 일찍 깨서 러닝 중에 영디 생각나서 왔습니다. 아유 회장님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셨길래 6개월 동안이나 입원을 하신 건 설마 아니겠죠. 오,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나 힘들고 또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쾌차를 하셨다니 너무나 다행이고요. 앞으로 건강관리 꼭 잘해주시고 러닝도 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자주 만날 수 있는 거죠? 행복한 아침 보내세요. 1415번님은요. 곧 면접이 있어서 정장을 사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이전 회사에 다닐 때 입던 것이 있기는 한데 취업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마음고생을 한 탓인지 살이 빠져서 다시 장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돈 걱정하지 말고 좋은 걸로 사입으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리네요. 다시 힘내서 어머니께 좋은 결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그러게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살이 빠져서 정장이 안 맞을 정도면은 진짜 몸무게가 많이 빠진 거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냥 옷을 그냥 입을 수 있을 텐데.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그 마음가짐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행운이 깃든 새 정장 마련하시면은 또 행복한 결과, 좋은 결과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또 기쁜 날이 올 거예요. 2501번님 새싹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12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지 1년 4개월 차가 된 신혼부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만난 지 14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늘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신청곡은 10cm의 봄 투 러브입니다. 와 연애만 12년을 한 건 어떤 느낌인가요? 거의 그 정도면 가족과 같은 관계가 아닐까요? 오, 근데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해도 느낌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 연애를 오래 했더라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념일 축하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곡 바로 같이 들어볼게요. 10cm의 봄 투 러브 함께하겠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지난주 한 발 물러나는 듯 했던 폭염이 다시 바싹 다가왔습니다. 당분간 한낮 기온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덥겠는데요. 오늘도 서울은 33도, 대전과 광주 32도, 대구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 기온은 더 높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늘은 맑고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 오후에 갑작스런 소나기 쏟아지는 곳은 많습니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사이가 내리겠고 특히 수도권과 강원에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소나기 지나는 곳은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 동반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내일도 내륙에는 소나기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잊지 말고 알고 가셔야죠.
1: 오늘의 트렌드와 이슈
0: 새 아침 반짝 뉴스. 반짝 뉴스 전해줄 강다한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강다한입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오프닝에서 인간에 대한 아는 것과 알고 싶은 것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나운서 요즘 관심이 좀 있는 게 있나요?
1: 저는 딱 두 가지 있어요. 일단 AI 안경 진짜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0: 이런 거에 관심 있어요?
1: 네.
0: 정말 의외네요. 아, 약간 얼리 어답터 이런
1: 거인가요? 저 완전, 완전 아, 모든 걸 일단 처음에 다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그래서 그거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0: 얼마인지 알아요?
1: 기사로는 지금 많이 가격이 떨어져서 40몇만 원대까지로.
0: 비싼데요?
1: 근데 원래는 뭐 한 80 얼마, 그리고 처음에는 100 얼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40 얼마짜리 그 다음 한 30 얼마 정도 됐을 때 구매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쓸 것 같진 않은데요.
1: 저희 엄마인 줄 알았어요.
0: 호기심 충족인 걸로.
1: 엄마. 먼저 그 해보고 써보는 거에 희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그리고 또 요즘은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이사를 해서 같이 살 수도 있어가지고 집 좀 알아보면서.
0: 네. 정신 없겠네요. 그럼
1: 임장 조금 다니면서. 뭐 동네 추천해주실 수 있는. 또 서울러잖아요.
0: 없네요. 근데 같이 다시 사는 거 괜찮으세요?
1: 아, 그런 또 우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아,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 라디오 부모님이 듣고 계실 수 있으니까.
0: 장점이 분명히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1: 좋아요, 엄마 저는. 네.
0: 행복한 라이프.
1: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0: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음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반짝 뉴스 시작해볼게요.
1: 네, 첫 번째 뉴스 이겁니다. 서울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주목! 아, 매일 출퇴근길 서울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자주 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에서 이번에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했는데요.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을 타실 때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휠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물론이고요. 용량이 160와트시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도 들고 탈 수 없게 됩니다. 단 전동 휠체어처럼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0: 저는 이런 쪽에 약해서 160와트시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1: 160와트시를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개인 전자기기 수준을 넘어서는 대용량 산업용 배터리를 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 휠 이런 이동수단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캠핑 갔을 때 있잖아요.
0: 네.
1: 야외에서 가전제품을 돌리기 위해서 쓰는 휴대용 발전기 형태 배터리, 그리고 방수용 카메라나 대형 방제 드론에 쓰이는 고용량 배터리, 이런 것들이 160와트시를 초과하는 대표적인 기기들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여기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들고 타셔도 상관없습니다.
0: 네, 그건 다행이네요. 근데 왜 이렇게 대용량 리튬 배터리 반입을 제한하게 된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1: 최근에 지하철 내에서 리튬 배터리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게 큰 이유로 작용을 했는데요. 리튬 배터리 화재가 왜 위험한가 했더니 이게 일반적인 화재와 는 다르게 순식간에 온도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화하는 게 아주 어렵고요. 불이 꺼진 뒤에도 다시 불이 붙을 위험이 크다고 해요. 만약 사방이 막혀있고 사람이 꽉 찬 지하철 안에서 이런 열폭주가 일어난다면 정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0: 네.
1: 이번 반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는 배터리 용량과 반입 제한 품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0: 좋겠습니다.
1: 네, 이유를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해가 가긴 하네요. 네, 대형 화재 정말 일어나면 안 되겠죠.
0: 그쵸.
1: 서로 조심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곡 듣고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스텔라장의 환승입니다. 함께 하시죠.
2: 환승입니다.

0: 방금 들으신 곡 스텔라장의 환승입니다. 였습니다. 반장 뉴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다음 뉴스는 이겁니다. 내가 가입한 구독 서비스 뭐가 있더라? 영디 가입한 구독 서비스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0: 아, 일단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두세 가지 정도? 많진 않아요, 저는.
1: 오, 그래요?
0: 네.
1: 다 OTT.
0: OTT죠.
1: 아, 저는 여기에 정수기.
0: 아, 그런 것들도?
1: 그런 렌탈 요런 것들.
0: 아, 그런 것도 포함이죠.
1: 요즘은 가전제품 렌탈 구독 서비스도 엄청 많고요. OTT는 뭐 기본이고요.
0: 그쵸.
1: 많은 분들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하나씩 가입할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카드 명세서 쫙 보면 한

0: 한꺼번에 모여 있을 때 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었다고 하면서 놀라신 경험 저뿐만 아니라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1: 그럼요. 그럼요.
0: 내가 지금 무슨 서비스를 이용 중인지 한눈에 보기도 사실 어렵고 막상 해지하려고 하면 이 탈퇴 버튼 어디 있는지 얼마나 찾기 힘들어요. 난감하셨던 경우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복잡한 구독 서비스 물론이고요. 문화나 레저 생활까지 소비자의 권리가 훨씬 더 단단하게 보호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에 따르면요. 올해 9월부터 내가 가입한 모든 구독 내역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통합하고 연계해서 흩어져 있던 결제 내역을 한눈에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1: 네.
0: 더불어서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 패턴을 근절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1: 다크 패턴이요? 이게 용어가 좀 생소한데 뭘 의미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0: 이 서비스 가입은 이 버튼 하나로 사실 1초 만에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막상 탈퇴나 구독 취소를 하려고 하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 하거나 메뉴가 좀 숨겨져 있어서 찾기 어려운 경우 많았잖아요.
1: 맞아요.
0: 이렇게 해지를 방해하거나 자동 결제를 하게 하는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교묘하게 사용자를 속이는 속임수를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이 기존에는 500만 원이었다면 1000만 원으로 두 배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 사지 않고 매달 구독료 내며 쓰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매달 내는 돈만 보고 덥석 계약했다가 나중에 총 비용을 따져보고 후회하셨던 경험도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정수기나 비데 등에 적용되던 총 비용 표시 의무가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생활 가전까지 확대됩니다. 소비자가 계약 전에 실제 총 부담액을 꼼꼼하게 비교해 볼 수 있게 한 거죠. 또 부품이 단종되는 등 업체 측의 잘못으로 서비스를 못 받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요.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됩니다.
1: 좋네요. 저는 숫자에 정말 약해서 이런 거 총 계산 같은 거 놓치는 경우가 정말
0: 맞아요,
1: 많거든요.
0: 맞아요. 그러니까
1: 차라리 사는 게 낫지.
0: 그쵸.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월 구독료로만 따지면 얼마 안 하는데 싶은데 그게 십시일반보이면 큰 거죠.
1: 맞아요. 요즘 정말 엄청 다양하게 구독 서비스 많잖아요. 뭐 도시락 구독하는 것도
0: 맞아요.
1: 있고 빨래 구독하는 네. 것도 있고 그런 만큼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문화나 레저 생활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권리가 더 단단히 보호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죠?
0: 그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 네?
0: 혹시 영디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예매할 때 큰 기둥이나 스피커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자리 예매했던 적 있으세요?
1: 아, 있죠, 있죠.
0: 헉, 있어요?
1: 네. 뮤지컬 같은 특히 그런 공연 볼 때 네. 갑자기 현장에서 구매하면 싸게 팔아요 해서 들어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0: 그러면 뮤지컬을 어떻게 보셨어요?
1: 음악만 들어요.
0: 저도 옛날에 브루노마스 콘서트 갔을 때 딱 이 기둥인지 뭔지 검은 물체가 보여가지고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콘서트가. 아, 참 이렇게 이게 어찌됐든 예매할 때는 모르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
1: 그쵸?
0: 좀 막상 자리에 가서 와 이런 자리였어 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는 사전 고지가 의무가 아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모르고 티켓을 구매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내년 1분기부터 이런 시야 제한석을 예매 단계에서부터 무조건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고요. 또 항공사의 일방적인 운항 취소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항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항공편을 취소하는 사례 자주 발생했었잖아요. 항공권이 취소되면 어때요?
1: 당황스럽고 화가 나죠.
0: 화가 나죠. 아니 왜냐면 이게 숙박이나 뭐 투어 예약까지 사실 다 해놨기 때문에
1: 맞아요.
0: 이것도 같이 취소해야 돼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선 이걸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수권 배분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1: 네. 그동안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도 불편했던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뉴스 만나볼까요?
0: 네, 전해드릴 얘기가 오늘 너무 많아요. 마지막은 두둥 두둥 두둥 두둥 두둥 크악! 상어가 나타났다! 무서웠죠, 여러분? 이 여름 휴가철에 동해안 떠날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바다 들어가실 때 평소보다 조금

0: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최근에 이 동해안에 대형 상어가 나타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동해안에서 대형 상어가 목격된 건수가 모두 46건이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봤을 때 무려 3.8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1: 너무 무서운데요. 상어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 동해안을 찾게 된 거죠?
0: 이 이유가 따뜻해진 바다 때문이에요. 바다가 따뜻해지면서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 참다랑어 등이 동해안으로 대거 몰려들었고, 대형 상어들 역시 이 먹이들을 따라서 함께 올라오게 된 겁니다. 특히 자주 출현하는 상어들 중에는 청상아리, 청세리 상어, 무태상어처럼 이른바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공격성 강한 대형 상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해수욕이나 서핑 즐기실 때꼭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0: 우선 상어는 아주 미세한 혈흔도 저 멀리서 감지할 만큼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있거나 피가 난다면 절대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고요. 또 너무 화려한 색상의 수영복은 상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거 뭐지 하고 올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질녘이나 새벽에는 상어가 본격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가급적 물놀이를 피해야겠고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만 만약 상어가 바다에서 나타났다, 내가 이걸 발견했다 그러면 소리 지르거나 물을 첨벙거리면서 자극하지 마시고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물 밖으로 나오셔서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여기 물놀이 하다가 그냥 자칫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0: 맞아요.
1: 항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퀴즈 풀어볼게요.
0: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얘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것은 자동 결제를 하게 하거나 해지를 방해하는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교묘하게 사용자를 속이는 속임수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이것에 해당하는 말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소비 패턴, 2번 생활 패턴, 3번 다크 패턴, 4번 잠금 패턴. 다시 한번 보기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소비 패턴, 2번 생활 패턴, 3번 다크 패턴, 4번 잠금 패턴.
1: 퀴즈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0: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힌트 주세요.
0: 월요일 아침부터 어두워지지만 여러분 그럴 때 새 아침 듣고 밝게 생활하세요. 아이고 어둡게 어둡게.
1: 어두운 마음 안 돼요. 고맙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우린 정답 확인해 볼게요. 다은 아나운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네, 안녕히 계세요.
1: 이 노래 함께 하시죠. 오마이걸과 하하인스커리 불렀습니다. 내 얘기를 들어봐. 이야!

0: 오마이걸과 하하앤스커리 함께한 내 얘기를 들어봐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반짝 퀴즈의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동 결제를 하게 하거나 해지를 방해하는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교묘하게 사용자를 속이는 속임수를 의미하는 말. 정답은요. 3번 다크 패턴이었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세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깐이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0044번님. 영디는 여름에 찬물 샤워 가능하신가요? 저희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온수가 안 나옵니다. 유유. 기사님이 내일 방문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퇴근하고 와서 찬물 샤워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등골이 오싹해지네요. 아이들은 또 어떻게 씻기죠? 하... 물 하나만 제대로 안 나와도 삶이 힘들어짐을 새삼 느낍니다. 노래라도 뜨거운 노래로 예약합니다. 싸이와 성시경의 뜨거운 안녕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저 찬물 샤워 저도 못해요. 미지근까지는 가능하거든요. 너무 덥거나 뭐 운동 막 하고 와서 이렇게 힘들 때는 미지근 정도로만 하는데 아예 찬물 샤워는 저도 진짜 못해요. 근데 어떡하죠?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니면 하루 정도만 참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또 아이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아무쪼록 잘 넘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바로 또 수리가 돼서 따뜻한 물 속에서 샤워하실 수 있었으면 하네요. 잘 버티시길 바랄게요. 0044번님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신청해 주신 싸이 송시경의 뜨거운 안녕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그 어떠한 시련도 꿋꿋이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사는 휴대폰, 이 휴대폰을 감싸는 케이스가 요즘엔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케이스를 바꾸는 주기도 좀 빨라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폰 케이스 시장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보는 케이스만 바꿔도 마치 휴대폰을 새로 산 기분이 돼서 좋거든요. 이렇게 폰 케이스 하나만 바꿔도 기분이 환기되잖아요. 그만큼 작은 변화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굿모닝 FM도 오늘부터 조금씩 작은 변화가 시작이 돼요. 어떤 게 달라졌나 찾아보는 재미도 함께 즐겨주시고요. 새롭게 단장한 굿모닝 FM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마음을 산뜻하게 환기시켜 보자고요.

0: 페퍼톤스 뉴 히피 제네레이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케이스만 바꿔도 진짜 새로운 기기가 생긴 것 같은 약간 그 산뜻함이 있는데 드디어 저희 굿모닝 FM태입니다도 개편 시즌을 맞아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새로운 굿모닝 FM태입니다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개편을 맞아서 새 단장 했습니다. 엄청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한 달 동안 천천히 조금씩 오! 하면서 뭐지? 하면서 느낌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새 코너가 일단 생기고요. 기존 코너도 살짝 단장을 해요. 어디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찾아보는 재미 누려보시고요. 제가 설명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님이 기대하면서 들을게요. 테디 숨은 변화찾기 시작! 김민정님이 저는 세차하면 기분 전환이 확 되더라고요. 지금도 세차장 가는 중입니다. 요걸 많이 즐기시는 분들이 이제 셀프 세차를 해가지고 내 손으로 더 반짝반짝하게 만들 때 기분 전환 확 하시는 분들 많은데 8457번님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등교할 때 태희형 라디오 들으면서 등교한다고 하더라고요. 3학년 4반 기말고사 파이팅! 하셨어요. 파이팅. 고등학교? 고등학생들 그래 너희는 형이라 부르니? 그래 형이 잘할게. 화이팅! 너네 잘해라. 화이팅! 자 이제 새롭게 단장한 굿모닝 FM태입니다. 월요일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시간 잘 따라오실 거죠?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재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여전히 그대로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4부도 그대로의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지난주 대한민국을 휩쓴 것들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도 시작부터 받을 거예요. 어제 본 뉴스나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 코너가 살짝 또 달라집니다. 조금 더 쫄깃하게 즐길 수 있게 저희가 달려갈 거예요. 도전하시는 분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7시 9분 49초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지 리포터.
6: 네, 테디 월모니.
5: 월모니.
6: 네, 날씨에도 숨은 변화를 찾아보자면요. 오늘 아침 공기에는 지난주보다 습도가 한 스푼 추가됐습니다. 한낮엔 기온도 높이 오르겠고 체감 기온은 더 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주말에도 많이 더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은 어제보다도 더 높은 33도까지 치솟겠고 대전과 광주 32도, 대구도 31도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전국 내륙에 소나기 쏟아지는 곳도 많겠는데요. 강수량 5에서 40mm 사이로 지역별 편차가 크겠고요. 특히 중부지방은 시간당 20mm 안팎으로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 있겠습니다. 천둥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고 구름 사이로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니까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오늘은 여러분의 스피드를 뽐내보는 이 시간 월요일에 만나볼 퀴즈 재빠른 눈치가 필요합니다.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지금부터 어떤 노래 딱 1초만 들려드릴 거예요.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1초 들으시고 제목 맞춰주셔야 돼요. 어렵겠죠? 네, 됩니다. 집중하시면 돼요. 긴장감 올리겠습니다. 신의 영역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신 한 분께 부침 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시면 들립니다. 민경 PD 준비됐죠? 노래 1초 들려 주세요. 응? 이거 내가 하는 오락 소리인데? 뭐지? 아,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지금 또 정답들 보내주고 계신데. 자, 오늘 뭐 예, 엄청 쉬운 편 아닌 것 같아. 쉬운 건가? 많이 오시네. 자, 이 중에서 신의 영역은 미니가 가장 빨랐습니다. 미니로 김채현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오, 진짜 빨리 보내주셨어. 그래요. 굿모닝 FM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을 거예요. 오늘의 정답송 들려드릴 동안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목이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알아도 헷갈릴 수 있는데 예, 잘 보내주시겠죠?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바로 쏘겠습니다. 정답송 쿨의 노래였습니다. 듣고 올게요.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네요. 오늘의 정답 발표할게요.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정답은 바로 쿨의 여기 제목을 잘 들어야 돼요. 점포만보였습니다. 점포만보가 아니었어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유의해보니까 점포만보가 정확한 정답입니다. 보내주신 분들도 꽤 많으시고 점포만보도 꽤 많으시고 점포만보만 정답으로 받겠습니다. 김령주님이 정답 점포만보. 처음엔 Under the Sea 인어공주 OST인 줄 알았어요. 크크크크. 계속 들으니까 쿨 노래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그 좀 영향 받지 않았을까요? 그죠? 시작이 비슷해. 그리고 랩도 비슷하고. 7203님이 정답 점포만보. 이 노래 제 노래방 애창곡이라 쉽게 답 맞춰봐요. 하트. 쿨 노래 노래방에서 부르면 진짜 신나거든요. 맞아. 여름엔 쿨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쿨 노래 들으면 여름 제대로 옵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혹시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moving? I'm moving. I like a bum bum bum.
0: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되면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2933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우루과이 축구 선수들의 귀국 항공편이 취소된 거 봄? 우루과이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요. 그러자 우루과이 축구협회가 선수단의 귀국 전세기편을 취소했대요. 우루과이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와, 근데 이건 좀 너무하다. 이건 좀 너무해. 월드컵에 대한 뭐 감정들이 여러분들 많으시겠죠? 예, 여러 감정들이 있을 텐데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오키뉴스 시간에 또 다룰 겁니다. 우루과이 우리보다 더하네. 어떻게 토닥토닥 고생했어요. 그래도 2933번님 막대과자 드립니다. 하나 더 소개해보겠습니다. 7997님이 젠슨 황의 장녀 매디슨 황이 우리나라 경찰관들에게 밥 사주겠다고 한 거 봄? 지난번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홍대에 왔을 때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요. 경찰관 분들 덕분에 사고 없이 안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에 감동한 젠슨 황의 딸이자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로보틱스 제품 마케팅 수석 이사인 매디슨 황이 마포 경찰서에 밥을 사겠다고 연락했대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 감사 인사까지 직접 전하다니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경찰관 분들은 공무원이라서 또 안 된다면서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야, 식사 요 대접 그래 좀 아쉽긴 하다. 뭐 사줄지 너무 궁금한데 언제 어디서든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우리 경찰관 분들 너무너무 든든하고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유함을 이렇게 나눔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이 마음도 젠슨 황의 예, 딸님도 매디슨 황도 너무 멋지네요. 7997님 붕어빵 아이스크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받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동안 치즈의 사르르쿵 듣고 올게요.

0: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치즈 사르르 쿵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3288번님, 의정부에서 첫 공연한 2016 싸이 흠뻑쇼 봄? 첫 오프닝 영상의 주인공은 단종대왕 왕사남 박지훈 씨였는데요. 감히 네가 왕족을 늘면하느냐? 뛸 준비 되었느냐? 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뛰더라고요. 또 첫 게스트는 성시경 씨랑 화사 씨였는데요. 다녀오신 분들 도관이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스탠딩이기 때문에 긴 시간 체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흥이 나면 체력 극복되죠? 신나게 노셨죠? 부럽습니다. 3288번님 참깨맛 컵라면 쏩니다! 손원웅님, 유행본부에서 언급한 50대 여성 여행 크리에이터가 굿모닝 FM 듣고 부끄러워하는 것 봄? 인별그램에 라디오 듣고 있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살면서 이런 관심과 응원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면서 전국의 아들, 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테디, 이따 전 총장님께 이 소식을 전해주세요. 크크크크 하셨는데 저희가 더 행복했었는데 또 이 라디오를 들으시고 또 리액션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저희도 또 수줍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우리 인생 즐기자고요. 손원웅님 바나나 맛 과자 드립니다. 정다윤님, 멕시코에서 김치찌개에 파인애플 넣고 끓여먹는 영상 봄? 영상을 본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마가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랬는데 이게 뭐죠? 이탈리아인들에게 이탈리아인들이 하와이안 피자에 화내는 기분을 이제 알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저는 하와이안 피자도 좋아해서 파인애플 김치찌개 맛 궁금하네요. 후후, 해먹어 볼래요? 오,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괜찮을 것 같아. 야, 약간 이게 상상이 안 되고 따로 먹었을 때 그 즐거움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 찌개 안에 들어가는 이 단맛과 약간의 신맛 조정하기에는 파인애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먹어보고 싶다. 정다윤님, 곰돌이 젤리 쏩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이쯤에서 허밍어반 스테레오 오랜만에 듣네요. 하와이안 커플 귀여워 듣고 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유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

0: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유.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롱이 만들어유.
2: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테이즈와 다시 들어도 좋네요.
6: 잘하네요 근데.
7: 아 그래요? 태닝은 예. 야호 이거 왜 이렇게 잘 살려요?
6: 아 네. 연습 많이 됐어요 제가.
7: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아, 오늘 도로 위는 차들도 많고 사고도 좀 많아서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화랑로는 월곡 방향으로 전면 통제가 있어서 꼭 참고를 하셔야겠는데요. 화랑대 사거리 부근에 사고가 좀 크게 있었습니다. 일단 화랑대 사거리 부근은 각 방향이 다 혼잡해서 되도록 이 부근은 피해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월곡 방향은 전면 통제고 반대 태릉 쪽은 통행은 되고 있지만 월릉에서 화랑대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위로 북부간선도로 도심방향 신내에서 월릉까지는 정체지만 그래도 화랑로보다는 북부간선도로 이용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원효대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1: 주말 정말 소파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내내 누워 있었어요.
0: 천국이었네요.
1: 너무 천국이었어요.
0: 부럽다. 부러워. 아, 오프닝에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 중에 휴대폰 케이스. 또 이제 패션 아이템이다. 변하면 기분 좋다 했는데 네. 케이스 어때요? 자주 바꿔요?
1: 저 진짜 예전에는 자주 바꿨는데 지금 아이 사진을 휴대폰 케이스로 바꾼 다음부터는 이걸 못 버리겠더라고요. 뭔가
0: 그렇지.
1: 좀 죄 짓는 느낌이라서
0: 그렇네.
1: 처음으로 1년 동안 지금 쓰고 있어요.
0: 하하. 석준이 알고 있나?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
1: 사랑한다.
0: 아이고 참. 자,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럽이요. 사상 초유의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0: 아, 맞아요. 들었는데 우리나라도 좀 덥긴 더운데 유럽 좀 심각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이 영국은 6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고요. 프랑스 파리는 무려 40도를 넘었었습니다. 또 네덜란드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독일과 스위스, 체코 등 유럽 곳곳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스위스 알프스는 이 빙하를 덮고 있던 겨울 눈이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녹으면서 빙하 자체가 줄어드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0: 심각하네요. 심각해. 근데 유럽은 냉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가 않나요?
1: 네, 갖춰져 있지 않아요.
0: 아이고.
1: 유럽은 대부분의 가정에 이 에어컨이 없고요. 공공 시설이나 대중교통에도 냉방 시설이 부족한데요. 유럽 건물 대부분이 여름 기온이 20도 안팎이던 2000년대 이전에 지어져서 지금 같은 폭염을 고려해서 설계하진 않았다고 해요.
0: 어떻게?
1: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이 냉방 용품을 사기 위해서 대형마트 오픈 런까지 벌어지 있는데요. 유럽 각국 정부는 근무와 수업 시간을 줄이거나 조기 방학을 시행하는 등 폭염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0: 혹시 이번 여름에 유럽 여행 계획 중인 분들 폭염 대비를 꼼꼼히 하셔야겠어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기후 변화의 영향이 우리나라 바다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해안 수온이 오르면서요. 대형 상어의 출현 크게 늘었다고 해요.
0: 동해안에 이제 큰 상어가 나타난다고요?
1: 네.
0: 어머.
1: 올해 상반기에만 동해안에서 확인된 대형 상어는 모두 46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수온이 오르면서 상어의 먹이인 고등어와 참다랑어 같은 난류성 어종이 동해안으로 이동을 했고요. 상어들도 이를 따라 유입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청상아리와 청세리 상어, 무태상어도 포함이 돼서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0: 여름이라서 이제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인데 상어 때문에 좀 걱정될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어와 해파리 등 유해생물의 접근에 맞는 방지망을 설치했고요. 인근 해수욕장들도 상어 퇴치기를 기존보다 대폭 늘리고 응급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이 국립수산과학원은 상어를 발견하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물 밖으로 나온 뒤 지자체나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예, 바다 들어가기 전에 금지구역이나 안전수칙 그 지역별로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7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 금지가 됩니다.
0: 최근 지하철에서 배터리 사고 자주 일어나서 조치를 취한 거죠?
1: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합정역에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도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에서만 연기나 발열 사고가 4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이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W씨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 배터리의 역사와 열차 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동 휠체어 등 교통 약자의 이동 수단은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0: 그냥 일반 휴대폰 보조 배터리는 괜찮을까요?
1: 네,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이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대부분 용량 기준에 넘지 않기 때문에 기존처럼 가지고 탑승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규정을 어기고 개인형 이동장치나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반입할 경우 역사나 열차에서 퇴거 조치가 될 수 있고요. 부가 운임 만 원도 함께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0: 혹시 전동 킥보드나 대용량 배터리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부터 규정이 달라지거든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 김내영님이 아, 저 유럽 출장 가는데 폭염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유유.
0: 전 부러운데요. 출장을 유럽으로 가시는데 아 유럽이 그랬구나. 이게 냉방 시설이 잘 안 돼 있군요.
1: 없어서 너무 덥다고 하더라고요.
0: 40도 넘는데요. 어떻게? 너무 고통일 것 같은데.
1: 복수건에 물 적셔서 잘 다니시기를.
0: 예. 또 프랑스에서 듣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고문의 FM 청취자분들 혹시 듣고 계시면 좀 보내주세요 저희한테. 어떤지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깨알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이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청하의 바이시클 흐르고 있네요. 이 노래 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빤빤한 퀴즈.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기능성 100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자, 이제 개편을 맞아서 반반한 퀴즈가 쫄깃하게 살짝 바뀝니다. 행운의 시간 저희가 정해서 달려볼까 해요. 77초 77 시간 제한을 만들어 보고요. 퀴즈가 시작되면 째깍째깍 타이머 소리가 들릴 건데 저희가 77초 동안 달려봅니다. 그리고 딱 77초 되잖아요. 폭탄 터져요. 그 폭탄 소리가 들릴 때까지 문제를 대신 마음껏 풀 수 있게 해드립니다. 모르는 문제 나오면요. 패스 외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요. 10문제가 있는데 모를 때 빨리 넘기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77초 동안 제가 계속 문제 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다 외치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 만점이 더 많이 나올까 어떻게 할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의 호흡이 더 중요해졌죠. 반반한 퀴즈 신청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제 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후후. 평소 걷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제게 6일이라는 자유시간을 남편이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제주도를 한 바퀴 걷기 위해서 떠납니다.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반반한 퀴즈 신청해요. 남편 꼭 치킨 받아서 나 없는 동안 아들이랑 맛있는 치킨 먹고 있어? 라고 아내분이 신청을 해주셨구나. 아, 본인이 치킨 타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남편분이 도전자로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도전자분 들어오세요.
2: 반갑고 치킨 먹자. 빠라바라 바라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저는 31살 직장 다니고 있는 서한호라고 하고요.
1: 한호님, 네.
2: 네네.
1: 반갑습니다.
2: 아내가 갑자기 신청을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1: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됐는데요?
2: 결혼한 지 한 5년 넘었고요.
1: 일찍 하셨네요.
2: 네네.
1: 예. 갑자기 이렇게 아내에게 6일을 선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이제 뭐 평소에 되게 이제 아기 보느라 고생도 예.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걸 알다 보니까 한 번쯤 이렇게 여행 갔다 오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1: 예.
2: 이번에 이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다녀오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됐죠.
1: 네. 야, 엄마 한호 씨 혼자서 그러면 독박육아 하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네.
1: 오호, 야 이거 큰 선물이다 진짜. 그래서 아내가 없는 6일 동안 그러면 육아 말고 또 뭐 하실 거예요?
2: 방송에서 얘기한 건가? 친구들.
1: 그렇지.
2: 온라인상에서
1: 그렇지
2: 볼까요?
1: 어디로 협곡으로 가시나요?
2: 협곡을 자주 갑니다. 네.

0: 그렇지, 그렇지. 아, 이런 소소한 행복이 또 있어야지 또 그죠?
1: 그렇죠.
0: 김미숙님이 77초 째깍째깍 초소리 들리면 더 긴장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할수 있다 파이팅 하셨는데 좀 바뀐 예 반반한 퀴즈인데 77초 동안 마음껏 외치셔도 되거든요.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1: 네.
0: 좋습니다. 파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행운의 시간 77초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27 빼기 19는
1: 8
0: 정답. 자매를 영어로 하면
1: 시스터
0: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청천.
1: 정력
0: All you need is love. 이 노래를 부른 밴드는
1: 패스
0: 속담을 이어주세요. 종로에서 뺨 맞고
1: 한강에서 물풀이 한다.
0: 어떻게 해요? 정답입니다. 모히또나 가서 몰디브나 한잔하지? 이 대사가 나온 이병헌 주연의 영화 제목은?
1: 내부자들.
0: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박물관은?
1: 서울 국립박물관?
0: 아하. 일단은,
1: 패스. 네.
0: 예, 패스. 인천 상륙작전을 세우고 총 지휘한 장군은?
1: 메가더 장군.
0: 수타이는 어느 나라 전통 의상일까요? 수타이.
1: 패스.
0: 하늘을 업신 여기다라는 뜻의 여름에 피는 주황색 꽃은 여름
1: 패스.
0: 꽃. 아, 그럼 다시 돌아가서 All you need is love. 이 노래를 부른 밴드는 끝난 거예요? 폭탄이 아니네. 종소리가 울렸네. 자, 77초가 끝났습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10문제 중에 6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기능성 백에 치킨에 콜라 세트 100개 가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우님,
1: 네네.
0: 어우, 그래도 잘 푸셨어요.
1: 아,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0: 그러니까요, 어렵고 떨리셨을 텐데 잘 푸셨어요.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네, 제주도 여행 가서 많이 덥고 스트레스 많이 풀어서 또 같이 육아 잘 합시다.
0: 그리고
1: 사랑해요.
0: 그렇지, 잘했어요. 한우님,
1: 네.
0: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1: 네.
0: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안녕.
1: 감사합니다.
0: 네. 자, 덤덤한 퀴즈 바로 갑니다. 오늘 반반의 퀴즈에 나왔던 능수와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리겠습니다. 능수와처럼 여름이 제철인 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국과 백합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꽃도 여름이 제철입니다. 해를 따라 움직이는 노란색의 크고 둥근 이꽃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아, 힌트를 드리면 박상민 형님 노래 제목도 이거고, 저 테디는 굿모닝 FM 청취자 바라기예요. 예, 바라기입니다. 정답 아시죠? 보내주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중 5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이 노래 바로 들을까요? 박상민. 제가 이때 닮은 사람 부르면서 같이 따라다녔는데. 정답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3: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제철인 노란색 꽃, 정답은 바로 해바라기였습니다. 0765번님이 정답 해바라기. 우리 가족은 굿모닝 FM 테디 바라기예요. 오늘도 아침부터 목이 빠져라 기다렸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바라기인데. 여우리님이 정답 해바라기요. 집 들어오는 입구에 해바라기 그림 걸어놓으면 복 들어온대요. 그러니까요. 해바라기 그림 있으면 막 돈도 번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반반한 퀴즈 아까 오답들 예 못 맞추신 문제들 또 알려드리고 갑니다. All you need is love. 이 노래를 부를 밴드는 누구게요? 패스? 예, 비틀즈입니다. 비틀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고요. 수타이!

타이는 타이잖아요. 타이. 태국이었습니다. 하늘을 업신 여기다라는 뜻의 여름에 피는 주황색 꽃. 그렇죠. 능소화입니다. 자, 이렇게 틀린 문제들도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레드벨벳의 선플라워 들으시고요.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총체적 난국일 땐 일단 딱 하나만 바꿔보라. 어느 미국 작가의 경험담인데요. 큰 빚을 지고 체중은 불어가는데 정크푸드만 먹고 가족도 피하고 싶고 꼼짝도 하기 싫던 때가 있었답니다. 어떻게 뭐부터 바꿔야 할지 난감해서 이렇게 해봤죠. 그래, 무조건 한 가지만 바꿔보자. 그래서 담배를 끊었답니다. 담배 생각을 잊으려고 달리기를 시작했고 달리기로 빠진 살을 유지하기 위해 채식을 했고 몸이 좋아지니 정신도 의욕도 돌아오더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부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4: 경동 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5: 비결이 뭔가요?
4: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5: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4: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5: 경농이 만듭니다.
6: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 전시장 목포.

0: 서비스센터 061-241-8800.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20대이고 싶은 30대 여성 김준희입니다. 한창 귀여운 아리 썰티.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께 저의 에너지를 갈아서 맛있는 커피를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친구가 와서 오늘 그 이탈리아 친구에게 하와이안 피자를 꼭 먹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부온조르노. 아, 죄송한데 그 외에 할 줄 아는 게 욕밖에 없어가지고 이탈리아 욕밖에 없어서. 테디님, 제가 진짜 팬이에요. 잡채를 대접으로 드시는 모습을 보고 반했습니다. 화이팅! 오늘의 다짐, 화내지 말자. 민첩한 하루 되자.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0: 우리 새롭게 또 열심히 만든 코너입니다. 굿모닝 굿 메시지. 카페에서 일하는 김준희님의 목소리로 굿 메시지 3부 열어봤습니다. 아, 좋은데요? 아침에 모두 일찍 일어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현장감으로 오면서 너무너무 든든하네요. 예. 민첩하게 화내지 않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준희님 듣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굿모닝 굿 메시지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합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들의 출근길 풍경도 담아볼 거고요. 오늘의 다짐 뭐 이런 것들도 함께 들어보고요. 굿모닝 굿 메시지 참여하실 분들은요. 매일 아침 8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지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세요. 굿모닝 FM이 신청 사연들 보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써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문자로도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듭니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길에서 굿모닝 FM 또 만날 수 있습니다. 깃발을 들고 있는 제작진이 있어요. 우리 민영 PD가 될 것 같은데 만나면 저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민영 PD 힘든데 아마 힘이 날 겁니다. 현장에서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보려고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굿모닝 FM 여러분들 곁으로 한층 더 다가가겠습니다. 새 코너 굿모닝 굿 메시지 많은 관심 참여 부탁해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개편에도 끄떡 없죠. 굿모닝 가족들이랑 천년 만년 함께할 뿐입니다.
2: 네.
0: 언어 유의 터줏대감 네.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이준입니다. 예. 천년만년.
1: 천년만년 하셔요.
0: 아, 예. 뭐 예. 민심에 따라 민심이 어떻게 저에게.
1: 근데 사실 예, 저는 이건 장담하는데. 네네. 언어 유희가 너무 소중하고 예. 유익하잖아요.
0: 아, 그 유익하죠.
1: 그래서 네. 아마 DJ가 혹시나 바뀌더라도. 아,

0: 막 이렇게
1: 아니에요.
0: 물어보신 분들이 네. 많았어요.
1: 그거는 또 따뜻한 코너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예. 그 뒤에 경박스럽게 가고
0: 알겠습니다.
1: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예. 자, 사랑받는 언어 유의
1: 네.
0: 시작해볼까요?
1: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도 여러분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1: 태순 씨, 저 혹시
2: 뭐야? 네, 휘준 씨, 무슨 말 하려고 그렇게 망설이시죠? 뭐야? 뭐지 저 경박함?
1: 어디서 냄새 안 나요?
2: 이벤트는 설마 날 너무 좋아해서 마음이 불타는 냄새? 잘 모르겠는데 어떤 냄새예요?
1: 그 어디서 쾌쾌한 냄새 안 나요?
2: 그래요, 마음이 불타는 예? 쾌쾌한 냄새요?
1: 아, 이거 분명히 빨래 덜 마른 냄새인데. 태수 씨, 그 여름철 빨래는 그냥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 널어야 하고 예. 세탁조 관리도 해줘야 돼요. 아시죠?
2: 진짜. 뭐예요? 세탁소 사장님이셔요? 아, 남자가 무드가 없어, 무드가.
1: 아니, 태수 씨,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요?
2: 화나게 생겼어요 지금. 아니, 미안해요. 그리고 쾌쾌한이 아니고 퀴퀴한 냄새가 맞거든요. 진짜 내 마음 불탄다 진짜.
1: 그 태순 씨,
2: 예.
1: 그 마음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서 탈 수가 없어요.
2: 탈 수
1: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탄다라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표현인 거죠.
0: 논리적인 이휘준.
1: 네.
0: 나가.
1: 네.
0: 진짜 주먹 쳤다 지금.
1: 화나게 한다.
0: 예.
1: 예. 자,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말 쾌쾌한, 퀴퀴한입니다. 이 쾌쾌는 우애예요, 여러분. 쾌쾌. 자, 오늘 상황극에서 휘준이 태순에게 어디서 쾌쾌한 냄새 안 나요? 라고 물어봤고요. 아주 분위기를 깨가지고 태순이가 화가 났습니다.
0: 화 날만하지.
1: 네, 쾌쾌한이 아니라 퀴퀴한이 맞거든요. 라고 했어요. 자, 쾌쾌한, 퀴퀴한. 정답은 퀴퀴한이 맞습니다.
0: 아, 정말. 퀴퀴한 쓴 걸 못 본 거 같은데. 퀴퀴하다 못 본 거 같은데. 네,
1: 근데 이 쾌쾌 비슷한 거 뒤에 나오거든요.
0: 예?
1: 한번 들어보세요. 자, 퀴퀴하다는 상하고 찌들어서 비유에 거슬릴 정도로 냄새가 날 때 쓰는 말입니다. 쿠에다가 어이 붙어가지고 쾌쾌 아니고요. 코에다가 이가 붙어. 간지러 갑자기 퀴퀴가 맞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0: 네.
1: 퀴퀴하니까 뭔가 어색하죠. 그렇죠?
0: 이상해.
1: 네, 이상해요. 자, 방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 장마철이라 공기가 퀴퀴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슷한 게 있어요. 바로 쾌쾌 오이 쾌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0: 이건 있어.
1: 네, 찾아보니까 퀴퀴하다보다 조금 이제 어감이 좀 덜할 때 쓴다고 나오긴 하거든요.
0: 예.
1: 네, 아무튼 그래서 조금 헷갈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리하면은 퀴퀴하다. 또 쾌쾌는 오이에요, 여러분. 쾌쾌하다. 발음이 이게 비슷하니까 좀 유의해 주세요, 여러분.
0: 예.
1: 꼭 기억해 주세요.
0: 이런 거는 조금 저를 또 따라가는 스타일인데 이게 왜냐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어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나 어떤 그 표현에 대한 건데
1: 네.
0: 두루 쓰는 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퀴퀴를 아무도 안 쓰잖아.
1: 안 쓰죠.
0: 쾌쾌를 너무 많이 쓰잖아.
1: 맞아요.
0: 이걸 왜 이건 그냥 가냐고.
1: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도 모른다.
0: 아니요. 이휘준 너가 하는 코너잖아.
1: 아, 그건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1: 발 빼겠습니다.
0: 예. 미안합니다.
1: 네.
0: 퀴퀴가 맞는 표현이래요.
1: 그렇습니다. 퀴퀴.
0: 박수빈 님이 퀴퀴는 냄새가 이상한 게 아니라 즐거운 냄새가 날 것 같은데요. 퀴퀴퀴. 그렇네.
1: 그렇네요. 비주류야 키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0: 쾌사디 할 때 쾌쾌는 있는데 오이 쾌쾌도 있다. 써도 되는 거죠. 쾌쾌는.
1: 네, 그게 참 어렵죠, 그죠? 네, 오이 쾌쾌.
0: 오이 쾌쾌가 더 심한 냄새래요.
1: 네.
0: 서보람님, 이 퀴즈는
1: 이 퀴즈이라뇨.
0: 예.
1: 이때 또 노래를 트네.
0: 이게 또 중요한 노래거든요. 내 키콜 노래.
1: 네.
0: 먼저 아시죠? 퀘사스 아닙니다. 퀴사스.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네. 운전하는

0: 분위기 어쩔. 네킹콜 귀사스 귀사스 귀사스 듣고 오셨어요. 잠시 후에는 전문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월요일 4부 유행본부 있습니다.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 예, 본인의 직책을 몰라도 저희는 개편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한민국을 강타한 유행 무엇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참나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5분 3초 4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2: 네, 이젠 정말 슬슬 퀴퀴한 냄새 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때입니다. 이번 주 기온 자체도 높은데 습도가 높아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이젠 점심시간에 산책보다는 빨리 다시 에어컨 있는 사무실로 들어오고 싶어지실 겁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33도, 대전과 광주 32도, 대구도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 사이고 특히 중부지방은 시간당 20mm 이상으로 빗줄기 강하게 때리는 곳 있겠습니다. 천둥번개와 돌풍, 우박 동반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고요. 또 소나기 구름 지난 후에는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니까 자외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아, 산뜻한 지금 컨디션 같긴 한데 주말 잘 보내셨어요?
1: 약간 피곤하긴 한데 네. 아주 주말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0: 뭐예요? 좋은 일 뭐예요? 같이 해요.
1: 토요일에 지인들, 정말 친한 지인들이랑 용산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0: 예.
1: 제가 신분증 검사를 당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20살 때도 검사가 안 되던 거를 그 용산에 거의 마흔이 돼서.
0: 20대만 들어갔는데 또 들어갔죠?
1: 아닙니다. 아니었는데 제가 또 하필이면 쫓겨날 뻔했어요.
0: 아, 왜요?
1: 왜냐면 제가 모바일 신분증 쓰는데 네. 그때 한참에 점검 중이어가지고 막 이제 뭐 이것저것 찾다가 겨우 이제 그 출입증 이제 뭐 정부청사 출입증이나 국회 출입증에 생년월일이랑 사진이 있거든요. 그걸로 제가 들어가서 겨우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0: 야,
1: 드디어
0: 기분 좋은 일이긴 하네.
1: 네.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매기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0: 예, 예.
1: 아우, 신분증 검사하니까 또 곱씹을수록 기분이 좋더라고요.
0: 저희 작가들은 지금 우리 스태프들에게 왜 그러시냐고 다들
1: 네.
0: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알바분이 첫날이라서 너무 긴장하셨다. 시력이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네요.
1: 아, 뭐 그래도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거죠.
0: 그러니까 그 이벤트 괜찮은데?
1: 아우, 좋습니다.
0: 좋은데요. 자, 기분 좋은 그러면 한 주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키워드 뉴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희망고문, 두 번째 키워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마지막으로는 증축과 재건축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희망고문입니다.
0: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결국 32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1: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이번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탈락이 확정돼 32강 진출이 무산됐는데요.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난 첫 월드컵에서 최종 순위 34위를 기록했고 역대 최악의 또 월드컵 성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은 이제 우리 시간으로 29일 오늘 새벽인데요. 멕시코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에서 취재진을 만나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0: 예, 이번 대회 실패 원인으로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는 있네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팀은 약 1년 동안 이제 수비를 뒤에 3명 세운 이제 3백 전술을 활용을 했었는데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격이 답답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통계상 한국 대표팀의 패스 횟수와 성공률이 상위권이었다는 점인데요. 결국 이제 대부분이 뒤로 돌리는 패스였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뒤로만 공을 돌리는 일명 뒤키타카였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기사 제목 중에는 경기가 열리는 고지대 환경은 적응했지만 정작 축구를 못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0: 뒤키타카요?
1: 네네.
0: 야, 대표팀은 귀국을 앞두고 있는데 분위기.

0: 분위기가 이제 예전과는 많이 다르겠네요.
1: 이게 홍명보 감독과 일부 선수들은 오는 30일에 귀국을 하고요. 나머지 선수들도 다음 달 1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인데요. 대한축구협회는 별도의 귀국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고요. 근데 별도 행사를 이렇게 열지 않는 것은 이제 원정 월드컵에서 귀국 행사를 하지 않는 건데 이게 이제 2002년 이후 처음입니다.
0: 아, 그냥 처음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그렇습니다.
0: 예. 이번 월드컵 탈락 이후 정치권에서도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여야 모두 대한축구협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있었고 협회 또 운영 전반을 또 다시 점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해서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을 철저히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왜냐하면 이제 대한축구협회 운영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0: 그렇죠.
1: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제 예상밖 결과 황당함을 느낀다고 지적을 했고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중시하는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는 말과 함께 체육행정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뭐 대표팀뿐만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사실상 좀 커지고 있는데
1: 그렇습니다.
0: 어쨌든 다들 목표는 같으니까 잘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3대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0: 오늘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예요?
1: 청와대가 오늘 영빈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성장의 대도약을 마련해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0: 예.
1: 근데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전략산업 육성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해서 기업들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0: 예, 이번 발표에서는 투자 규모와 지역별 투자 계획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어떤 내용으로 담길 것 같나요?
1: 이게 주로 반도체와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 예.
1: 업계에서는 이제 투자 규모를 좀 합치면 뭐 최대 이제 천조 원을 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0: 천조 원?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울러 이후에 정부 관계자들과 재계 총수가 이제 광주를 시작으로 각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별 투자 구상과 비전을 뭐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0: 예, 전국적인 지방 육성 계획이 발표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군요.
1: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유독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구상의 핵심은 이제 전국 단위의 첨단 산업 육성에 있습니다. 이게 투자 계획 발표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 건데요. 정부는 이제 기업들의 권역별 투자 계획에 맞춰 안정적 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 등에도 좀 신경을 쓸 생각입니다.
0: 예, 다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야권이 정부가 이제 정치적 이유로 기업의 호남 투자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이제 기업 팔 비틀기 의혹입니다. 근데 하지만 정부는 기업이 사실 사업성과 수익성을 따져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제 반도체 공정은 전력과 물, 넓은 부지가 중요한데 광주 전남은 이제 산업용수와 재생에너지, 부지 확장성 등을 갖춘 입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 사이에 SNS에 무려 7건의 글을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호남이 이제 오랫동안 발전해서 소외되어 온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토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오늘 국민보고회에서 어떤 투자 계획이 발표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증축과 재건축입니다.
0: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두고 이른바 증축론, 재건축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 유시민 작가가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 확장에 나서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핵심 지지층은 기존 지지 기반을 유지한 채 외연을 넓히는 증축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기존 구조를 허무는 재건축을 시도하면서 민주당 민주개혁 진영 내부 갈등이 커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자신감이 다소 지나쳤던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내놨습니다.
0: 유시민 작가가 언급한 이른바 촉법 용역 평론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일부 정치 평론가를 이제 촉법 혹은 용역 평론가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그 중에 한 명으로 추측됐던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5.18 관련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공유를 또 한 겁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정 부의장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과거 했던 발언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네요.
1: 맞습니다.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이른바 ABC론으로 나눠서 설명을 한 적이 있잖아요. A는 이제 가치와 신념을 중시하는 그룹이고 B는 이익과 성공을 중시하는 그룹이고 그 중간 성향이 C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익 중심의 B그룹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친명계에서는 뭐 정작 유 작가 본인이 대통령을 향해 가장 먼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오히려 유 작가가 B그룹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 이번 논란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1: 그러니까 이번 논쟁은 이제 민주당이 차기 전당대회가 8월에 열리는데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을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중도 확장을 이어갈 것이냐 이런 노선 투쟁으로 번지는 양상이고 이렇게 국면을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은 이제 역대 대선에서 진영 결집만으로 승리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종필 전 총리와 DJP 연합을 통해 집권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가 큰 변수가 됐습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또 탄핵이라는 특수한 정치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를 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 적어도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 선거 경험만 놓고 보면 핵심 지지층 결집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좀 반론도 좀 많이 있습니다.
0: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1: 오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정치권에 큰 논란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노선 투쟁과 연관이 있다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핵심 한 줄은요. 아따 뭣이 중헌디 라고 하겠습니다.
0: 많은 게 담겨있네요. 최기찬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수요일 날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보아와 빈지노가 함께한 노메로 와 들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유행본부 시작합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0: 올곰 후기자 담아가세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지금 화랑대 사거리 부근이 많이 혼잡합니다. 화물차 석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전봇대도 쓰러진 것으로 보이고 또 처리하느라 크레인 차량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요. 화랑로에 전면 통제가 있었다가 전면 통제는 다 해제가 됐고 지금은 교차하는 노원로가 수락산 방향으로 부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화랑로는 양방향 모두 화랑대 사거리 쪽으로 특히 도심 쪽으로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요. 노원로도 수락산 쪽으로는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도 화랑대로 내려서는 진출로는 많이 밀리고 있고요. 도심 방향 신내에서 월릉 쪽으로 지체입니다. 화랑대 사거리일 때는 각 방향이 혼잡하니까 되도록 피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월 여의지하도로도 여의도 다 가서 1차로에 사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월에서 여의도 쪽으로 정체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국회대로는 목동교 일대로 양방향이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세계 정세, 세상의 흐름을 전달하는 굿모닝 FM 트렌드 연합본부 유행본부. 역시 유행이라면 절대 안 빠지는 분입니다. 러닝붐에 제대로 탑승했어요. 전민규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 뭘 축하하는 거죠?
0: 예, 개편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데.
1: 네.
0: 전혀 바뀜없이.
1: 아,
0: 유행본부.
1: 그렇습니까?
0: 그대로 갑니다. 예.
1: 뭐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죠?
0: 완벽한 코너라고 인정을 네. 받은 거죠, 어느 정도?
1: 아, 아니 8시 그 개편 코너가 참 좋더라고요.
0: 아, 좋죠.
1: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0: 우리 민영 PD가 네. 실제로 이제 수요일마다 밖에 네. 나가거든요.
1: 어.
0: 너무 떨린대요.
1: 그래요?
0: 네.
1: 본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0: 그 이제 인터뷰 따라가야 되죠.
1: 아, 사람들,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0: 사람들이 날 피하고 이런 것들 몇 번 겪으니까
1: 네.
0: 약간 주저주저하는 것 같아요.
1: 뭔가 좀 생동감 있고
0: 네.
1: 아주 듣기가 좋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
0: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깃발 꽂고 있으면은.
1: 아, 진짜?
0: 예, 예.
1: 아니, 숫기도 없어 보이는데 참 힘들긴 하겠네.
0: 그러니까요.
1: 예.
0: 조용한데, 네. 다행히도 E라고 합니다.
1: 네.
0: 30분 러닝을 무더운 날씨에도 하셨네요, 지난 주말에.
1: 네, 어제 뛰었어요.
0: 괜찮았어요?
1: 뭐, 그냥 숨 찰 때 좀 참고 뛰면 돼. 음악 들으면서 뛰면 또 뛰어집니다.
0: 어떤 음악이 주로?
1: 저는 그 50위권 안에 들은 노래 중에 요새 리센는 노래 참 좋아해요.
0: 아, 러버택. 아, 러버택 하는군요. 역시 핫해. 핫해 역시.
1: 지난주에 라센느라고 했대요 제가.
0: 예, 라센느라고 해서 이미 예. 팬들은 많이 화가 났는데
1: 뭐,
0: 예,
1: 죄송합니다.
0: 음악을 지금 네. 듣고 있는 진짜 팬입니다.
1: 맞아요.
0: 우리 전민기 유행사무 총장님과 함께하는 본부장 아닙니다.
1: 별의별 거 다 나와요. 막 부장님도 나고.
0: 총장님과 함께
1: 네.
0: 개편에도 여지없이 갑니다. 6월 마지막 주 유행본부 시작해볼까요?
1: 네, 오늘도 제가 유행본부 타이틀에 걸맞은 핫한 키워드들을 준비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 분야는 힙해지려면 꼭 알아야 하는 최신 유행을 소개하는 시간, 이름하여
2: Weekly Trend.
0: 아유, 맛있다. 맛있어. 발음이 너무 맛있어요. Weekly Trend. 오늘 알아볼 트렌드 어떤 거예요?
1: 자, 엉뚱하면서 귀여운 상황.

0: 연극 챌린지, 소리 챌린지.
1: 소리 챌린지?
2: 네. 아, 뭐예요?
0: 자, 이 챌린지는 아주 짧은 상황극 같은 그런 챌린지입니다. 일단 두 명이 필요해요.
1: 예.
0: 한 명이 팔을 돌리면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실수인 것처럼 뒤에 있는 사람의 코를 툭 치는 신용을 합니다. 이건 뭐 진짜 치는 건 아니에요. 뭐 상황에 따라 치시고 싶으면 쳐도 돼요.
1: 아이고.
0: 자, 그러면 맞은 사람은 코를 부여잡고 코피가 난 척, 아픈 척 연기를 해주다가 갑자기 둘 다 코를 가린 채 웃으면서 춤을 춥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이 귀엽게 하면 귀엽네요.
0: 네.
1: 이런 챌린지가 왜 나왔나 했는데 보니까 조금 알겠네.
0: 그렇죠.
1: 진짜 때리는 분들도 가끔 있겠는데요, 근데.
0: 맞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형제 자매끼리는 하지 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자매가 올린 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언니가 동생을 툭 치고 난 다음에 미안, 잠깐 감정이 들어갔어 동생이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챌린지를 꿋꿋하게 웃으며 이어가는 모습이 또 약간 웃긴 포인트죠.
1: 아, 이런 챌린지 왜 만들어졌을까요?
0: 모르겠어요. 약간 분석이 가끔씩 전문가들 나와서 하시긴 하거든요.
1: 예.
0: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요즘 유행하는 그 챌린지들 보면은 대부분 그냥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밈처럼 재밌으니까 따라하고 하면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1: 예.
0: 의미를 담는다든지 진지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챌린지보다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챌린지에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아하. 생각이 들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이 챌린지에 사용된 노래가 조르벤이라는 아티스트의 네온 호라이즌이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도 뭐 대체 가사가 뭔지 도통 알아듣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점이 챌린지 음악으로 활용되기에 더 유리한 그런 점이 아닌가라는 그치. 좀 생각이 드네요.
1: 아, 그렇네.
0: 네.
1: 약간 스타일과 리듬만 남아서 챌린지 이제 비주얼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0: 네.
1: 가사가 들리면 너무 노래가 들리잖아요.
0: 맞아요.
1: 노래에 집중되니까.
0: 네.
1: 아, 조국희 님이 이거 챌린지예요? 우리 가족 늘 하던 짓인데 툭 치고 미안 하는 거. 예, 아, 네. 그 챌린지 미리 하셨네요.
0: 그럴 수 있죠. 6342님, 저 역사일주 김지연쌤이 제자분들이랑 이 챌린지 찍은 거 봤어요. 크크크 하셨는데 아, 이렇게 하고 있네.
1: 이거는 제자분은 그냥 우리 재원쌤은 그냥 쳤고 제자들끼리 신나서 하고 있는데요. 원래 맞은 사람이랑 같이 해야 챌린지 완성인데
0: 진짜 때려버렸네요.
1: 그냥 재원쌤 치웠는데요.
0: 예, 치웠어요. 네.
1: 저희도 끝나고 때리는 척 하면서 누가 또 맞는 척 하다가
0: 네.
1: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챌린지 영상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인별그램에 저와 민기 총장님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꼭 보러 와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6월 마지막 주 유행본부 다음 파트 가볼까요?
0: 네, 이번에는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을 소개해드릴 시간.
3: 위클리 피플.
1: 와우.
0: 와우.
1: 예, 아. 민영 PD. 괜찮아요?
0: 괜찮아요. 예.
1: 괜찮습니다.
0: 문제될 거 없습니다.
1: 화제 인물 바로 소개해 주시죠.
0: 자, 이분 때문에 뭇 여성들 벌써부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군입대를 앞둔 배우 이준영 씨입니다.
1: 아, 준영 씨 군대 가요?
0: 네.
1: 아, 요새 인기 진짜 많을 텐데.
0: 맞습니다. 예, 지금 먼저 이 배우 이준영 씨 그룹 유키스 출신이잖아요. 아이돌로서 먼저 우리한테 얼굴을 알렸고요. 근데 이제는 사실 너무 연기를 잘하잖아요.
1: 완전 배우죠.
0: 배우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작품마다 존재감이 너무 강해서 요즘 그 가장 바쁜 배우 중 한 명인데 그런 이준영 씨가 자필 편지를 통해서 7월 21일 군입대 사실을 밝혔습니다.
1: 어머, 어머.
0: 지금 그래서 많은 여성 팬들이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렇게 또 와, 길게도 쓰셨네.
1: 그러니까.
0: 자필 편지. 네.
1: 아... 그래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0: 네.
1: 건강하게 그리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또 자필로 해주셨습니다.
0: 네.
1: 요즘 한창 드라마에 나오고 있지 않나요?
0: 네. 지금 드라마 신입사원 강회장에 출연 중이에요. 그 재벌 총수가 의문의 사고로 젊은 축구 선수의 몸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벌 총수 강용호 역은 이제 손현주 씨가 맡았고요. 축구 선수 황준현 역을 이준영 씨가 맡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젊은 축구 선수면서 동시에 재벌 총수의 영혼이 빙의된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영

0: 연기 차력쇼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 신입사원 강회장 속 이준영 씨 연기 잠깐 들어볼 건데 상황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직 빙의 사실을 모르는 딸이 밤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아내가 담근 김치를 먹으니까 부러워하면서 달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들어볼게요.
1: 야, 이 시간에 뭐 먹게? 너 내일 얼굴 띵띵 부는다. 그거 다 디룩디룩 살로 가. 이씨, 째리게 뭘 째려.
2: 역시 김치는 우리 엄마 김치지.
3: 아니, 그 김치를 가져왔어?
2: 아이씨, 어쩌지. 대가리 다르더라니. 이게 얼마나 맛있게요.
3: 한 입만. 아니, 맛만 볼게, 맛만. 이 김치 내가 가져가도 될까?
4: 아, 잘한다.
0: 저 정도면 줘야지. 김치.
4: 잘해, 잘해. 사연이 확 느껴진다 목소리에서.
0: 네, 아. 저 정도면 김치 줘야 됩니다.
4: 신입사원
0: 네.
4: 강회장 외에도 이준영 씨 하면 떠오르는 강렬한 캐릭터들이 많아요.
0: 아, 맞습니다. 이제 배우가 캐릭터를 너무 잘 살리면은 본명보다 극중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준영 씨가 딱 그런 케이스죠. 그 드라마 약한 영웅 클래스 2에서 맡았던 캐릭터가 바로 이제 금성재인데.
4: 아, 금성재 잘했어.
0: 네, 저는 그리고 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서 맡았던 영범이. 예.
4: 아, 헤어질 때 진짜 가슴 아팠는데.
0: 아, 진짜요. 예.
4: 엄마 진짜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
0: 말썽쟁이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작품마다 전혀 다른 얼굴 보여주면서 캐릭터를 자기 걸로 만드는데, 아, 근데 이렇게 연타적으로 계속 이룰 수가 있나? 너무 잘하죠.
4: 그러니까 연기도 너무 잘하고 연구도 너무 잘하시는 것
0: 그런가
4: 같아요.
0: 그런가 봐요. 예.
4: 남자 배우들을 작품 많이 찍어놓고 군대를 가는 케이스가 좀 종종 있네요.
0: 아무래도 군복무로 인한 공백을 대중들이 좀 덜 느끼게 하려는 나름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4: 훌륭하다.
0: 대표적으로 이제 배우 이도연 씨도 군복무 중에 영화 파묘 비롯해서 드라마 스위트홈 시즌 3, 그다음에 이제 곧 죽습니다 등 작품이 순차적으로 공개가 됐잖아요. 심지어는 그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군복 입고 참석해서 또 화제가 됐었어요.
4: 예.
0: 이준영 씨도 다가오는 8월에 드라마 포엔지를 비롯해서 촬영을 마친 작품들이 순차적으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 팬들로서는 좋죠.
4: 맞아요. 네,
0: 군대 가 있는 동안 그 공백기 안 느끼고 작품 계속 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딱 나타나가지고 또 볼 수가 있으니까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4: 맞습니다.
0: 네.
4: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과거 이준영 씨가 활동했던 그룹의 노래 유키스의 노래 들을까요? 만만하니 들어야지 만만하니 듣고 오겠습니다.

0: 이준영 씨가 속한 그룹이긴 한데 유키스 만만하니 이 노래 부를 때는 이제 이준영 씨는 유키스에 없었어요. 알고 계시죠? 굿모닝 FM10입니다. 전민기 총장님과 유행본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장미정님이 저도 드라마 신입사원 강회장 보고 있는데 진짜 이준영 씨 연기에서 손현주 씨 말투가 느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1: 이게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0: 얼마나 연구했어. 허허. 9884님이 영범아 군대 건강하게 잘 다녀와. 지금 다들 팬들이 또 네. 예, 아쉬워할 것 같네요.
1: 그러니까요. 다녀오면 왠지 뭔가 지금도 멋진데 좀 더 뭔가 남자다움이 좀 탑재가 돼서 올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뭔가 네. 또 다음 레벨로 올라갈 것 같은
1: 카리스마
0: 느낌이
1: 더
0: 있습니다.
1: 그렇죠?
0: 네. 기대하면서 또 같이 기다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마지막 파트 가볼까요?
1: 네. 이번엔 요즘 화제인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위클리 콘텐츠.
0: 오늘 소개해 주실 컨텐츠 어떤 거예요?
1: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며 화제 중심에 선 드라마죠. 참교육입니다.
0: 아 진짜 화제죠 화제.
1: 네.
0: 다 봤습니다 저.
1: 아 다 봤군요.
0: 네 다 봤어요.
1: 저는 지금 3화 보고 있어요.
0: 어허.
1: 공개 이후 지금 글로벌 비영어권 TV쇼 부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롯해서 19개 나라에서 1위를 기록했고요.
0: 와.
1: 지금 85개국 탑10에 이름을 올렸으니까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0: 글로벌 스타가 된 네. 거죠 이제 이러면.
1: 그렇죠.
0: 어떤 작품인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1: 그럴
0: 부탁드립니다.
1: 수 있죠. 예, 자, 이 참교육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창설된 가상의 기관이 있습니다. 교권보호국이라는 기관인데 이곳의 활약을 그린 드라마예요. 이 교권보호국을 만든 교육부 장관 최강석 역할에는 배우 이성민 씨가 맡았고요. 감독관 나화진 역은 김무열 씨, 현장 감독관 임한림 역은 진기주 씨가 맡았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이 시원한 액션과 권선징악의 전개가 돋보인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0: 예.
1: 정말 오랜만에 보는 권선징악의 끝판왕이 아닌가 싶어요.
0: 맞습니다.
1: 네.
0: 진기주 씨가 엄청 화제예요.
1: 네, 그 독특한 발성이 특히 화제인데 요거 제가
0: 할 수 있어요?
1: 잠깐 좀 뭐 원래 제 스타일대로 막 하니까 한번
0: 예.
1: 해볼게요. 교권보호국 감독관 임한림입니다.
0: 안 보셨네. 3화까지 봤다면서요.
1: 나 들어오기 전에 봤어.
0: 3화까지 봤다면서요.
1: 들어오기 전에 봤다고요. 정말요.
0: 어, 야, 네. 이거 처음 들어보는 아주머니가 네. 나오셔가지고
1: 이렇게 떨면서 하시잖아요. 안 네. 비슷해요?
0: 아닌데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닌데.
1: 자 극중 진기주 씨가 현장 감독관으로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액션을 펼치는 장면이 많거든요. 특히 진기주 씨는 그동안 주로 밝고 부드러운 캐릭터를 연기했던 배우기 때문에 이번 연기 변신을 좀 낯설어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0: 예, 이 네. 특유의 연기 톤이 이제 밈이 돼가지고.
1: 네.
0: 허안나 씨가 엄청 따라해요.
1: 아 이거 따라하고 있어요?
0: 엄청 따라해. 요즘 따라하는 분들 많습니다.
1: 잘해요 거기는 허안나 씨는?
0: 허안나 씨는 약간 닭 쪽으로 갔죠.
1: 닭 쪽으로
0: 너무 갔어.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으악 이렇게.
1: 처음에 학생들 나와서 소개할 때는 이렇게 단호하게 떨면서 해요.
0: 맞아요.
1: 예, 네. 맞아요? 아닌가
0: 보셨다면서요.
1: 본데? 제가 봤다니까요. 들어오기
0: 거짓말
1: 전.
0: 거짓말 하지 말고요.
1: 들어오기 전에 5초 전에 보고 들어왔다니까요 제가.
0: 네.
1: 네.
0: 믿을 수가 없지만 일단 예. 따라하신 분들 많죠?
1: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진기주 씨도 연기 톤을 두고 호불호 반응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극중 캐릭터인 이만림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그 특전사 관련 다큐멘터리 예능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들만의 짐승 같은 포

0: 효과가 있더라. 극중 맡은 캐릭터가 정신력을 장착하기에 포효했을 때 그 소리가 이제 몸에 배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1: 아.
0: 또 이 연기를 해서 발성 선생님까지 찾아갔었다고 하니까
1: 예.
0: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죠.
1: 그쵸? 진짜 맞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갑자기 네. 그 돌 아이가 필요하다 했더니 돌 아이 너무 저 좋습니다. 했을 때 그 표정이 오 네. 희열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0: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참교육해야 된다고 지금 보내주고 계시네요.
1: 이게 네. 형 이게 네. 세계적으로 85개국에서 들어도 형은 못 본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라서
0: 뭐 사과드리겠습니다.
1: 예, 사과드리시고
0: 예전에도 여기 나온 거 제가 좀 많이 따라했다 혼난 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쪽으로는 좀 자신이 없네요.
1: 아니, 정확하게는 이제 따라해야 되는데 네. 예, 뭘 따라하질 않아서
0: 네 알겠습니다. 예.
1: 창작하셨죠? 호불호가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0: 맞아요. 예. 진기주 씨의 이런 솔직하고 단단한 면이 배우가 되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엿볼 수가 있는데 최근 동료들에게 보낸 퇴직 인사 메일이 화제가 됐는데 좀 살짝 읽어드릴게요. 첫 직장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기에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전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꿈이 있어 용기 내어 결심했습니다. 변신하기 위해선 이전의 자신을 죽여야 한다지만 그것이 사람 사이 인연에도 해당되는 말은 아닌 듯합니다.
1: 아 글도 잘 써.
0: 야 진짜 이 정도면 작가인데 그죠?
1: 글도 잘 쓰고 네. 생각도 엄청 건강합니다.
0: 네.
1: 사실 뭐 작품 공개 전부터 참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참 많았어요.
0: 네, 요거는 조금 이야기가 있는데
1: 예.
0: 공개 전부터 이제 웹툰 원작의 어떤 성차별, 인종차별 논란 두고서 비판의 목소리가 사실 적지 않았던 작품이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원작의 폭력성과 논란이 된 부분을 좀 덜어내고 드라마 문법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긴 해요. 근데 이 드라마가 정치권과 교육계까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 교권 침해 대응 기능을 전담하는 가칭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라는 소식도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네. 약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그런 부분 좀 해소도 있고,
0: 맞습니다.
1: 조금 씁쓸함도 있어서 다들 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참교육 화제성 뭐 엄청납니다. 직접 보고 어떤 작품인지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0: 네.
1: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들을 건데
0: 난리가 났네.
1: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빨리 소개해 주세요.
0: 당해야겠네. 9629님 전 총장님 상회까지 본 게 아니라 3분 본 거 아닌가요?
1: 어떻게 이렇게 파악을 잘해요? 여러분.
0: 진짜 봤어요. 여러분.
1: 탐정이에요. 조국희님은 전민기 총장 똑바로 네. 합니다.
0: 이렇게 자꾸 뭐라고 하시면 제가 어쩔 수가 없죠. 1회에서 김무열 씨가 학생 네. 그 저기 반찬 갖고서 이렇게 저 봤다니까요.
1: 예.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저희가 검증을 제가 따라온
0: 거 이걸 솔직하게 본 거 안 본 걸 내가 나이가 47인데 지금.
1: 예, 47인데 네. 거짓말 하는지 제가 반드시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땀이 나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3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5: 조우킨

0: 님께서 우리
1: 네.
0: 테디 잘 살려줍니다. 전부 다 이제 이 톤으로 해주시고 손원웅님은 테디 제대로 된 잡돌이 부탁드린다고.
1: 아, 이제 내가 형입니다,
0: 예, 형이라서 제가 잡돌이
1: 네.
0: 못하고요.
1: 지금
0: 근데 체크는 했어요. 확실히
1: 잡돌이.
0: 내땡에
1: 네.
0: 시청 시각이 체크가 돼 있네요.
1: 봤다니까요.
0: 보셨는데 그 부분 좀 놓치신 게 아닌가.
1: 네, 미안합니다. 아시죠?
0: 아, 그래도
1: 노래도 내 맘대로 부르는 거.
0: 예, 저희 믿고 따라갑니다.
1: 좋습니다.
0: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유행본부 함께했고요. 마칠 시간이 됐는데
1: 네.
0: 4248님이 울산인데요. 매일 이 시간에 울산 방송을 듣다가 테이 씨 목소리 들으니까 새롭습니다. 앞으로 잘 청취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1: 아, 울산에 안 나왔었군요.
0: 왜냐면 이게 MBC가 또 지역별로 방송국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침 방송은 또 교통.
1: 하긴.
0: 뭐 지역 이슈 이런 것들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1: 저 어릴 때도 대전에서 12시에 그 정오희망곡을 다른 분이 했었어요.
0: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시간대별로
1: 그렇구나.
0: 다른 지역별의 방송이 나갔던 때가 있는데
1: 네.
0: MBC 개편이 되면서
1: 오.
0: 울산 지역을 이제 제가 진행하는 굿모닝 FM 테이미다가 나오기
1: 네.
0: 시작했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예.
0: 이제 전 총장님 목소리도 월요일마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런데 다음 주는 이제 못 듣습니다. 해외 촬영 때문에 이제 또 잠깐 가세요.
1: 예, 예. 아유, 죄송합니다. 빨리 다녀올게요.
0: 우리 또 큐디 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 네,
0: 제가 보내드릴 수 있죠. 장성규 씨랑 같이 또
1: 네.
0: 하시기 때문에 박영영 아나운서가
1: 아 그래요.
0: 복귀를 했거든요.
1: 아, 여러분들 더 좋아하시겠네 그러면.
0: 그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는데 박영영 아나운서는 진짜 유행하고는 네. 멀디 멀거든요.
1: 이분도
0: 이분은 거의 그냥 안 보고 살아요.
1: 아, 더 재밌겠네 그러면.
0: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 제가 너무 걱정입니다.
1: 좋습니다.
0: 양희연 선배님의 참 좋다. 참 좋다.
1: 잘한다.
0: 이어드리면서. 총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참교 꼭 보세요.
1: 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인사드릴까요?
1: 네.
0: 여러분,
2: Have a good day!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만으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주민이 직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의 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0: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부터 새로 도입된 것들이 꽤 다양했죠. 그 중에서 생애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는 선수들의 유니폼에 월드컵 데뷔 패치를 붙여주는 게 있었어요. 뭐 골을 넣었는지 이겼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단지 그 무대에 처음 섰다라는 사실 하나를 기념해주는 패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한테도 좀 이런 패치가 하나씩 있으면 어떨까. 예, 지나고 나니까 우리 인생에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단 한 번의 데뷔전이 꽤 많더라고요. 6월 2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